0: 굉장히 일상이었거든요. 예, 어머니께서 그래서 회초리를 자주 드셨는데
1: 네.
0: 생각해보면 매번 너 혼난다 하면서도 때리는 신용만 했지 실제로 저를 막 때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아.
0: 때리더라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구나. 아이, 모르긴 몰라도요. 그 당시 혼내는 부모님 마음도 참 아팠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오죽했으면 회초리를 드셨을까요? 모질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모습 속에는 참 많은 눈물과 속상함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당시에는 부모님의 꾸중이 참 무섭고 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오로지 저를 향한 사랑이었더라고요. 회초리가 본심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도 머뭇거리는 그 모습이 부모님의 본심이었던 거죠.
1: 네, 저는 성경 속 선지서를 읽으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요. 막 멸망시키고 또 지워버리고 흩어버리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언급되지만 그건 벌을 예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0: 네네네.
1: 어떻게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마치 그 회초리를 들고도 정작 때리지는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 부모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의 심경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럼요. 오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엄히 경고하시고 또 아픔을 겪게도 하시지만 그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고 또 품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아멘. 아멘.
0: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복된 하루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바람과 또 이런 간절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월요일 이 시간 귀한 두 가지의 영적 보약 또 영양제 챙겨드려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을 준비했어요. 오늘 성경 네 구절 오늘 또 받아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뭐 틈틈이 읽고 또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견고하고 거룩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약간 바다 풍경으로 이제 뭐 아직 휴가철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 드넓은 바다와 그 넉넉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는 간절한 사랑과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담겨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1: 첫 번째 말씀.
0: 자, 오늘 한 구절씩 또 소개해드려야겠죠.
1: 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한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또 나누도록 할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 아멘.
0: 아멘. 아멘.
1: 다음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0: 아멘.
1: 아멘. 아멘.
0: 저 이 말씀 보면서 참 앞서서 그 회초리를 들었던 부모님의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지만 정작 때리는 건 주저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여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잠깐 이제 우리가 좀 빗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0: 이루시로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이 뜨란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보내드리는 성경 네 구절입니다. 네 구절. 오늘 틈틈이 읽고 또 힘차게 고백하고 또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깊은 감동과 교훈을 가득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그렇죠. 자,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물꼬가 정말 트여서 풍성한 그 기도의 은혜 속에 잠기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좀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고 삶의 기도의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뜰안 오늘의 기도문 챙겨가시죠.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자, 단어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키워드를 정확하게 남겨주셔야지 오늘 정확하게 오늘 기도문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키워드 오타 안 나게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이제 서머 스페셜 기간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퀴즈 형태로 뭐 그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키워드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좀 바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공개해 주시죠.
1: 네, 회초리입니다.
0: 자, 오늘의 키워드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오늘 회초리가 본심이 아니라 그 회초리를 들고 머뭇거리는 차마 때리지 못하는 그 심경이 바로 본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잖아요.
1: 네.
0: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회초리라고 좀 정해봤는데, 뭐 요즘에는 회초리 자체를 좀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긴 해요. 우리 집사님은 부모님께 아까도 뭐 말씀하시긴 했지만, 회초리를 좀 맞거나 한 적이 거의 없으시죠, 네.
1: 그래도 맞았어요.
0: 아, 그래요? 전 다양한 회초리를 맞았거든요. 제가 워낙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크게 엇나가지 않았고 그 어떤 회초리의 경고 때문에 그러니까 휘둘른 적은 많지가 않았지만 그 어떤 그 모습과 그 회초리라는 상징적인 그 무언가 때문에 저는 크게 엇나가지 않았고 교회 울타리 속에서 건강하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1: 네. 네. 우리도 하나님의 회초리 사인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0: 그럼요. 네.
1: 그러면 얼른 내 이러면 안 되겠다.
0: 맞아요.
1: 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런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늘 그 성경 구절에도 나왔는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1: 네.
0: 결국 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노할 때까지 그렇게 가지 마시고 자, 하나님의 그 경고성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 바로 돌이켜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근데 집사님께서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회초리를 드신 적은 있으세요?
1: 있죠.
0: 아, 그래요?
1: 있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경고를 하면 무서워하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이 아이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되면은
0: 아,
1: 회초리를 무서워하지가 않잖아요.
0: 아, 그래요?
1: 아, 아직 경험이 없으시구나.
0: 저희 아이들이 아직까지 좀 어리기 때문에.
1: 아, 네.
0: 아, 무서워하지 않아요?
1: 네, 무서워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는 정말 작정을 하고 드시는 거잖아요.
0: 그쵸.
1: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정말 하다하다 안 될 때 회초리를 드는 거잖아요.
0: 예.
1: 근데 그 회초리의 영향력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하.
1: 그러니까 이제 좀 지혜롭게 얼른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시기 전에
0: 아, 맞아요.
1: 네.
0: 집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혼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했고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허락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에 감사하여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시선에 있어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떻게 본다면 회초리를 무서워하며 우리의 행동을 잘 정돈해 나가는 것도 좀 좋은 방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회초리 맞으면 아프잖아요.
0: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0: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일찌감치 뭔가 아픔을 겪기 전에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1: 네,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회초리 이 키워드와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회초리 키워드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오늘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두 가지 선물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문 키워드 회초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씨앗 네 가지 말씀 씨앗 구절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조유진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자, 오늘 방송 가족

0: 분들께 두 가지의 또 사랑에 들한 서머 스페셜에도 어김없이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전해드리는 선물인데 두 가지의 영적 보약, 마음의 보약 챙겨드리고 있는데 그 또 키워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보내주시면 기도문이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31장 20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또 출애굽기 34장 6절,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오늘 잘 챙겨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어떤 문자 보내주셨는지 하나하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씨앗 쭉 이어지다가 또 4420번님, 또 그 경기도 지역에서 열심히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극동방송을 틀어두시는 그런 분이신데 문자를 주셨네요.
1: 네, 피디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주말, 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청년부에서 제주 국내 단기 선교 모금 바자회를 했습니다. 팥빙수, 망고빙수, 핫도그 에이드를 만들어서 판매했는데요.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사진도 함께 공유합니다.
0: 이거 근데 요즘에 잘 팔리는 거는
1: 아, 맛있겠다.
0: 아이고, 이게 잘 팔릴 수밖에 없겠네요.
1: 와.
0: 이거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1: 네.
0: 와, 대단한데요. 망고 빙수에 와, 맛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핫도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핫도그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이거 미국식 핫도그.
1: 네.
0: 이거 거의 샌드위치급이죠. 와, 멋집니다. 정말 잘 팔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누리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101번님.
1: 네,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 삿들 반갑습니다. 일주일도 승리하세요. 좋아요. 씨앗 말씀 보내주세요.
0: 약간 근데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셨는데 저는 왠지 막 미소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씨익 하면서 약간 그런 미소의 모습처럼 또 느껴져가지고 제가 너무 반갑고 감사하네요. 자, 6882번님이시네요.
1: 네, 창자를 들끓을 정도로 저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 목이 메입니다. 저를 위로해 주실 씨앗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애끓는 사랑이고 오래 참으심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인자를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초리가 이어지네요. 이제 회초리. 자, 3013번님.
1: 네, 덥고 지치더라도 세상 손을 놓을 때 주님이 보입니다. 고단한 날일수록 주님 복음 씨앗으로 더욱 주님께 의지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0: 야, 세상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주님이 보입니다라고. 야,
1: 아, 우리 이렇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문자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예. 것 같아요.
0: 참 덥고 지쳐서 우리가 예민해지기 쉽잖아요.
1: 네.
0: 예민해지고 괜히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마련인데 그럴 때라도 3013번님 말씀처럼 세상적 욕심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정서와 감정들을 놓을 때, 내려놓을 때 주님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좀 아름다운 날로 세워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도 많이 더운데요. 물도 네. 많이 드세요.
0: 진짜 덥더라고요. 자, 근데 지하철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네. 막 땀이 나더라고요.
1: 아유.
0: 한 3분, 4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도 땀이 나더라고요. 아, 8857번님께서 회초리, 씨앗 같이 보내셨거든요.
1: 네.
0: 이러면 하나밖에 안 가니까 네, 각각 문자를 좀 두 통을 보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5976번님이시네요.
1: 네, 매일매일 네 가지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리고 아멘. 상쾌하게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여러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이 말씀의 은혜잖아요. 말씀의 은혜 정말 주변 분들에게 널리 널리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참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고
1: 네.
0: 나만 누릴 수 없지.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로 흘려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나눠주신다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31번님께서 하나님이 회초리 안 들게 늘 순종하면서 예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씨앗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이게 완전 이게 박은영 집사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1: 네, 저희 마음과 같네요. 1531번님 축복합니다.

0: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잘하자. 네. 그래서.
1: 그래서 숙제도 미리미리 하잖아요.
0: 아, 제가 배워야 되는데.
1: 아니요, 아니요.
0: 기질적으로 제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1: 다 아. 다르니까.
0: 자, 0675번님 문자네요.
1: 아유, 부모님의 해초리로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잠언 23장 14절 아이고, 말씀 함께 할렐루야. 보냅니다.
0: 아, 실제로 제가 오늘 그 성경 구절 네 구절 있잖아요.
1: 네.
0: 그 네 구절에 이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채찍이라든지 때린다 이 표현이 너무 좀 과격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하자 하고 좀 내려놨었는데 아,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야, 그런 말씀.
0: 대단하십니다. 정말. 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초리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2096번님 결단에 또 문자를 보내주셨고 자, 3369번님.
1: 네, 저에게 씨앗을 주세요. 그리고 신청곡은 매일 4시 58분 1분 찬양으로 나오는 아, 곡 있잖아요. 아, 네. 그 곡 듣고 싶은데 아, 이렇게 그래, 보내셨네요.
0: 아, 어떤 곡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해가지고 제가 오늘 중으로 꼭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도 신청 찬양 듣나요?
0: 아, 그럼요. 아.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께서 신청 찬양 적극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그 찬양 풍성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0360번님이시네요.
1: 아유, 어렸을 때 친정 아버지께서 회초리로 따끔하게 때려두셨던 때가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회초리로 인한 훈육으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딸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전하고 싶네요.
0: 아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아유. 뭉클한 문자입니다. 아유, 네. 아버지의 딸이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이 마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또 우리 평생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이면 좋겠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여서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친정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다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 씨앗으로 우리도 그 열심에 보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457번님이시고요. 6995번님 문자까지 소개해볼까요?
1: 네, 샬롬.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시편 16편 3절 말씀.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악한 성품 잘못된 습관을 회초리로 치시되 가장 자비로운 방법으로 터치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자녀로 쓰시려고요. 할렐루야.
0: 어떻게 이렇게 문장을 쓰시는 거죠?
1: 아유.
0: 악한 성품 잘못된 습관을 회초리로 치셨는데 가장 자비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게끔 또 우리가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만 딱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1: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정... 아, 에레미야 애가 오늘 말씀 그 선물이잖아요. 오늘 그 씨앗 말씀으로 나가는 네 가지 구절 중에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 네.
0: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1: 아멘.
0: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며 평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선물 받을 수 있는 거죠? 저 안 됩니다. 아, 매일 오후 4시 58분에 나오는 그 찬양 저도 듣고 싶어요. 7078번님 문자 주셨는데
1: 피디님 찾아주세요.
0: 네, 꼭 찾겠습니다. 꼭 찾겠습니다. 자, 선물 그 씨앗이라고 샵 지금 문자 주셨는데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또 기도문 받기 원하신다면 회초리라고 오늘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귀한 어떤 문장력을 또 네. 기대하는 또 날이지 않습니까?
1: 네, 기대됩니다. 네,
0: 오늘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어떤 문장으로 스스로를 더 나아가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예라 모십입니다. 더 가까이.

0: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생명의 꽃을 피워주십시오.
0: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1: 자, 썸머 스페셜에 맞아 특별하게 진행되는 코너입니다. 매주 이 시간 이번 한 주를 빛낼 축복의 말을 신청받습니다.
0: 네,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생각하셔서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문자는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선정된 문장은 이번 한 주 동안 사랑해드란 1부를 시작할 때 그리고 2부 묵상 노트를 대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네, 과거에는 딱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저희가 반복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0: 네,
1: 각인될
0: 그렇습니다.
1: 수 있도록. 네.
0: 청취자분들께서 위로와 또 용기가 또 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면 어떤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설교 때 들었던 메시지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표현도 좋습니다.
1: 자,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이 넘치는 정말 범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는 조금은 다른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과 소망의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문장들로 이 시간 천국의 향기, 이 보혈의 향기가 가득 풍겨날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한번 이제 그 예시를 좀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굉장히 이제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를 보면서 좀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집사님께서 좀 생각한 문장이 좀 있으실까요?
0: 네. 오늘 근데 주제가 뭐예요? 주제.
1: 주제요?
0: 딱히 주제 이시 말을 하나요? 아니면
1: 주제 없죠.
0: 뭐 나에게 건네고 싶은 말 뭐 이런 거.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꼭 누군가에게 이 말이 좀 생명으로 또 뭐 약간 좀 억눌려져 있던 마음에 있어서 생명의 씨앗이 좀 움트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0: 그럼 어떤 기준 없이 자유롭게 포괄적으로 넓게 네. 이렇게 또 자유롭게 문자 샵 9330번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설교 때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네. 그 은혜를 나만의 언어로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어제 문득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도 좋지만 나 자신은 이렇게 좀 축복하고 싶다. 나 자신에게 좀 이렇게 수고했다라든지 혹은 나 자신에게 좀 건네고 싶은 위로의 말.
0: 어떤 말 하고 싶으세요? 피디님?
1: 저요?
0: 네.
1: 저한테 할 말을 생각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제가 언급했던 표현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이런 거.
0: 너무 좋았죠.
1: 그리고 아니면 가사 중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든지 그런 표현들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접근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0: 네, 저는 어제 그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네. 우리 그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큰 지도자들도 기도할 때 정말 진심과 전심으로 힘든 상황에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0: 네,
1: 가져라.
0: 근데 네. 우리가 너무 분주하다 보면 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독대하라 이 문장을 나누고 싶네요. 너무 어렵나요?
1: 아니 너무 좋은데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0: 아, 그래요?
1: 하나님과 독대하라 약간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집사님 말씀을 잠시 듣고 제가 멍해졌던 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전반적으로 기획이라든지 방송을 좀 계속해서 좀 꾸려 나가야 되다 보니까
0: 네.
1: 스스로에게 뭔가 질문을 던져서 그것을 묵상하고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하기보다는 청취자들한테 어떠한 질문을 던질까? 청취자들한테 이런 것을 제안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먼저 제가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저에게 적용해보고 또 그런 것을 함께 나눠야 될 텐데 너무 청취자 그리고 이제 방송 가족분들에게만 뭔가 전해드릴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제 스스로에게 그것을 막 대입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0: 아니에요.
1: 문득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0: 피디님께서 네. 청취자분들을 많이 사랑하니까 그런 또 고민의 시간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충분히 잘하고 아유, 계십니다.
1: 그래서 저도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을까. 그래서 저는 딱 생각했을 때 아 나에게 건네고 싶은 말,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의미 있겠다라고만 생각했지.
0: 네.
1: 정작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나가고 하는 동안에 제가 저도 한번 곰곰이 제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질 수 있을까, 또 건넬 수 있을까, 또 저 스스로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좀 건넬 수

0: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1: 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세요. 설교 때 들었던 좋은 말씀, 나누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어떤 깊은 감동과 또 네. 마음을 울리는 그런 문장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여러분만의 명언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나는 이러한 문장을 생각해봤습니다 하고 또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지난주가 또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짧으면서도 네. 좋았죠.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0: 와. 자, 오늘 선정되는 그 문장은 바로 오늘 2부.
1: 네. 그러니까
0: 묵상노트 대신 저희가 생명의 말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뭐 오늘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아, 그리고 선물도 나가나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선물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어떤 말로 뭐 스스로도 좋고 아니면 누군가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살리는 말들 또 격려의 말들 샵 9330번으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좀 받고 있을 동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서서 이제 방송 중이었으니까 그 극동방송 대전 극동방송 4시 58분에 나오는 1분 찬양이 뭔지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6121번님께서 혹시 향기로운 나무의 쉼이 아닐까요? 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들어볼게요. 이 찬양이 맞는지 좀 이 찬양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네, 찬양 듣고 와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문장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1: 역시.
0: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 감동입니다. 아, 굉장한 감동. 전 솔직히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또 이 모양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1: 대단하세요.
0: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미처 이제 찬양이 어떤 곡인지 제가 잘 검색해가지고 또 곡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 과정이 사실은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미처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 너무 귀한 한 분이 등장해 주셨습니다. 혹시 향기로운 나무의 쉼이라는 찬양이 아닐까요?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1: 유가나 21번님.
0: 네, 문자를 주셨는데 아이고. 이 찬양이었어요. 이게 그 대전 극동방송 옆에 있는 이제 그 로컬 푸드
1: 네,
0: 그 전문 매장이 있거든요. 그 매장 1분 찬양인데 아,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문자를 주셔가지고
1: 덕분에 좋은 곡 들었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3387번님 문자 잠시 소개해볼까요?
1: 네, 7박 9일간의 꿈 같았던 튀르키예 여행의 여운이 지난 아침입니다. 소아시아 7 교회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 발자취를 조금 밟아보고 또 사도 요한의 무덤까지 둘러보는 귀하고 또 복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문자 보내셨네요.
0: 너무나도 복된 시간에 또 여행을 가셨는데도 그 여행을 가셔서도 하나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또 그런 발자취들을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돌아오는 기간이었다고 해요. 참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좀 품고 살아가는 분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이제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제 오늘 이번 한 주죠. 이번 한 주를 빛낼 수 있는 다양한 살리는 말들, 생명의 말들을 추천해 주시고 계신데 소개하기에 앞서서 오늘 방송 키워드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샵 93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자,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사랑의 뜰한 서머 스페셜입니다. 신청 찬양 있으시면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신청 찬양 남겨주시면 오늘 풍성하게 그 찬양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살리는 말들, 다양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명의 말들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078번님 문자 주셨네요.
1: 네, 어린 목동 들판에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오게해서 사무엘의 마음에 저는 내게 합한 자라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내게 합한 자라는 이 말씀이 또 최고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0: 와, 너는 내게 합한 자라.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귀한 복된 칭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는 내게 합한 자라. 박은영 집사야. 아, 집사야 좀 이상해. 은영아 하면서 너는 내게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1: 아멘.
0: 좋겠네. 아멘. 네. 찬이야, 너는 내게 합한 자다. 너가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나에게 복이 되고 내가 기쁨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너는 내게 합한 자라. 굉장히 여운이 남네요. 네. 자, 5073번님 문자 또 주셨어요.
1: 네, 꽃에서만 향기 나는 게 아닙니다. 만남을 통해서도 향기 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여러분이 되세요.
0: 꽃에서만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다. 만남을 통해서도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이번 한 주 가운데 만남이 또 있을 거잖아요. 다양한 만남들이 좀 주어질 텐데 그 만남의 순간 우리에게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새 속에 어떤 악취와 그런 좋지 않은 냄새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풍겨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1: 네, 각 사람마다 향기가 다르다.

0: 라고 하잖아요. 네네.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떤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서 하늘 향기를 느낀다. 아. 뭐 이런 시의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1: 그러니까요. 하늘 향기가 가득 풍기는, 그래서 우리를 만났을 때 아, 하늘 향기 난다 라는 것을 좀 막연하게나마 우리랑 만나는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0360번님 굉장히 시원한 문자 주셨네요.
0: 뜨거운 태양아 썩 물러가라. 성령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온다.
1: 이렇게 해야죠. 뜨거운 태양아 썩 물러가라. 성령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온다.
0: 네. 아멘.
1: 생명의 말 프로젝트. 다양한 생명의 말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995번님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10장 4절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무기는 견고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그러니까 10장 4절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세상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369번님께서 중학교 때 큰 상처로 교회를 떠난 권덕용님께 이 곡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하시면서 향기로운 나무의 쉼 알려주신 청취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을 신청해 주신 분께서 이렇게 감사 인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나름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 같아서
0: 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얼굴을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된
1: 네,
0: 그런
1: 맞아요.
0: 마음이네요.
1: 어깨동무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1507번님.
0: 네,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이 잡을 수 있게.
1: 이야, 우리가 손에 정말 아주 짧게만이라도 내밀면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우리를 낚아채신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살짝만 열면 하나님께서 그 열린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정말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3369번님께서 추가 문자 또 보내셨네요.
1: 네.
0: 지금 눈물 흘리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 이야, 할렐루야. 지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대요. 아, 이 너무나도 궁금했고 너무나도 한 분께 선물하고 싶었던 찬양이었는데 드디어 알게 됐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야, 정말 합력해서 선을 잃었습니다. 6995번님.
0: 네, 큐티하며 중독, 술, 마약 중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길 기도합니다.
1: 아, 네. 말씀 안에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8959번님 신청 찬양 보내주셨네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6373번님께서도.
0: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0675번님 문자 주셨어요.
0: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삶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의 은혜로운 말도 또 선한 말도 누군가의 삶을 이끌어 가는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1: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붙잡고 나아가면 참 좋겠어요. 자, 8016번님.
0: 샬롬, 바다는 비해졌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젖습니다.
1: 아, 주님의 은혜에는 젖으면 젖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이것도 너무 좋네요. 8016번님. 바다는 비해졌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젖습니다. 더 나아가선 젖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2172번님.
0: 네, 회초리 두 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두 분이면 피디님과 저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희망과 고백을 또 불러일으키니까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1: 존 로의 은혜 아니면 이거 극동방송 애청자가 아니면 이거 잘 모르는 존 로의 은혜 아니면 이거 진짜 정말 애청자 아니면 잘 모르는 그런 찬양인데 아, 신청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신청 받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위로의 말, 나 자신도 좋고요. 방송을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나만의 명언, 네,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어제 설교 들었던 내용, 그것을 뭐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영 집사님께서도 오늘 도전해 주셨잖아요.

0: 하나님과 독대하라.
1: 네. 독대는 기도 가운데 만날 수 그럼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샵 9330번으로 뭐 찬양도 신청받고요, 또 생명의 말도 추천받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해 주셨던 찬양이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방송 가족 분들께서 이번 한 주를 빛내줄 다양한 문장들, 또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스스로를 또 격려하는 말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찬양을 좀 나누면서 아까 이제 좀 과제가 있었잖아요. 나름의 과제가 제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건넬 수 있을까
0: 생각하셨어요? 네,
1: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또 묵상하고 또 붙잡으면서, 예, 제가 바라고 원하고 또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0: 으로 넉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또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1: 귀하십니다. 네,
0: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아멘.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에게도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또 선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 네, 저도 찬양 나가는 동안 네. 하나가 더 생각났어요.
0: 어떤 거? 하나님과 독대하라 그 이후에?
1: 아, 너무 그거 네.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요. 좀 바꿀게요. 네. 소망의 불꽃이 되게 하소서.
0: 소망, 그것도
1: 아, 그래요?
0: 그것도 굉장히 좀 강력. 아, 원하시는 방향에 굉장히 좀
1: 제 안에 내적으로 네. 무슨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1: 소망의 불꽃이 되게 하소서.
0: 소망의 불꽃이. 아,
1: 아멘.
0: 작은 소망의 불꽃 하나가 이 대전 이 저녁을 뜨겁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충청 전역을 아니, 뜨겁게 불타게 할 줄 믿습니다.
1: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여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0: 네, 8777번이 문자 주셨어요.
1: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이거 진짜 이거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생명의 말 프로젝트는 계속 반복이잖아요.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능력과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입니다. 2310번님.
1: 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삭개오를 만나 주신 주님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이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1: 아멘.
0: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삭개오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그런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440번님께서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시면서 암수술 하기 전에 내 힘으로 살 때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기도 후에는 기다림보다 체념과 단념이 늘 뒤따랐던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굶주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삶을 조금씩 더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지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 아픔이 아픔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와.
1: 이게 힘든 시간 또 보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 이제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늘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0: 이게 얼마나 사실 이게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닌 거잖아요.
1: 그럼요.
0: 와. 약간 좀 존경스럽고 또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간증을 바탕으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 문장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4703번님 문자도 소개해볼까요?
1: 네,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중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0: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빠르고 급하게 이게 아니고 잠잠히 찬찬히 우리를 기다리고 또 계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인격적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8236번님께서는 박은영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소망의 불꽃 되셨는데요. 소망의 불꽃으로
1: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0541번님 네. 자, 성령 충만 받는 방법 기도 많이 하기.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점점 응답을 향하여 가고 성령도 조금씩 조금씩 더 충만해져 갑니다. 기도 많이 하는 하루를 보내셔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합시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1: 네. 그 기도를 할 때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가 제일 좋대요.
0: 아, 그러니까.
1: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소리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은 가장 좋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마침 저희가 또 매일매일 성경 4구절씩 시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시한 말씀을 선포하고

0: 또 붙잡고 외치면서 또 계속해서 기도의 간구를 이어나가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165번님께서 남편이 택배기사입니다. 여름에는 더 많이 힘들어해요.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또 찬양 신청. 오늘 찬양 신청이 참 많네요.
1: 네.
0: 저도 신청곡 보냅니다 하시면서

0: 보는 것이다.
1: 아멘, 아멘. 자, 8016번님 계속해서 문자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0: 아유, 우리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주님의 수저가 됩니다.
1: 자,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될 때까지 보냅니다.
0: 이것도 좋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진으로 저희 축복해주신 또 6995번님, 감사하고.
0: 감사합니다.
1: 자, 저희 이제 생명의 말 프로젝트, 이제 힘차게 외칠, 오늘, 이번 주죠? 이번 주, 생명의 말, 또 살리는 말,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집사님 어떤 말이 좀 마음에 남고, 집사님하고 제가 또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0: 이번 주도 제가 뽑나요?
1: 네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또 다른 분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만 좀 고생 좀 해주시고.
0: 아, 네. 그럼요. 저는 아까 그분, 기죽지 마세요.
1: 기죽지 마세요.
0: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8777번님 축하드립니다. 8777번님. 이거 근데 진짜, 진짜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0: 정말 기죽지 마세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아멘, 아멘.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아멘.
1: 그 외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하나 문장을 정말 저희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0: 맞아요.
1: 아마 방송에 문자가 소개되고 또 그 소개된 문장들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위로와 용기 얻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아무튼 1부 잠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1: 아멘. 자, 4623번님께서 앞서서 택배기사분 남편분 위해 잠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시면서 또 귀한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연합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0: 네, 우리는 소망의 불꽃입니다.
1: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꼭 확보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좀 나누고 올게요. 또 이제 2부에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귀한 신청곡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청 찬양들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함께 나누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0: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의 뜰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1: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아멘!
0: 아멘!
1: 자, 8777번님 보내주신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번 한 주 힘차게 좀 뭔가 좀 낙심해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이거 프로젝트 자꾸 하니까 힘이 나는 것 같은데요?
1: 반복해서 들으면
0: 네.
1: 그게 살리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감동시킬 거라 믿습니다.
0: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죽을 때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기죽지 마시고 어깨 쫙 펴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 작아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죽을 이유도 작아질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은 더 당당하게 조금은 더 씩씩하게 그렇게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저희 사랑의 뜰한 두 가지의 또 선물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샵 9330번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네,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0: 네.
1: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씨앗 그리고 회초리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청곡이 좀 많이 밀려있거든요. 그래서 신청곡 하나하나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이은수님의 주님 외에 라는 이 찬양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감동이 오늘 다른 또 누군가에게 희망과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8016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뜨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 네, 서머 스페셜 기간 또 2부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8016번님의 신청 찬양이었어요. 이은수님의 주님 외에 라는 곡이었고요. 아, 원래 신청 들어온 찬양은 아니었는데 이어서 들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박강성의 파송의 노래까지 너의 가는 길에 네, 찬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아, 계속해서 신청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0675번님 신청해 주신 찬양이 어떤 곡일까요?
0: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자, 듣고 싶어요.
1: 맞아요.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어서 또 같은 시리즈로 또 같은 고백으로 또 어떻게 본다면 후속곡을 냈어요. 그게 바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찬양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분도 있었잖아요. 9165번님.
0: 네, 남편이 택배기사인데 여름에는 더 힘들어합니다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죠?
1: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이렇게 두 곡의 찬양도 함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워십의 음성으로 먼저 드릴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수아가 이어봤습니다. 축복의 통로 이렇게 두 곡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찬양 세 곡 들었습니다. 찬양을 원래는 두 곡 좀 전해드리려다가 이제 이어지는 신청 찬양 그 기타 멜로디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제 세 번째 신청 찬양까지 좀 전해드렸어요. 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6995번님의 신청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또 주수와의 축복의 통로, 또 피아 워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곡의 찬양 연달아서 좀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3360번님 문자 주셨어요.
1: 네, 삿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좋은 말씀 힘차게 따라서 선포하니 너무 힘이 나고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완이 씨, 샬롬. 야.
0: 근데 저희도 너무 좋았잖아요.
1: 네.
0: 저희가 읽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0: 들으시면서 나의 어떤 나를 향한 축복의 말로 또 살리는 말로 그렇게 잘 영적으로 고백하시고 적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찬양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습니다. 좋은 찬양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서머 스페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3003번님 문자 주셨고요. 자, 그리고 저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좀 보내주신 또 소중한 문자들이 있는데 소개를 미처 좀 못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윤숙님께서 또 귀하게 생명의 말 프로젝트에 도전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1: 네, 생명은 겨울에도 봄꽃을 준비합니다.
0: 그러니까요. 그 얼어붙은 땅 아래에서 새싹은 자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혜정님께서 굉장히 멋진 문장들을 연달아서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문자 주셨어요. 와, 아, 저희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1: 구원자, 아. 소망, 생명, 해답, 공급자, 능력, 구원자, 희망, 신실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0: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힘찬 선포와 함께 하루를 낙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불꽃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이제 저희 방송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1: 진짜.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기억해 주세요. 회초리입니다.
0: 회초리.
1: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또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갑니다.
0: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이고요. 방송 마치기 전까지 뭐 자유롭게 뭐 정확하게는 11시 전까지 꼭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두 가지의 사랑에 대한 선물들 잘 챙겨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이제 집사님과 서머 스페셜 기간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 함께하는 마지막 날. 이제
1: 원래는 어떠셨어요?
0: 저희가 주 4일 함께했는데 주 2일 함께하니까 이제 버거운 마음이 컸습니다.
1: 아유,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0: 네, 서머 스페셜 기간 집사님 편히 좀 쉬시고
1: 네.
0: 또 영적으로 잘 충전하시면서 이제 다음에 또 주 4일 열심히 함께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무튼 내일은 찬양 발굴단 또 진행될 예정이에요.
1: 너무 기대돼요.
0: 7월이 찬양에 정말 어떻게 본다면 잔치예요.
1: 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특별히 많은 정말 분들이 위로와 또 정말 이렇게 좋은 찬양 있었냐 문자 많았잖아요.
0: 근데 이번 주도 못지않게
1: 네.
0: 다양한 찬양들
1: 기대해도 됩니까?
0: 그럼요. 기대하셔도 되고 다섯 곡으로 안 돼서 이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만 지금 듣고 계신 방송가족분들께만 스포일러를 좀 드리자면 다섯 곡으로 추리기가 어려워서 여섯 곡.
1: 와.
0: 내일은 여섯 곡의 발굴단 찬양들이 소개될 예정이고 굉장히 다양한 찬양들이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좀 소개될 예정이니까 내일도 꼭 방송 잘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찬양을 또 듣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찬양과 더불어서 또 신청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두 곡의 찬양을 좀 전해드리면서 좀 방송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1: 하겠습니다. 이 곡 하나님의 눈물입니까?
0: 맞습니다. 감람나무의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각각 좀 전해드리면서 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1: 네. 네.
0: 지금까지 사랑이들한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이었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교통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 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 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기소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셨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그 두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들을 낳게 되었다. 13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룻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나오미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너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았다.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 먼 훗날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뜻밖의 하나님 주신 이 오벳, 또 오벳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다윗, 그 다음에 그 후대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어주는 그 고리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바로 이 오벳이라는 드립니다. 이 온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름을 지으면 아버지가 짓든지 집안의 어른이 짓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느냐? 동네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벳이다. 이게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긴다. 그러니까 오벳은 나오미 아들이기도 하고 롯의 아들이기도 하고 보아스의 아들이기도 하고 베들렘 사람들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까지는 축복이 나옵니다. 이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기도 하고 롯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죽은 나오미의 죽은 아들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성경

말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보아스에게 후사를 주었다. 눕기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눕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한 가정의 가정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성경이 되어야만 했는가? 왜 성경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가? 눕기는 룻의 아들인 오벳이 누구를 낳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증조부가 바로 오벳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은 이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구속의 역사에 빼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룻기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룻기는 인생 역전을 말하는 그리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답이다. 그럼 그 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기대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 그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오늘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손해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자기가 손해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곳이 없는 곳에 어떤 것을 걸지도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눕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헤세드의 사람들입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뭘 바라고 쫓았겠습니까? 가봐야 이방 땅에서 온 젊은 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자,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방 여자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집은 망한 집안입니다. 자기는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헤세드의 은혜를 그 가정에 베푼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젊은 며느리를 결혼을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씁니까? 그것도 바로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자기 이익을 바라지 않은 사람들, 그게 룻기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이익만 생각하고 답을 내려놓고 결론만 바라고 산 것보다는 천배만 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이게 바로 룻기에서 가르쳐주는 오늘 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낄 수도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면 룻의 남편인 보아스는 누구냐? 보아스도 반쪽이 이방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9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그럼 라합이 누구냐?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참여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입니다. 그가 바로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이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보아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바로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을

0: 그 연결이 네, 되어집니다. 듣기 4장밖에 안 되고 80여 절밖에 안 되는 그런 성경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나는 살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처음보다 나중이 오늘보다 내일이 반드시 하나님이 복된 답을 주실 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누가 내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내 내일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너미와 같은 일들, 눈과 같은 일들이 내게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시간을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은 주님께 있고 오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헷세드의 은혜를 이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것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인생 역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932-5478번, 932-5478번 신석장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18회 한국장로교의 날을 기념하며 장로교단의 연합과 개혁신앙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한장총은 어제 인천 청운교회에서 26개 회원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선 대표회장은 호람데오 정신을 바탕으로 교계가 먼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2027년 평양 대부흥 운동 120주년을 앞두고 장로교회가 앞장서서 회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단 대표단은 대회와 더불어 교계와 사회 각 영역에서 헌신해온 목회자와 교수 등 5명에게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을 수여하고 공로를 격려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인보다 더 큰 재정적 불안과 박탈감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경제인식 조사를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기독교인은 73%로 전체 평균인 68%를 웃돌았고 경제 변화로 삶의 안정성이 약해졌다는 응답도 81%에 달했습니다. 반면 성도들의 주식 참여율은 48%에 그쳐 기독교인들이 시장 변화 속에서 더 심각한 소외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교회가 그동안 돈의 문제를 신앙의 영역 밖으로

로 밀어두면서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종목 추천이나 수익률 자랑을 경계하고 올바른 재정적 가치관을 정립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1년 역사를 최초로 집대성하는 한국 기독교 총감 발행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0: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총감 발행 사업은 한영훈 서울한영대 총장이 직접 기획해 추진 중이며 국내 주요 교단의 역사와 성과는 물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해외 한인 이민교회 발전사까지 모두 수록할 예정입니다. 편찬위원회 측은 최근 기독교 신문사로부터 방대한 교계 역사 자료를 기증받아 편찬 작업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생명을 나누고 떠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300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가족지킴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총 584만 8천 원의 성금을 모으고 최근 전국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에게 건강식품과 감사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생후 5개월 만에 두 명의 한아를 살리고 떠난 승준이의 사연을 바탕으로 약 두 달간 진행됐으며 총 1,667건의 자발적인 대중 기부가 모여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증인 유가족들은 무더운 장마철에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세심한 배려 덕분에 사별의 슬픔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기증인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았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42가정에 총 3,300만 원의 출산격려금을 지원하고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2일 주일 예배에서 다섯 자녀 이상을 둔 42가정을 선정해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오는 2027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4자녀 가정까지 전격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성도 2,814명의 교적 자료를 연계해 처음 산출한 교회형 합계 출산율은 1.86명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장려금 수혜 가정의 3자녀 이상 비율이 37.4%를 기록해 비수혜 가정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 공동체가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늦은 밤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3도에서 35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프랑스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앙가주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앙가주망은 단순히 생각하거나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속으로 뛰어들어 책임있게 행동하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도 실천하지 않으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은 정의를 마음으로만 찬성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의를 머리로만 생각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관람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선택하고 정직을 붙들며 악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향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믿음은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작은 순종으로 참여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경험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작은 믿음의 실천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 평안하셨습니까? 본격적인 더위로 조금 힘든 한 주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더위도 장애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구하는 이가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우신 믿음의 법칙을 힘입어 기도의 전투력으로 뚫고 나가길 원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봐 주세요. 샵 9330번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직접 전화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기도사연 밑에 전화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면 저희가 연결하겠고요. 또 신원 밝히기 어려우실 때는 역시 기도 내용 끝에 익명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네, 오늘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0: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게 될 중보기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이동하시는 중에도 마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가정에 계시거나 일하시는 중에도 함께해 주시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세종생명샘 교회 섬기시는 문지웅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문지웅 네. 목사입니다.
0: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1: 네 이열치열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0: 아멘. 네 힘이 납니다 목사님. 오늘도 이 시간을 기다리는 수많은 청취자들에게 소망의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우리 기도하려고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모여 각 처소에서 계실 텐데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예전에 왜 우리 그 조지 뮬러 예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 응답을 5만 번쯤 받으려면 기도는 한 100만 번 이상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 뭐 기도응답이 5%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기도는 치열한 기도 그리고 더하기 거룩한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고 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뭐 기도만 하면 뭐 그냥 다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네 번이나 막 주님 앞에 소리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시편이 시편 13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도 주님의 응답이 참 더딘 것처럼 느껴졌고 주님의 침묵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 꽤 많았었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시편 13편에 중간쯤 내려오면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러니까 응답을 간구하면서 다윗이 정작 두려워한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무너질까 봐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건 뭐냐.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려워했대요. 사망의 잠이 다윗 입장에서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사울 왕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됐지만 그 왕권을 자기 손으로 지키려고 사무엘 선지자 말도 듣지 않고 사무엘이 깨우러 가도 깨지 않고 다윗이 깨우러 가도 깨지 않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가서 깨우려고 해도 안 깨놨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울의 사망의 잠을 보면서 다윗이 아 나는 절대 사망의 잠을 자지 않으리라. 그 사망의 잠의 두려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이 좀 힘들었지만 그 사망의 잠을 잘까를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치열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시편 13편 5절에 6절에 보시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면서 이 시편 13편을 마무리하죠. 오늘 우리 대전극동방송 특별히 소망의 기도 우리 온 가족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룩하게 기다리고 더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가는 우리 대전 극동방송 특별히 소망의 기도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여러분 치열한 중보 기도의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소개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성도님. 어디에 누구신가요?
2: 네. 여기 충청도 김신혜 자매예요.
0: 아, 신혜 자매님, 김신혜 자매님. 반갑습니다.

0: 아, 충청도 어디쯤 되실까요? 실례지만.
1: 여기 충청북도 음성이에요.
0: 음성이시군요. 예.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1: 네, 좀 어려운 제목인데.
0: 네.
1: 네, 네, 잠깐 간략하게 얘기했다면 몇 년 전에 그 네. 이제 저희 동창이 둘이서 이제 결혼을 했다는 소리를 저는 몇 년 전에 들었는데.
0: 네.
1: 그 남자 남편 되시는 분이 저를 만나러 오다가
0: 네.
1: 잘못된 거 이제 돌아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0: 네. 네.
1: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저희 이제 동창이잖아요.
0: 네.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 친구는 누가 저 네, 해가지고 잘못된 거 아는데
0: 네.
1: 저한테 이제 계속 이제 알면서도 몇 년을 이렇게
0: 오해
1: 운명을 띄워가지고
0: 네, 네.
1: 저희 가족 친척이 다 엉망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갔어. 이제 그 말이 번지니까
0: 네네네. 네, 네.
1: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본인은 아는데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있는 거죠. 저희는
0: 네.
1: 저희 가족들 이제 이웃집에 살던 이제 친구니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번져가지고
0: 굉장히 힘드셨겠습니다. 선도님.
1: 가족이 네. 다 이제 풍지박산이 되고
0: 네.
1: 돌아가신 양반도 몇 년 사이에 많고 돈도 그냥 날치기 당해서 다 빼앗기고 그런 상황이 이제 되면서 저 역시도 이제 많이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 이제 계속 이제 저도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 당하고 나는 아닌데 보지를 못했으니까 중간에 오다가 잘못되신 거야, 우리 친구가요.
0: 네네. 지금 현재는 보니까. 어떠십니까, 성도님?
1: 네?
0: 지금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1: 뭐가요?
0: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1: 저 지금도 많이 힘들죠. 어디다 하소연해도 이상하게 또 나한테 이렇게
0: 네.
1: 돌아오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는 하나님만이 날 살 길에 나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고소장을 안 내니까 내가 넣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져가지고
0: 네.
1: 친척까지 다 엉망이 이제 돼간 거예요.
0: 성도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수년 동안 겪고 계신 거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이제 먼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먼저 우리 목사님 같이 들으셨어요. 목사님과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한 다음에 또 못다 나눈 이야기는 끝나고도 목사님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2: 네, 네.
0: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0: 죄송합니다. 아이고.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2: 네, 일이 많으신데 그 일 중에서도 마지막 그 말씀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교회 섬기고 또
0: 아멘.
2: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저도 이렇게 기쁜데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글쎄요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기특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처음에 시편 13편의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다윗이 주님의 선하심을 참 시편에서 많이 그 찬송하잖아요.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0: 아멘.
2: 거거든요.
0: 아멘.
2: 예,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이게 순서가 아멘. 바뀌면 안 됩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주님이 선하시다.
1: 아멘.
2: 이렇게 오해,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은 선하세요.
0: 아멘.
2: 그래서 지금 우리 김신혜 자매님에게 주님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길. 이것이 어쩌면 우리 김신혜 자매님에게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2: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2: 거룩하고 좋으신 그리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0: 아멘, 아멘.
2: 우리 이 고백이 김신혜 자매님의 인생과 그 가족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가족과 친인척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또 다윗처럼 오해를 받아서 힘듭니다.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2: 주님의 선하심에 기대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김신혜 자매님과 그 어려움을 겪는 이 가족들이 다윗처럼 거룩한 기다림 속에 주님의 응답을 노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2: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

0: 기쁨을 아버지하며 노래하며 주여 이 또 인생의 한 골목을 주님의 손잡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김신혜 자매님과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인간관계가 풀리게 되게 풀려 나가게 하시고
1: 아멘.
0: 모든
1: 아멘.
0: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주여 그 높은 담장을 사슴처럼 뛰어넘는
1: 아멘.
0: 우리 신혜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과 그리고 미리 감사를 먼저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2: 아멘.
0: 아멘.
1: 성도님, 주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아멘.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전화 잘 하셨어요. 네,
2: 네.
1: 또 힘드실 때 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1: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또 속상한 세월을 5년 정도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3: 그러네.
1: 네, 정말 지치고 지친 가운데서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신 그 상황이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습니다.
3: 아멘.
1: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네요. 9411번입니다. 우리 유성 장로교회 섬기는 김지승 형제님, 오랜 수험 생활 끝에 잠시 공부를 접고 새 직장을 구해서 출근합니다. 근 8년 만에 시작하는 직장 생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주님 손잡고 잘 적응하길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네, 참 긴 세월을 정말 공부를 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로운 인도를 받으셨는데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1: 목사님.
3: 아마 오랜 수험 생활 끝에 이제 공부를 잠깐 쉬고 이제 직장으로 출근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마 목표했던 수험 어떤 공부의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잠시 이제 쉬고 새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리고 이제 8년 만에 아이고 직장 생활 하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떨리면서도 사실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 두려운 마음이 오히려 거룩한 긴장이 돼서 정말 잘 적응하고 또 실력 발휘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1: 아멘.
3: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또 우리 대전 유성 장로교회의 우리 김지승 형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열심히 공부해 왔지만 이제 주님 또 주님의 뜻을 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8년 만에 직장 생활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새로운 발걸음 속에 주님께서 손잡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이 두려운 마음도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3: 긴장하는 마음도 실력 발휘가 잘 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3: 주님, 이 새로운 직장에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1: 아멘.
3: 우리 김지승 청년 김지승 형제님의 자리를 먼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1: 아멘.
3: 그 자리를 마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3: 성령님 손잡아 주시고 정말로 실력을 월등하게 하시고 또 그 새로운 직장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온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귀한 새 직장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3: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형제님 축복합니다. 새롭게 가시는 길. 지난 8년의 시간이 큰 자양분이 되어서 정말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실 겁니다. 출근하시는 날 첫 번째 가셔서 맨 먼저 책상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3: 아멘.
1: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507번 성도님 안녕하세요.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이십니다. 번호가 항상 이렇게 이거요. 많이 기도하시기 때문에요.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 말일에 카자흐스탄 선교 가요 하셨네요. 가시는 분들 모든 분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열매 맺는 귀한 선교 되도록 그 또한 선교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신 카자흐스탄을 품고 선교 가시는데 그곳에도 이미 주님이 동행하실 줄 믿고요. 모든 일정 함께해 주시도록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 네. 이렇게 선교 가신다는 말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가슴 설레고 또 참 어려운 때에 이렇게 선교를 나가게 하시는 또 주님께서 이렇게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벌써부터 은혜가 됩니다.
1: 아멘.
3: 예, 우리 교회 위해서 또 선교 위해서 카자흐스탄 위해서 또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9507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이 중보기도의 또 기도 동역자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에

0: 단기 선교팀이 이달 말일에 카자흐스탄 선교를 갑니다. 주님, 그 가는 모든 길에 안전과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모든 우리 선교팀의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은혜 충만한 일정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선교팀이 기대하고 가지만 또 주님 그 기대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주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그 카자흐스탄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랑하는 카자흐스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선교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든 막대기처럼 사용하셔서
1: 아멘.
0: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단기 선교팀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이 선교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또한 돌아와서 간증하며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 큰 역사,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받는 귀한 단기 선교팀의 일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선교 지역을 위해서도 먼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 텐데 저희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일정 마치신 후에 또 간증해 주십시오. 네, 11시 29분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세종생명선교회 섬기시는 문지욱 목사님과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응답받으십시오. 5976번입니다. 유영원 권사님, 속이 계속 울렁거리고 기억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고 호소하십니다 하셨네요. 어제 주일 예배 드린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별 이상은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또 우리 최준영 청년 위해서 기도했었죠. 내일을 입원하고 뭐 수요일부터 4차 항암 들어간다고요. 이번에도 씩씩하게 주님 도우심의 손길 입고 항암 맞고 돌아와서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는 우리 중보기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유영양 권사님 기억이 조금씩 없어진다고 하시는데 그 모든 머리와 그 뇌 속을 뇌를 주장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유영양 권사님의 그 기억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준영 청년 수요일부터 4차 항암 치료. 우리 청년분이 이제 항암 치료까지 하는 그 어려움 중에 있지만 여기 그 제가 지금 글을 읽고 있는데 씩씩하게 정말 씩씩하게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손 잡고 그 치료의 현장으로 들어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유영양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속이 계속 울렁거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영양 권사님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특별히 그 권사님의 뇌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님 속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 머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슨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1: 아멘.
0: 그 병원에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단기에 정말 바로 그 원인이 밝혀져서 주님 바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최준영 청년 이제 내일 입원해서 수요일까지 4차 항암 치료에 들어갑니다. 주님 젊음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몸속에 그 암을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준영 형제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경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1: 아멘.
0: 주님 씩씩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그 항암 치료의 그 현장에 주님 손잡고 들어가도록 주여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함께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중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흔들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최준영 형제의 마지막 치료의 광선까지 발휘되는 그 놀라운 일들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권사님과 우리 형제님에게

0: 주의 보혈이 덮여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반드시 좋은 날을 기대하며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5020번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해라서 너무 힘들어하네요. 어제는 과연 1년을 채울 수 있을지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님 기도 요청하셨네요.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모든 일 잘 감당하고 모든 일정 잘 마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아들과 따님이 위해서 작정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실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도 그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글쎄요, 뭐 이렇게 농담이긴 하지만 요즘에 중고등학교에서 정말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도 같아요. 네, 요즘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귀한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라도 정말 그들을 위한 헌신이 필요한데 참 또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일선에서 정말 교사로 일하시는데 참 힘겨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첫 해니까 또 잘 또 적응도 해가야 되는데 참 힘겨우신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한 자리에 계시니까 잘 버티고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5020번님의 우리 아드님이 지금 고등학교 이제 기간제 교사로 이제 첫 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학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을 텐데 주님, 첫 해라서 너무 힘듭니다. 주님, 또 요즘에 우리 그 중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그 너무나도 귀한 다음 세대들이 또 세상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일선에서 교사로 일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또 힘겨운 것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5020번님의 아드님이 얼마나 귀한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먼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 힘겨운 자리에 주님께서 필요하여 그 귀한 우리 아드님을 그곳에 그 포지션에 주님께서 두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사명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실 줄
0: 아멘.
1: 믿습니다.
0: 아멘.
1: 너 가서 일하고 와라 하지 않고 내가 가서 함께 일하여 주겠다. 아니 심지어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내가 먼저 가서 그 자리를 임재하여 너에게 정말로 그 잘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 우리 아드님에게 힘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교사의 포지션을 잘 지킬 수 있도록
0: 아멘.
1: 힘 주십시오.
0: 아멘.
1: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그 고등학교 귀한 다음 세대들을 마음으로 품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또한 우리 그 아드님과 따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5020번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치열한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치열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아드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실 때에는 힘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도의 승리 반드시 있으시고 담대하게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귀한 자리 정말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귀한 아드님 마음껏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셨네요.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 이제 어머님 먼저 세상 떠나셨고요. 이명으로 인한 두통과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이 힘드시다고요. 그래도 그래서 어제도 주일 예배 못하시고 온라인 예배 같이 드렸다고 하시네요. 따님 미싱이죠. 저녁에 아버님 방문해서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날도 더워지고 아버님 건강도 약해지셔서 더 자주 제가 방문하려고 합니다 하신 현여 따님, 혹시 아드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참 귀한 어머님, 가끔 기도 요청하시거든요.
1: 그러네요.
0: 네, 어머님이 오래전에 먼저 소천하시고 아버님
1: 네.
0: 혼자 계신 가정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아이고. 아버님이 지금 73세이시면 요즘 시대로 따지면 정말 한참 때이신데
0: 그렇죠.
1: 예, 네. 한참 때이십니다. 예, 우리 그런 만큼 우리 아버지께서 이 한참 때를

0: 건강하게 또 특별히 지금 기도의 제목처럼 예배자로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건강하게 그 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래전 어머님 먼저 정말 하나님 나라로 보내시고 이제 73세가 되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이 한참의 때 아닙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하게 아멘. 현장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아멘, 인도하여 아멘. 주옵소서. 예배의 현장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아멘. 주옵소서. 주여, 이명으로 인한 두통 또 심해지는 허리통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통이 떠나가게 역사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맑은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일 예배 적어도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또 날도 더워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 주시는 건강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편안한 환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예배자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이렇게 아버지를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육체의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에게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그 응답으로 주여 정말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자녀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을 더 자주 방문하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님 이제 정말 늙어도 지내기 풍족한 복을 누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3059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기쁜 소식 전해 오셨네요. 극동방송 중보기도에 힘입어 부부 군인인 아들과 며느리가 일제히 둘이 나란히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했다고 합니다. 아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어머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온 가족이 또 기도하며 기다렸을 텐데 좋은 소식 저희에게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진로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0: 네, 축하드리고요. 일단 축하드리고 사실 뭐 다른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승진하는 것도 참 축하받을 일이지만 우리 제복을 입은 우리 군인 특별히 아이고 아드님과 며느님이 부부 군인이시네요. 참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정말로 삶 속에서 지키시는 우리 아드님과 며느님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3059번님의 우리 아드님과 며느님 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부가 함께 수고하는데 주여 이번에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주님의 행하심 속에는 주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심 속에는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이것이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아드님과 며느님 그 부부군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군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인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지키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건강한 군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3059번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드님과 며느님이 앞으로도 하나님께 은혜를 지키며 그리고 마지막 또 다른 진로 아버지 하나님 더 높은 진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더 큰 사명을 위해 끝까지 은혜 지키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아드님 며느님 또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군에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원하시면서 이렇게 두 분 나란히 또 진급할 수 있게 하신 것 같네요. 군 선교에 크게 쓰임 받는 일꾼들 되시고요. 기도하는 어머님 아버님 예, 축복합니다. 네. 2057번입니다. 2057번 성도님 자영업을 하던 중에 너무 어렵습니다 하셨네요. 대출 이자를 내기 어려워서 또 다른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

0: 회복되고 자금이 풀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다시 선한 사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전파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1: 네.
0: 저에게 정말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장도 많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0: 네, 좀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2057번님. 네.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자영업 하시는 거 정말 힘드실 텐데, 그리고 그 힘드신 건 결국에는 또 이제 자금의 문제가 있고 그러실 텐데, 하나님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이 상황을 버텨내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지금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을 버텨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기에 다윗은 그 동굴 속을 버텨냈습니다. 우리 2057번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이 동굴을 잘 버티시기를, 그리고 다시 선한 사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2057번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영업 중에 지금 대출의 문제가 있고 자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사업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혹시라도 주님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엎드리며 주님 앞에 뜨겁게 간구할 때 주여 정말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 2057번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과 그 인생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선하시니 이 동굴을 버텨냅니다. 주님 선하시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멘. 주여 다윗이 그 동굴을 버텨냈고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을 버텨냈듯이 우리 2057번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잘 버텨내고 또 버텨내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여 다시 선한 사업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2057번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성도님 힘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 터널을 잘 통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가장이시네요. 암수술 후 요양 중에 있는 가장입니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주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왔는데 때로 마음이 낙심되고 걱정이 올라오지만 중심을 지키는 그런 가장으로 서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다음 주에 추적 관찰 검사하러 또 병원에 가시는군요. 여러 걱정 많으시겠지만 이제 온전히 회복시키실 주님 바라보며 이제 또 새로운 일자리도 구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1: 네, 아유, 우리 가장분이 지금 암수술 후 요양 중에 있고 또 이제 추적 관찰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또 구하셔야 되고 그러니 사실 몸도 힘드시지만 중간에 기도 제목처럼 마음도 낙심되고 걱정이 올라오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분명한 건 낙심과 걱정이 잘못이 아니라 그 낙심과 걱정이 하나님을 가릴까 봐 우리가 긴장하고 그 낙심과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오히려 그 낙심이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일자리까지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한 복을 우리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시죠? 지금 암수술 후 지금 요양 중에 있는 우리 가장분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0: 아멘.
1: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0: 아멘.
1: 정말로 당연한 것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상황이 때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걱정이 올라옵니다. 또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기도의 제목처럼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주여 우리의 감정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걱정의 감정에 우리가 그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주여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은 끝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도록 우리 이 가장분을 지켜주옵소서.
0: 아멘.
1: 다음 주에 추적 관찰하러 검사 추적 관찰하러 병원에 갑니다.

0: 주님, 그 검사의 모든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 명쾌하게 주시고, 주여 그 검사의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결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몸이 온전히 회복되며 새로운 일자리를, 일자리까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가장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주여 일자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형편 가운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과 가운 일들 진행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다시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함께 치료받던 우리 병실 환우들 위해서도 이렇게 중보기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눈을 열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성도님 승리하십시오. 네, 주님의 손을 늘 기억하시면서 치료도 받으시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구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8840번입니다. 며느님, 며느 최은옥 자매님 을 위한 기도 요청하신 시어머니의 기도예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건강한 출산 또 후에 예배 회복을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로 아들과 며느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작년 2월에 소망의 기도 중에 출산한 손자 운우 할머니시군요.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셨는데요. 네, 은우가 동생을 또 이제 보게 되는데요. 축하하며 저희가 축복하며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2: 네. 작년 2월이고 이제 곧 네. 출산을 하면 결국에는 연년생이라는 뜻이네요.
1: 그런 것 같네요.
2: 뭐
1: 축복이죠.
2: 축복합니다만 네. 또 심심한 또 위로와
1: 힘들 것 같아서요.
2: 예, 연년생 네. 만만치 않죠. 예, 저도 연년생입니다. 연년생을 키워냈습니다. 예, 우리 최은옥 자매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잘 키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8840번님의 우리 며느님 둘째 출산을 예정하는 달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작년 2월에 우리 손자 은우 먼저 태어난 귀한 은우가 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가기도 전에 벌써 이제 연년생으로 주님 귀한 아기를 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며느님이 우리 최은옥 자매님이 건강히 둘째를 출산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주님, 우리 모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귀한 자녀가 우리 최은옥 자매님의 주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주여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자로 살아가며 예배자로 살아가며 이 시대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은우 할머니 참 기도의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보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네, 우리 둘째 또 손주 출산 후에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기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모두 응답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3: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믿음의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내일 또 이 기도는 계속됨을 알려드리고요. 중보기도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세종생명샘교회 섬기시는 문재웅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과 함께 기도해 주셨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우리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1: 네, 주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의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후 내내도 이 기도의 영혼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함께 또 만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서천성을 향하여 서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창세기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막힌 삶을 돌파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꼼짝 달싹도 못하는 내 힘으로 어떤 출구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사방이 꽉 막힌 내 모습은 저 유리상자 안에 갇힌 3살짜리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모든 문이 꽉 막힌 인생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아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 어떤 인생에게는 원치 않는 인간의 관계 속에 상처되고 어그러진, 그래서 뭔가에 갇혀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들. 우린 저마다 나만의 유리상자에 갇혀서 거길 빠져나와 보려고 내 경험, 내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단 1cm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때때로 우리는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구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노아의 이야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와 홍수, 40일 밤낮으로 이 지구에 비가 내렸어요.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생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괜찮았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달째 사방이 꽉 막힌 나무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말죠.

그들은 방주에 있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방주 안에는 동물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 동물들이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르고 습성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밤낮 없이 이 동물들에게 모든 걸 맞춰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먹으면 배설을 합니다. 그 많은 대소변을 처리할 것도 마땅치 않은데 그 안에 냄새는 진동할 것이고 또 먹이는 계속 줘야 돼요.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피곤에 지쳐 골아떨어졌다가 눈을 뜨면 정신없이 하루의 일상이 또 반복돼요. 창조 과학자 가운데 존 우드 모라페 박사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는 8천 종류의 한 1만 6천 마리의 동물이 실려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양의 동물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다 보니 그들은 위로받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방주에 들어간 지 한 8, 9개월쯤 됐을 때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창문을 열어봐요. 그런데 이미 물이 막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저기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보내요. 근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멀리 까마귀가 날아가서 어딘가 앉아가지고 물 위에 떠있는 무언가를 쪼아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널려있는 시체를 파먹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노아가 이때부터 비둘기를 세 번 날려보내게 되죠. 첫 번째 비둘기는 날아가서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지친 날개를 늘어뜨린 채 돌아오고 그걸 보면서 노아는 아직 세상에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다시 일주일 뒤에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저 멀리서 파닥이는 날개짓 소리와 함께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잎에는 어디서 방금 딴 듯한 아주 푸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는 거예요. 아, 어디에선가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에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아요. 뭘 의미할까요? 새로운 삶의 터전,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노아의 가족은 밤낮으로 정말 동물들과 바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쁘고 고단한 일상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요즘도 잠수함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병이 있어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잠수함에 근무를 하면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들을 많이 앓는데요. 노아도 방주문이 열릴 때까지 1년 10일 걸리거든요. 얼마든지 1년이 넘는 시간에 그는 그 방주 안에서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노아는 그걸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한가롭게 이놈의 홍수는 언제 끝나지? 우리가 이제 홍수 끝나서 밖에 나가면 뭘 먹고 어떻게 살지? 이런 허상을 생각하거나 상상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무슨 생각을 할 여력이 없이 그는 너무나 바빴어요. 이 동물들의 먹이를 주면 곧바로 또 물을 줘야 되고 또 저기 가서 그 배설물을 쳐야 되고 또 그렇게 너무 지쳐서 잠이 들면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뭔가 할 일이 생기고 말 그대로 방주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은 순간순간 매일같이 생기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의 병, 정신적인 공허함이 생길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현대인들이 때때로 삶이 꽉 막혔을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을 상상하고 한탄하느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 상황이 저절로 역전되거나 달라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노아처럼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금 집중해야 할 것, 이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막힌 길을 여는 것이다. 물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같이 그 일상이 반복되면 우리는 이런 푸념을 하죠.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지? 이런 푸념을 늘어놓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바쁜 일상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하루의 고단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른 생각 갖거나 품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시각적 초점이라고 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합니다. 너무 큰 일을 당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당장 집중해야 될 일거리나 목표 하나를 줘서 거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슬럼프나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이 효과를 시각적 초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남편을 잃었어요. 너무나 좌절하고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체념하고 있는데 이때 심리학에서 말하는 시각적 초점에 갓 태어나 100일도 안 된 아기에게 엄마로서 젖을 물리고 이 아이를 돌보는 일에만 이 엄마가 몰입하게 함으로 자신이 당한 슬픔을 이겨나가게 하는 일, 이게 시각적 초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를 슬럼프나 막막한 상황에서 나를 건지는 힘이 되고 길이 되더라. 스위스의 유명한 탐험가 가운데 크사비에 로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08년도에 그 태평양의 한 무인도 섬에서 내가 홀로 300일을 견뎌보겠다라는 프로젝트에 도전을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도구는 단 두 개. 풀이나 나무를 벨 수 있는 긴 칼 하나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맥가이버 칼, 달랑 이 두 개를 주고 무인도에서 300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무인도에 딱 배에서 내리고 나서 배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세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300일을 버티지?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이 섬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300일을 살아요? 근데 결국 그는 300일을 견뎌내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세 가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매일 먹거리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서 열매를 따서 당장 또는 다음 끼니를 먹어야 하고 바다에 나가서 먹거리를 구하든지 온통 하루 종일 먹거리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두 번째, 그 젖은 나뭇가지를 마찰시켜서 처음에 어떻게 어렵게 불씨를 하나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매일 꺼뜨리지 않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코코넛 잎을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지붕을 만들어서 그늘이 되게 하고 눈비를 피하는데, 이게 임시로 만든 거니까 바람에 쓰러지고 모에 금방 또 낡아버리고 하니까 매일같이 일어나면 또 새로운 코코넛 잎을 가져다가 이 지붕을 보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해요? 먹는 거, 불씨 안 꺼뜨리는 거, 지붕 고치는 거. 이걸 하다 보니까 무슨 뭐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만 해도 하루가 후딱 지나가니까 이 세 가지 일을 계속 매일같이 매달리고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300일이 지나 그가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막막할 때, 사방이 꽉 막혔을 때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기적의 열쇠를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뚝 떨어뜨리는 그런 걸 자꾸 상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열쇠를 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남들이 볼 때 초라한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 속에 기적의 열쇠를 숨겨두시는 분이지, 우리의 기적을 벗어나 보물찾기처럼 기적의 열쇠를 따로 준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 일상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일상에서 답을 주시고 일상의 기적의 열쇠를 주시는 분이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만 잘 적응하고 성실하게 거기서 살았더니 나름대로 살만해졌어요, 노예지만. 그래서 이제는 좀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느 날 안방 마님의 유혹을 거절한 괘씸죄로 그는 다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언제 풀려날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운명이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누구라도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미쳐버릴 상황을 잘 버텨요. 어떻게 버티는 줄 아십니까? 그 힌트가 창세기 40장 6절 7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에 파라오의 신하 중 고위 관리가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돼서 이 감옥에 오게 돼요. 이때 감옥 측에서 워낙 거물들 정치범 두 명이 들어오니까 요셉에게 이 두 고위 관리를 시중 들게 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때부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그 고위 관리 두 사람을 섬기라고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고 잠들 때까지 그 관리들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그들을 살피고 묵묵히 돕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이게 내가 할 일이고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오늘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정치범들이 어느 날 석방이 되고 석방된 뒤 자리를 잡고 난 뒤

뒤에 그 옛날 그 감옥에서 너무 성실했던 요셉을 기억해서 그를 꺼내주기도 하고, 훗날 요셉이 총리직에 오를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막막함 속에서 그 현실을 뚫어내는 기적의 길은 일상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현실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게 뭐냐? 내게 맡겨진 오늘, 이 하루의 작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지긋지긋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오늘도 출근해야 되고, 애들한테 밥해 먹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운전대를 잡아야 되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들이 나한테 무의미하거나 지루하고 지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지? 그렇게 내 처지를 생각하면 눈물 날 만큼 싫은 일상을 여러분이 그래도 묵묵히 감당할 때, 여러분이 버텨낸 그 일상이 사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기적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캐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한탄만 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것에 집중합시다. 그게 막막한 사람들이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2014년 시리아 내전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당시 유엔 평화유지군에 소속된 피지 군인 45명이 테러 단체에 납치가 됩니다. 자, 이 45명의 군인들이 언제 참수될지 모르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고문을 받아요. 군인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기에 갇혀진 그 깊은 감옥에서 자신들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때 45명의 군인이 뭘 결심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결심은 했지만 그 환경에서 자기들이 뭐 예배도 할수 없고 기도도 할수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던 그들에게 그들 방법대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겨요. 어떻게 하냐면, 45명이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바닥에 함께 눕는 거예요. 그리고 45명이 서로 손을 맞잡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가 끝나면 옆에 사람의 손을 꽉 쥐어서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옆 사람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45명이 릴레이 침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결국 납치된 지 14일 만에 45명의 군인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석방이 됩니다. 무사히 고국으로 생환한 이 대원들이 전 세계 매스컴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하지요. 우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모습으로 기도했더니

0: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 참 버티고 버티느라고 힘드셨죠. 눈물 날 일도 많았을 텐데 누군가에게 그 눈물을 보이지 않아야 하기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보낸 시간도 많으셨겠죠. 도대체 사방이 꽉 막혀서 아니 내일을 생각하면 두렵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도 있으셨겠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우리에게 그런 고비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여러분의 그 상황,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탄만 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오늘 내게 맡겨진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고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보십시오. 우리의 빈 인생에 더 큰 선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막힌 것 같아도 주님이 계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의 문이 열렸던 그날처럼 여러분의 막힌 문도 반드시 열릴지어다. 지난 상반기가 어땠든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 우리가 노아처럼 살아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환경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안산 꿈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온 우주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되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철 작곡의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비올라 다간바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2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비올라 다간바라고 하는 악기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요즘에는 비올라 다간바 대신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많이 연주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비올라 다간바와 하프시코드를 위해 세 곡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2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굉장히 밝고 생동감 있는 느낌의 작품인데요. 세 곡의 소나타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또 많이 연주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비올라 다간바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BWV 1028번 D메이저의 2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을 비올라 다간바 대신 첼로로 연주된 작품 함께 하시겠는데요.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비올라 다간바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2번의 2악장 알레그로. 오늘은 이 작품을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호른 콘첼토 3번 E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447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총 4곡의 호른 협주곡을 작곡했죠. 이 4곡 모두 당대에 아주 뛰어난 호른이스트였던 로이트 게프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호른이라는 악기가 여러 악기를 융합해서 골고루 화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케스트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굉장히 긴 관이 꼬여있기 때문에 배음이 풍부하고 울림이 풍부해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솔로 작품으로는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호른을 위한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가 당대에 아주 뛰어난 로이트 게프라는 호른 연주자를 위해서 네 곡이나 되는 작품을 만들었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3번의 1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나타 형식으로 이루어진 1악장은 호른 특유의 마치 어떤 영웅 히어로가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 같은 또 그런 느낌들, 또 울림이 풍부해서 아주 따뜻함의 매력을 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가득한 작품인데요. 오늘 호른 협주곡 E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447번의 1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베리 터크웰의 호른 연주,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호른 콘첼토 3번 E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447번의 일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G마이너 도이치 번호 408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시몬 골드베르크의 바이올린 연주 라두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G마이너 도이치 번호 408번의 2악장 안단테 함께 하셨습니다. 연속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1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지난주부터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오해피데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일 배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제 지연 PD와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한 주 동안씩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 찬양도 많이 전해드릴 거고요. 더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또 조선 팔도 이런 말 아시죠? 원래 우리 한반도 남북한은 경기도와 강원도,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팔도라고 불렸습니다. 그 가운데 남북도로 나뉘기도 했고 또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13개 도가 이제 구성되다 보니까 북한도 우리를 따라서 또 대칭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13개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은 이제 자신들의 영토가 북한 지역, 한반도 북쪽이다라고 한정하는 헌법 개정까지 했습니다. 사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영토는 이제 북쪽이다.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은 우리와 상관없는 민족 다른 나라다라고 해버린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우리나라를 그려보라 하면 남쪽만 그리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가 돼야 할 북녘의 땅, 또 한반도 북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아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땅이야 뭐 나뉘고 갈라졌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 된 나라, 하나 된 민족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반도가 이 다시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복음 통일 함께 하실 준비 되셨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양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함께 하시는 동안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여러분 계신지요? 저는 우리 조선파이터 가운데 또는 어느 도에 사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굽니다. 여러분 소개 많이 해주세요.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출석 제가 오랜만에 왔잖아요. 예, 서머 스페셜 두 번째 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겠습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자, 중한 아님 지으시 모든 세계까지 함께 접속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아름다운 이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땅이 지금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라고 북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함께 될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북한에는 어느 지역이 있구나, 어떤 땅이 있구나,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OFP데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한두 가지는 더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오늘 첫 찬양 어린이 합창단 찬양으로 전해드린 김에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지음해서 함께하고 있는 나라사랑축제, 우리 전국의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 단원들이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 또 그리고 복음 통일을 꿈꾸는 그런 찬양의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8월 13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8월 14일에는 전북 익산에서 각각 열리게 되는데요. 많이들 신청하고 계시죠? 기대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오셔가지고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통일을 꿈꾸는 시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샵 1069번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이 방송 특별히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지 출석 체크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행정안전부 제공 재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2시를 기해서 경기도 가평과 양평 동부, 서울 동부권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또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또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이웃의 안전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계속해서 더운 날, 무더위, 폭염경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야외활동하실 때는 이런 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야외활동이 금지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물도 좀 많이 드시고 그늘에 계시고 가급적이면 바깥활동 좀 자제하시면서 그늘에서 시원한 곳에서 저희 극동방송 함께하시면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의 도시 포항에서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뭐 40도 가까이 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0691 성도님 분당 서현에서 오늘도 많이 덥고 습하네요. 목 건강 조심하십시오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도 꼭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일산에서도 부산에서도 의정부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폭염 속에서도 한 주를 시작합니다. 1113 성도님 복음 통일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평택이에요. 너무나도 더운데 이 또한 감사해야겠죠 하셨는데 또 겨울이 되면 이 더운 날이 그리워지지 않을까요? 이 또한 오늘도 감사하며 보냈으면 좋겠고요. 자, 경기 남양주에서도 서귀포에서도 또 고흥에서도 전남 무안에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출첵 안 남기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자, 신청 찬양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 저희가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여러분 신청곡 많이 들려드릴 거니까 얼른 남겨주세요. 문자로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서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루 두 뼘씩만 그 마음의 거리 좁혀가 볼까요? 자, 오늘도 두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문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북한 알아가기, 통일을 배워가는 것에 열심을 내주셨어요. 자, 오늘도 지치지 말고 준비되셨습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오늘 총 두 문제 드릴 테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돼요.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그 북한의 행정구역, 뭐,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준비한 문제. 북한의 해방 이후에 생긴 행정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일제시대나 뭐 조선시대 때는 없던 행정구역 지명이 있어요. 바로 양강도라는 도와 자강도라는 도가 있습니다. 자, 양강도와 자강도는 저기 북쪽에,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는 평안도, 또 이쪽 옆으로는 함경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양강도와 자강도라는 두 도가 북한에 새로 생긴 도인데요. 이 도는 남쪽에 13개 행정구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북한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새롭게 만든 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양강도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 지명은 도 양쪽에 두 강이 있다라고 해서 양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에서 말하는 양강도에서 양강을 뜻하는 두 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3번 대동강. 자,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3번 대동강입니다. 양강도는, 이 지명은 양쪽에 강이 두 개가 있다. 강이 양쪽에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양강도인데 이 두 강이 아닌 것을 여러분 고르시면 돼요. 1번은 압록강, 2번은 두만강, 3번은 대동강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지금 남겨주실 때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남겨주시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려요. 1번이 압록강, 2번이 두만강, 3번이 대동강인데요. 양강도라는 북한에 새로 생긴 도

지명 을 뜻하는 양강, 두 강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3번 대동강 가운데 정답은 뭘까요? 지금 남겨주세요.

0: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었습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가 제목이었습니다. 예, 피아워십의 찬양을 함께 해주셨고요. 자, 지금 시각 1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답이 1번이 압록강, 2번이 두만강, 3번이 그죠? 그리고 대동강이었습니다. 양강도라는 도가 행정구역이 북한에 새로 생겼는데 양쪽에 강이 있어서 양강도래요. 그 강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 정답은 3번 대동강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지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셨는데 맞아요. 지도 보면 우리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는 백두산의 기점으로 왼쪽에는 서해로 압록강이 흐르고요. 또 오른쪽에는 동해로 두만강이 흐르죠. 그래서 아닌 것은 대동강입니다. 3번. 대동강은 그럼 무슨 강이냐? 우리 서울의 한강처럼 평양의 중심에 흐르는 강이 대동강입니다.
1: 알고 계시죠?
0: 오늘도 찬양으로 너무 행복하네요. 정답 3번입니다. 2409님 처음 참여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의정부예요. 너무 더워요 하셨는데 압록강 틀리셨어요. 야,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 하셨는데 좀 이렇게 손부채라도 하시고 시원한 물도 좀 드시고 하세요. 네.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복음통일 기도하고 계시대요. 우리 0684 성탄이 이 방송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저를 아는 분, 제 방송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자, 북한 주민들도 이 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부산에서 남깁니다. 4316님 그리고 광주에서 듣고 있어요. 4728님 정답 대동강입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자, 첫 번째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그러니까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 맞아 통일 배우기 오늘의 상식 퀴즈 두 번째입니다. 한반도, 우리 한반도 땅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조선팔도였잖아요. 뭐 황해도, 경기도, 또 평안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분단된 도가 있습니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같은 지명이 대한민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 도가 있습니다. 유일해요. 자, 대한민국 이 남쪽에도 이 지명이 있고 북한에도 이 지명이 있는 같은 명칭의 도를 갖는 원래는 하나였지만 지금은 분단돼 있는 이 도는 어디일까요? 이거 주관식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맞히실 수 있겠지만 보기 드립니다. 자, 1번 강원도, 2번 황해도, 3번 경기도. 1번 강원도, 2번 황해도, 3번 경기도입니다. 정답하시는 분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보기도 안 드렸을 때 어떤 분이 뭐 이거요 하셨는데 누구라고나 안 알려드려야지. 자, 분단된 도예요. 되게 안타깝잖아요. 원래는 하나였지만 우리 민족을 또 이 한반도를 상징하는 듯 이 도만큼은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명이 우리 남해도 있고 북한에도 있거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이 비행기를 안 타더라도 또 바다를 보기 위해서 충청도도 많이 가시지만 여기도 많이 가세요. 강릉이나 뭐 속초, 양양 이런 곳이 있는 곳, 여기 그리고 금강산도 이 도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의 이도예요. 자, 1번은 분단된 도는 어디일까 맞히시는 겁니다. 1번이 강원도, 2번이 황해도, 3번 경기도입니다. 자,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신청해 주셨는데요. 현섭주 이계영의 음성으로 빠른 곡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방송 썸머 스페셜.
1: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OFP데이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통일 배우기, 북한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더 품어보는 그런 시간들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통일 상식들 매일 두 문제씩 드리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얀바도 땅에 분단된 도가 있어요. 유일하게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 명칭이 같은 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강원도였습니다.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지도를 펴보면 남쪽에도 북한 강원도가 있고 또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빨리 통일이 돼서 지금 우리의 강원도가 강원남도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생각만 해도 참 설레고 그렇지요. 하나 될 그날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 성도 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좋은 프로 감사해요 하시면서 3094님도 정답 남겨주셨고요. 이번에 여름휴가 강원도로 갈 계획입니다 하신 분도 계셨는데 가셔서 이왕이면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도 가시고 북한 땅 보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시간하시면 우리 강원극동방송 속초에 있으니까 들러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드릴 텐데요.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개별 연락을 드릴 거예요. 답장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754님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 들으며 강원도 가는 중이시래요. 아이들이 정답 강원도 라고 외치네요 하셨는데, 충전의 시간 행복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요. 또 시간 되실 때 저희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303 성도님은 친정아버지가 강원도 평강의 고향이라고 또 그리워만 하시다가 천국 가셔서 아쉽기만 한 곳이에요 하셨는데, 이 분단된 도가 하나 되듯 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겠지요. 오늘 행정 지역을 가지고 문제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은 통일 이후를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13개 극동방송과 함께 북한의 13개 행정구역의 각 중심지에 극동방송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양강도와 자강도에도 극동방송이 세워져야겠지요. 그래서 각 지사별로 매칭해서 기도로 심고 있거든요. 복음 통일에 될 그날, 그리고 진짜 하나가 돼서 북한 땅에 극동방송이 각 지역 13군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통일 배우기라는 서머 스페셜 특별 코너로 함께하니까 어떠세요? 예, 통일에 대한 또 북한 땅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더 깊어지셨을 줄 믿습니다. 내일도, 이번 주는 저 혼자 하니까 그래도 조금 허전해하지 마시고 또 함께하시면서 또 다른 통일의 배움도 알아가시고 마음도 더 크게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예람오십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저는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은 병의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고 그 부위의 털이 누렇고 가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인 백선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그 부위의 털이 검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상처 부위를 다시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의 털이 누렇지 않으며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그는 백선이 난 자리만 제외하고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입으면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결하다고 선언받은 뒤에 다시 백선이 퍼지면 제사장은 그 부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백선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더 진행되지 않았고 그 부위에 검은 털이 자라기 시작했으면 백선이 나은 것이다. 그 사람은 정결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번들거리는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 얼룩이 희끗하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뾰루지일 뿐이니 그 사람은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되어도 그는 정결하다. 앞머리카락이 빠지면 그저 대머리일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두피나 이마에 희붉은 상처가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는 뜻이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펴봐야 한다.

두피나 이마에 생긴 상처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상처처럼 희붉게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생긴 상처로 인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되 빗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진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13장 29절에서 4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시의 기쁨 두 끼, 최성민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있죠. 애써 세워온 것이 무너지게 되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조차 오해를 받으면서 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순간 말입니다. 성경 속에 다윗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서 돌아와서 사흘 만에 자신이 머물던 시글락에 이르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마을은 불타 있었고 아내와 자녀들은 물론 모든 재산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간 뒤였죠. 성경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목이 메도록 울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더 큰 절망은 그 다음에 찾아왔죠. 가족을 잃은 부하들이 슬픔과 분노 끝에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은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런 절망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입던 의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서둘러 복수하거나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지 않았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갔고 결국 가족과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해결책을 찾고요. 사람을 찾고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했죠. 자, 어쩌면 믿음이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시글락이 놓여있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2시의 기쁨을도 함께 하면서 또 함께 문자도 나눠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2756번님 제일 먼저 오셨고요. 그리고 7772 또 1440번 이렇게 순으로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 듣고만 계셨다면 문자로 같이 소통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물정 9330번입니다. 더물어 주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다윗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야, 이렇게 다 잃고 심지어 가까이 있던 부하들조차 배신해서 그런 상황에 그 다윗은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능력, 주위의 사람들 찾았던 게 아니라 에봇을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그 방법을 구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윗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럴 때 좀 전에 들었던 그 찬양처럼 축복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조금 힘에 부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세상 방법을 찾는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는지. 자, 그렇게 나눠주시는 분들께 아까 저기 선물 창고에 보니까 안호성 목사님 잘 아시죠? 청주에는 물맷돌 중앙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안호성 목사님의 도서관

하나 있더라고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예, 이 책을 선물로 좀 몇 분께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정물정 9330번으로 제가 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전 9330번이고요. 서머 스페셜 시작해서 찬양 풍성하게 들려드리고 있죠. 찬양 신청도 해주시고, 자, 오늘 또 일대 신앙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물전 9330번으로 모든 문자 받고 있습니다. 자, 슬픈 마음 있을 때 이 찬양을 들으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0: 아니, 그러면 권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1: 아, 저는, 이웃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제가 믿게 됐고요. 저는 이제 1세대예요.
0: 아.
1: 네, 1대인데, 네. 뭐, 아시다시피 1대는 좀 많은
0: 그렇죠.
1: 고난과 네. 또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라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0: 네.
1: 저는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진짜 살 수가 없었어요.
0: 네.
1: 뭐 복음을 전해 듣고 뭐 세상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믿지 않았다면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살아서 숨 쉬고 살아갈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제가 믿고 나서 가족 구원이 일어났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믿은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대고모 할머니시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고모님이시죠.
0: 네.
1: 그분이 젊으셨을 때 혼자 되셔서 삼남매를 키우셨는데 혼자 아무것도 없고 진짜 가난하신 상태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셨고 믿으신 이후에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당신 가족 직계만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넓게 생각하시고 모든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막내를 낳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명절 때 가서 인사드리면 90이 넘으셨는데도 아이 이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매일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저도 대고마 할머님처럼 저렇게 중보기도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0: 예.
1: 그분의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고
0: 아멘. 아멘.
1: 예, 모든 직계 반계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0: 아멘. 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게 참 신기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좀 전에 들으신 권사님의 얘기도 그 대고모 할머니께서 기도하고 계셨던 이 권사님은 모르셨지만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대고모 할머니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어떻게 그 복음이 들어갔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자, 그 이야기 전해주시면 저희가 지역의 특산물을 드리잖아요. 참외를 매번 한 박스 드렸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을 보내주셔야 참외 한 박스 받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예수님 믿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 내셔서 한번 전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우리가 또 한번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호성 목사님의 책을 받으실 분들 지금 문자 주고 계신데 잠시 후에 이분들도 알려드릴게요.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이야기 지금 전해주시고요. 서머 스페셜 기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도 찬송가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께 가까이 들었고 왔고요. 2시 24분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자, 신앙 일대를 찾아서 지금 한 분이 전화 연결돼 있는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저 어느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좀 소개 가능할까요?
1: 아,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있는 청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순아 권사입니다.
0: 아, 손순아 권사님.
1: 네네네.
0: 아, 손 권사님.
1: 네.
0: 아이고, 손 권사님, 이 청주의 극동방송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1: 네.
0: 아, 생기고 좋죠?
1: 아, 너무 좋아. 너무 네. 그전에도 대전에서도 93.7에서도 잘 맞았지만.
0: 네.
1: 지금 이제 104.7로 바뀌고 나서.
0: 네.
1: 더 잘, 가까이 잘 듣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정말 늘 애청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1: 아, 저는 원래 7남매 중에 6째인데요. 엄마가 천주교 신자였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엄마가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남편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친구 소개로 만나면 그래서 이제 남편 따라 기독교를 전향한 거죠.
0: 아하.
1: 어려서는 네. 시골이라 이렇게 교회가 좀 멀었어요. 그때는 이제 주일밖에 못 갔어요. 엄마랑 막 버스 타고 시골에서
0: 네.
1: 또 외국인 신부님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0: 아, 그 시골이 어디였어요?
1: 흥부 황간이요. 황간.
0: 황간.
1: 네.
0: 아이고야. 거기에는 이제 성당밖에 없어서.
1: 네네, 성당밖에 없었고, 네. 이제 제가 이제 또 황간에서
0: 네.
1: 고등학교를 여기 청주로 왔어요.
0: 공부를 잘하셨구나.
1: 네, 좀. 그때 막 황간고등학교가 생길 때인데,
0: 네.
1: 청주로 이제 꿈을 추고 왔죠. 그래갖고 이제 청주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0: 네.
1: 이제 남편을 결혼할 나이가 돼서 남편을 소개받았는데 기독교라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하다가 이제 아 무신론자보단 낫다.
0: 아하.
1: 남편이랑 이제 합의해서
0: 예.
1: 저 이제 천주교에서 교리를 받았으니까
0: 예.
1: 혼배까지는 이제 남편이 이제 했어요. 혼배 성사까지.
0: 오.
1: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남편교회 목사님이 하셨어요. 성남교회 이하는 목사님께서.
0: 주례를?
1: 예. 예, 주례를.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세례는 안 받아도 된다.
0: 네.
1: 카톨릭에서 세례 받은 거 인정했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라. 근데 이제 제가 기독교에서 알고, 저기, 선교에서 알고 있던 막 그 기독교에 막 이렇게 막 박수치면서 막 저희를 이제 좀 조용한 기도생활을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는 제 선입견이 아, 막 이렇게 박수치면서 막 풍속기도 막 하고 이러면 어떻게 적응하지 그랬는데
0: 네.
1: 다행히 목사님이 좀 거룩한 스타일이셨어요. 거룩한. 그래서 오. 제가 잘 적응했어요. 기독교로. 그래서 말씀도 더 가까이 알게 됐고
0: 네.
1: 이거 뭐지? 막 이제 처음에는 이거 뭐가 다르면 나한테 카톨릭으로 데리고 가야지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어머니도 이제 권사 시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이러셨는데.
0: 네네.
1: 제가 아 남편이 제가 카톨릭으로 가면 자기는 중립을 지키겠대요.
0: 네네.
1: 그리고 아이들 낳으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럼 천주교로 데리고 가래요.
0: 네.
1: 그럼 내가 기독교로 가면, 당신 교회로 가면, 그러니까, 아, 그러면 신앙생활 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낙자는 장로고, 네. 저는 권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0: 야, 그래도 장로님도 약속을 잘 지켰네요.
1: 네네네.
0: 그렇게.
1: 애통하고 있는데, 아는 네. 목사님,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인데.
0: 네네네.
1: 그래서 탐이 났죠.
0: 아이고. 책도 보내드리고 참외도 네. 한 박스 좀 보내드릴게요.
1: 아닙니다. 네.
0: 참외는 네. 권사님이 드셔도 되고
1: 네.
0: 말 잘 듣는 장로님 주셔도 되고
1: 아우 감사합니다.
0: 아니면 전도하고 싶은 누군가를 주셔도 됩니다.
1: 네. 그러겠습니다.
0: 네네네. 네, 네. 아이고.
1: 더 블레싱 숭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 저희 교회에서 늘 부활절 앞두고 소세하면서 더블레이싱 행사하고 있는데 제가 2년째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0: 아

0: 몇 년째요?
1: 2년째.
0: 야, 대단하시다.
1: 아, 네네, 소문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귀한 곳에 전해지니.
1: 네.
0: 네, 의미있게 쓰여진 참여일 것 네. 같습니다.
1: 아, 오늘 전화 연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무슨 말씀을. 이 권사님의 이 활기찬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 네. 왔던 더위도 물러갈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알겠습니다, 권사님.
1: 네, 감사하고 늘 애청할게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송 권사님처럼 여러분들 가정에 어떻게 그 복음이 들어갔는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 이야기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권사님 목소리 듣는데 참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리고 이 다른 종교가 만나서 결국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그렇게 또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그렇죠? 아,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은 그 가족 안에 종교가 여러 개여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로 뭉쳐야 되나, 또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종교이다 보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도 또 더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참회 선물 받으실 분은 한 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이야기 우물정 9330번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만나워십 시온성과 같은 교회까지 듣고 왔습니다. 2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여기는 극동방송이에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 24시간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시의 기쁨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떻게 그 복음이 들어갔는지, 그 복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그 삶이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전화 연결이 되면 각 지역에 특산물을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까지가 경북 성주에 있는 참외 한 농부께서,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고 싶다고 저희에게 이렇게 매년 여름마다 보내주고 계신데, 이제 참외 시즌이 거의 다 끝나서 오늘까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분께 드렸고, 다른 한 분이 더 남아 있는데 지금 전화 연결돼 있어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아이고, 어디 가시던 길에 이렇게 또 전화 받으셨나 봐요. 그렇죠?
1: 아니, 잠깐 사무실에서 잠깐 이제
0: 네.
1: 나와서 일
0: 아,
1: 보고,
0: 일 보고?
1: 들어가는 길에
0: 네.
1: 그 전화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이게 참, 이게 연결된 것도 참 신기해요. 그렇죠?
1: 네, 저 깜짝 놀랐어요.
0: 아니, 그 지역만 좀 소개해 주세요. 지역이 어디세요?
1: 아, 저는 충북 청주에
0: 청주?
1: 살고 있습니다.
0: 야,
1: 네.
0: 오늘 청주분들이 연결 많이 되네요. 저희가 이제 지역이 안 써져
1: 네.
0: 있어서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조금 전에
1: 아,
0: 계셨던 분도 청주의 청남교회 섬기고 계신다고.
1: 방송 들었어요. 방송
0: 그렇죠?
1: 들으면서.
0: 네.
1: 네.
0: 청주에서 이렇게 오늘 또두 분이 연결됐는데, 저희 스튜디오도 청주에 있어요. 얼마나
1: 네, 다
0: 반갑습니다.
1: 알고
0: 저희. 잘
1: 있습니다.
0: 알고
1: 네.
0: 계세요?
1: 네. 얼마 전까지 93.3 항상 극동방송 틀고 다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이제 청주에 이제 방송국이 생겨서
0: 예. 그럼 청주
1: 얼마나
0: 주파수
1: 좀
0: 맞추고
1: 이제서
0: 다니세요, 그러면?
1: 104.7 딱
0: 맞아.
1: 맞춰서
0: 하하.
1: 네. 그래서
0: 네.
1: 지하 들어가도 너무 잘 돼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아, 네, 너무 감사했어요.
0: 예. 그런데 저희 또 얼마 전에는 충주에도 이제 들려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네. 아,
0: 충주에 지인들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1: 네, 제가 그렇게
0: 네,
1: 하겠습니다.
0: 104.7 똑같은 주파수입니다.
1: 아, 네네.
0: 네. 그런데 지금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1: 아, 네, 저는
0: 네,
1: 권사입니다.
0: 권사님. 권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1: 아, 저는 원래 모태신앙으로 이제 집안에서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아동부 되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가,
0: 네.
1: 이제, 네, 친구랑 같이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그 가정의 친구,
0: 예.
1: 어떻게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주일을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지요.
0: 아니, 그럼 권사님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1: 네.
0: 권사님 가정에는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1: 저희 할머니요. 우리 할머니.
0: 할머니?
1: 아빠,
0: 예.
1: 엄마. 네네네네.
0: 오, 할머니가 그러면 꽤 일찍 그 예수님을 믿으셨네요. 그렇지.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면.
1: 네. 그 아빠 집안내가 다 기독교 집안이어서
0: 아하.
1: 이렇게 믿고 있었죠.
0: 아, 그럼 그 아버님도 할머니가 처음 믿게 되셔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된 거네요.
1: 네.
0: 그 할머니는 어떻게 교회를 처음 가셨대요?
1: 저는 잘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0: 네.
1: 제가 항상 뵀던 할머니는 그 작은 마을에서의 교회가 항상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아마 그 마을 분들이 같이

0: 이렇게 교회를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다니시던 교회도 이제 몇 번 가봤고. 네.
1: 그게 무슨 동네예요?
0: 할머니
1: 동네가.
0: 안 계시고. 아, 강화예요, 강화.
1: 강화. 인천 아, 강화군.
0: 네네네네.
1: 잘 알죠, 잘 알죠.
0: 네, 마니산.
1: 마니산. 예, 맞아요, 맞아요.
0: 네, 거의 감리교에 예. 다니고 계셨어요.
1: 그렇구나. 아이고, 또 네. 그 할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권사님도 이렇게 네. 50년이 넘도록 예수님 잘 믿게 네. 된 거잖아요. 그렇죠?
0: 네네.
1: 네, 아이고, 참 귀하네. 그럼 권사님 가정은 다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죠?
0: 아,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저희 신랑의 집안도 이제 기독교이긴 한데, 저희 신랑은 좀 안 다니고,
1: 아하.
0: 아, 이제, 아, 믿지 않고, 네. 아, 뭐, 항상 뭐, 마음은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네. 약간, 좀 떠나 있고, 아하. 이제 저는 저랑 아이들이랑 잘 다녔는데, 또, 네. 아이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
1: 맞아요.
0: 또 자꾸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지금은 저만 열심히, 잡고 있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할머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권사님을 네. 통해서 권사님 집안이 네. 변화될 네.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아민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아니 제가 그 선물로 참외를 한 박스 좀 보내드릴 거예요.
0: 네.
1: 네. 그럼 이거를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고 아이들에게도 주면서 오늘 극동 방송 네. 이 기독교 네. 방송에 전화 연결돼서 받은 상품이다.
0: 아, 네네. 네.
1: 이거 하나 먹을 때마다 성경 한번 보고, 이거 하나 먹을 네. 때마다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한번 설득 한번 해보세요.
0: 네, 제가 꼭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권사님. 늘 애청해 주시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네. 저희 전화 연결되셨던 그 여성분이, 이분도 네.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남편이 네. 독실한 분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그 남편이 차에다가 주파수를 맞춰놓은 걸 듣고 다니다가, 이분이 아직도 네. 교회는 안 나가시지만 이 극동방송이 네. 좋아서 계속 듣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0: 네. 어머.
1: 남편분에게 네. 그렇게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0: 네. 제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네.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원곡 팀인 러브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을 만나 뵀어요. 참 하나님 참 신기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다가가서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시는지. 자, 매주 월요일마다 그렇게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전해주실 분들 우물정 9330번으로 전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선물은 각 지역별 특선물을 좀 챙겨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동 쪽에 또 포도를 한번 섭외를 했으면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은 영동에 계신 분들 중에 포도 협찬해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셔도 좋겠네요. 자, 이렇게 지역의 특산물은 여러분들 두 손에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받으신 선물을 선물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자, 안호성 목사님의 책 받으실 분 두 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번호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77번님 그리고 9399번님께 안 목사님의 책을 보내드리고, 참외 한 박스씩은 오늘 전화 연결되셨던 두 분입니다. 그 두 분께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이 안 됐어도 또 다음 주 또 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물론 다시 돌아올 거고요. 네. 저는 끝곡은 야베스의 기도, 에이맨 출신의 강중현 교수님이시죠. 네. 강중현 교수의 목소리로 야베스의 기도 전해드리고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올게요. 지금 이 방송을 정말 듣게 하시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에 꼭 한번 동참하셔서 안 믿는 남편, 아내에게 꼭 한번 이 방송을 알려주세요. 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시의 기쁨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셨어요? 자, 어제 오늘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뜨거운 날씨,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좋은 날씨,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또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날도 덥고 푹푹 찌는데요, 우리 오늘 도전 찬양 해볼까요? 도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네, 새끼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방학생, 무교생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교회 잘 다니시는 분하고도 통화를 하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 제가 바로바로 사전 섭외 없이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제가 앞소절 노래를 잠깐 부르면 이어서 노래를 조금만 부르게 되면 선물 받게 됩니다.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상대방이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딩동댕이에요. 그러면 선물 받는 겁니다. 산토끼 그러면 토끼야 이렇게 하면은 딩동댕. 자, 샵 1069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도전하고 두 글자를 보내시는 분께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면, 그래서 앞소절 찬양 복음성가도 되고 찬송가도 될 텐데 살짝 부르면요, 이어서 부르는 게 부르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그때마다 이제 곡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조금 참으세요. 운전하시는 분은 내가 정차할 수 있다 뭐 이런 분만 보내셔도 좋고, 운전하는 분 빼고 도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샵 1069 도전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께 전화를 드려서 일단은 이어 부르면은 선물인 거예요. 이어 부르면은. 자, 도전. 일단은 먼저 아주 빠르게 보내신 분에게 제가 한번 도전을,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어떤 곡이 나갈지는, 자, 이 곡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 곡을. 자, 이분에게 도전. 잠깐만요. 오. 벌써 도전 많이 주시네요. 샵 1069번으로 도전. 어플 메시지로 도전 두 글자 주시면 제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238.

신호갑니다. 거의 쉬운 문제로 해요. 쉬운 찬양으로 제가 합니다. 이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7238번님 도전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 일반 전화로 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바로 다음 분에게 넘어갑니다. 바로 다음 분에게

0: 할렐루야! 정답!
1: 감사합니다!
2: 혹시 운전 중이에요?
1: 아니에요! 남편이 운전하고 있어요.
2: 남편 운전하고 조수석에 있고요.
1: 네!
2: 라디오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1: 네네.
2: 어디서 어디 가는 길이에요?
1: 아,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2: 예.
1: 선풍기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2: 선풍기 사러 가고 있어요?
1: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2: 있어요. 아, 선풍기 사서?
1: 되고요.
2: 선풍기 네.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 어느 지역이세요?
1: 아, 여기 인천.
2: 예.
1: 서창동입니다.
2: 인천 서창동에서.
1: 네. 아,
2: 많이 덥죠, 지금?
1: 너무 더워.
2: 너무 더워, 너무 더워.
1: 네.
2: 선풍기 좋은 거 사셨어요?
1: 네, 네, 아주 업소용으로 큰 거 샀어요.
2: 업소용으로.
1: 네네.
2: 아, 뭐 업소 하세요? 혹시 그런.
1: 아니에요.
2: 그런 건 안 하는데 집에다가 큰 거 하나 네. 두자.
1: 네네.
2: 평소에 극동방송 이렇게 잘 들으세요?
1: 아유, 엄청 잘 듣죠.
2: 엄청 잘 들어요?
1: 네네.
2: 인천 지역이 보니까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네? 아유, 엄청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2: 그니까요. 빨간색 스티커도 네. 제가 많이 봤는데.
1: 네네.
2: 어, 교회는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해요?
1: 아, 저는 강화 미르교회에 다니는 김임선 사모입니다.
2: 아, 사모님이시구나. 아.
1: 네네.
2: 강화 미르교회.
1: 네네.
2: 교회는 또 강화 쪽이시군요.
1: 예, 강화에 있습니다, 교회.
2: 옆에 운전하시는 분은 목사님이시고.
1: 네네.
2: 아, 오늘 또 어제 참 수고 많으셨고, 오늘 쉬는 날에 선풍기 사러 갔다가.
1: 네.
2: 그렇구나. 사모님, 김인선 사모님.
1: 임금님 임선.
2: 임선. 아, 임금님 네네. 임선 사모님. 네. 언제부터 네네. 들으셨어요, 극동방송은?
1: 아, 저는 맨날 제가 운전을 자주 하기 때문에.
2: 네네.
1: 네, 극동방송 많이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더 많이 청취하고
2: 그렇군요.
1: 있습니다.
2: 성도들도 많이 네. 듣고 있어요?
1: 어, 우리 미르교, 강화에 있는 미르교회는.
2: 네.
1: 좀 나이 드신 거의 7, 8세 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2: 네네.
1: 네, 뭐 TV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2: 어, 그래요.
1: 네, 네.
2: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 핸드폰에다가 네. 극동방송 어플 그 다운로드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네.
2: 그거 좀 많이 알려주세요.
1: 네.
2: 그 TV 안 볼 때는 그 핸드폰 딱 누르기만 하면 라디오가 나오니까.
1: 그렇죠.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2: 자, 우리 네. 극동방송에서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사모님?
1: 없어요. 응? 처음이에요.
2: 어, 없어, 처음이야. 와, 네. 어떤 선물이 있는지 아세요, 새끼라에?
1: 새끼라에 여러 가지 선물이 있던데 목사님 뭐 할까요?
2: 자, 목사님은 운전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고 네.
1: 네네.
2: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1: 아,
2: 두부밀 담 예.
1: 저기 주얼리 할게요.
2: 주얼리.
1: 네네.
2: 아, 또 주얼리 하면 이게 목사님이 낄 틈이 없으니까
1: 네. 어,
2: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먹는
1: 아,
2: 거 하나.
1: 감사합니다.
2: 하나 더.
1: 소곱창 드세요, 그러면.
2: 소곱창.
1: 네.
2: 알겠습니다. 주얼리하고 소곱창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아, 운전하고 감사합니다. 있는 우리 목사님께 사랑의 메시지 한번 날려볼까요?
1: 아, 아, 네.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평생 잘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갑시다.
2: 아멘. 어, 감사합니다. 우리 강화 미르교회 우리 김인선 네. 사모님. 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선풍기로 더욱더 시원한 여름 나시고요.
1: 네.
2: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교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월요일에 한번 도전 사냥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운전하시는 분 빼고요. 아까 사모님처럼 통화 가능하신 분들이 샵 1069 문자나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제가 여기 문자 사이트를 보고 여기서 그냥 마구잡이로 골라서 전화를 드립니다. 찬양 앞소절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주 안에 하면 거기서 있는 나 이렇게 하면은 딩동댕 선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선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우리 방학생들 말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자, 일반 전화로 갑니다. 이번에 0692번. 희주일 노래, 희주일 찬양. 제가 앞부분 살짝 부를 겁니다.
1: 여보세요?
0: 내일 일은
1: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오, 감사합니다.
0: 와우. 아니 이제 컬러링이 희지휠이길래 혹시 이 곡을 알까 제가 살짝 이렇게 두려웠는데 알고 계시네요.
1: 네네 알고 있었습니다.
0: 어 축하드립니다.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네.
0: 어느 지역에서 지금 전화 받고 계세요?
1: 지금 평택 쪽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0: 평택에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네네.
0: 어 일하시는 중에 전화를 받았나요?
1: 네네.
0: 어. 어떻게 일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죠?
1: 아, 제가 이제 배달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1: 민물고기.
0: 민물고기 배달.
1: 네네.
0: 매운탕. 뭐 이런 거요?
1: 네. 아, 아니요. 도소매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도소매.
0: 도소매? 아, 그렇군요.
1: 예, 시장이나 음식점에 납품하는.
0: 어, 그렇군요. 지금 잠깐 네네. 쉬는 시간이세요? 예?
1: 네네.
0: 어, 언제부터 이 방송을 들으셨어요?
1: 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때부터.
1: 네.
0: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예? 목소리만 들어서 제가 감이 안 오는데 몇 학년인지.
1: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오 중학교 때부터 30년 동안 상당히 네네. 오래 들으셨네요 극동 방송을.
1: 네 오래 지났습니다.
0: 어떻게 그 본인 소개 좀 가능하세요? 어디 교회 누구신지?
1: 아 저는 월산 침례교회. 최성현 전도사입니다.
0: 전도사님이시구나.
1: 네.
0: 오늘따라 어떻게 교육자분들하고 이렇게
1: 최성현입니다.
0: 최선형.
1: 최성현.
0: 최성현 전도사님.
1: 네네.
0: 사역을 하시면서 또 평일에는 또 일도 하시면서

0: 네, 맞습니다.
1: 월산 침례교회.
0: 네네.
1: 아유, 그렇군요.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네.
1: 지금 혼자 계세요?
0: 감사합니다.
1: 지금 혼자?
0: 네, 지금 혼자 있습니다.
1: 문자를 가끔 보내셨나요? 새끼라에?
0: 네, 가끔 보내긴 했었습니다.
1: 가끔 보내긴 했었어요. 어떤 선물 드릴까요?
0: 네네. 아, 저는 주얼리요.
1: 주얼리 누구 선물하게 사모님?
0: 네네.
1: 아, 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다 주얼리를 받으면 하나를 더 드리는 이 비밀을 갖다가. 자, 그럼 전도사님 가정에는 또 하나 더 어떤 거 드릴까요?
0: 아, 유산균 받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유산균. 예. 자, 네. 새끼라 극동방송 30년 들으셨는데 올해 70년이잖아요.
0: 네네.
1: 뭐가 좋은가요? 극동방송 또 새끼라가.
0: 이제 믿지 않는 분들 이제 네. 전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1: 예.
0: 그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극동 방송 알려주시고 예.
0: 네네.
1: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내일 일은
0: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1: 감사합니다.

0: 매일 일은 난 몰라요. 이재영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극동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찬양 제가 앞소절 잠깐 부르면 이어서 딱 부르는 분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근데 지금은 거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주시면은 그분은 당첨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높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찬양으로 제가 도전을 맞아 드릴지 이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0882번 0882번 자, 어떤 곡이 나갈지 어떤 분이 받을지 받자마자 바로 합니다. 받자마자 너는
1: 장정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0: 할렐루야.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지금 보니까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가 어?

0: 다녀 목소리인 것 같은데?
1: 네.
0: 맞나요?
1: 네네.
0: 같이 지금 자녀랑 같이 있는 거죠?
1: 네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오. 몇 학년이에요, 지금?
2: 3학년이에요.
0: 3학년. 지금 뭐 하다가 엄마하고 지금 전화를 받은 거예요?
2: 응? 축제하다가요.
0: 축제하다가 집에서?
2: 아니요, 돌봄센터에서요.
0: 돌봄센터에서?
2: 응.
0: 어디 있어요, 돌봄센터가?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지금? 어느 지역에?
2: 익산이요.
0: 익산. 전라북도 익산의 돌봄센터에서? 근데 돌봄센터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2: 아니요, 선생님도 전화 있어요.
0: 선생님도 있고. 저기, 어머님.
3: 네네.
0: 어머님이 거기 뭐 선생님이신 거예요?
3: 아니, 여기 이제 데려다 주면서요. 예. 제가 차에서 문자 보냈거든요.
0: 아, 차에서 문자 보내고 지금 도착해서 아들이랑 같이 돌봄센터에 있는 거군요?
3: 네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랑 함께, 이게 지금 제목이 뭔지 아세요, 찬양? 예?
3: 제목이, 제가 가사는 아는 제목이
0: 잡고 너는,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예. 오늘 문자 처음 주신 것 같은데? 새끼라에는?
3: 그런가요?
0: 네. 예. 맞죠?
3: 네네.
0: 방송은 언제부터? 본인 소개 혹시 가능합니까?
3: 지금 저기, 여기서 예. 길게 제가 얘기를 드리기가 예? 좀 그래가지고.
0: 아, 그래요? 예, 곤란하면은 괜찮습니다. 곤란하면은.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3: 방송은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0: 네.
3: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 문자 신청하셔가지고
0: 네네.
3: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도 듣고 이렇게 네, 이동할 때 자주 들었어요.
0: 이 방송, 이 새끼라라는 네. 방송을 옛날부터 들으셨구나.
3: 네네.
0: 오늘 문자는 처음 주셨고.
3: 네네.
0: 네. 자, 오늘 이렇게 연결됐는데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아무튼.
0: 먹는 거, 옆에 우리 아들이. 먹는 거 뭘 주면 좋을까요? 응? 불러드려요? 불러드려요?
3: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 커피스토리에서 커피,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OJ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우리 친구가 옆에서 뭐가 있어요? 원하는 게?
3: 아니, 연어 주세요, 연어.
0: 연어? 알겠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활발해지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봐요? 아들이?
3: 아니요.
0: 예?
3: 아니요.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애청 많이 해주시고,
3: 네.
0: 오며 가며 늘 안전운전 해주시고, 자, 다음에 또 한번 또 도전 한번 해주시고요. 네.
3: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는.
2: 담장 너머로
0: 빠든 나무. 알지?
3: 네. 네,
0: 자, 야곱의 축복이 그 가정에게 가득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곡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0: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전해드렸습니다. 3시 25분 전국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정해서 전화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찬양도 듣고 즐거운 시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알만한 쉬운 찬양으로 제가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나 극동방송에 할 말 있다, 김인수에게 할 말 있다 이런 분들 또 더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볼까요? 오늘도 역시 도전이라는 문자가 아주 넘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여기서 눈에 띄는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9113번님에게 하고 있어요. 9113번.
1: 네, 안녕하세요.
0: 대산을
1: 넘어 홍곡에 가.
0: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자, 라디오 옆에 꺼주시고, 라디오.
1: 네, 껐어요.
0: 네. 어디에 누구신지 한번 밝힐 수 있나요?
1: 아, 네. 목포에 살고 있는.
0: 네.
1: 목포의 영성교회, 영성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혜숙 집사입니다.
0: 강혜숙 집사님.
1: 네.
0: 목포, 무슨 교회요?
1: 영성성결교회.
0: 영성.
1: 성결교회.
0: 성결교회, 강혜숙 집사님.
1: 네.
0: 야, 우리 지금 퇴근길이라고 그럼 운전 중이십니까?
1: 네, 차 세웠습니다.
0: 차 세웠습니까?
1: 네.
0: 이 시간에 항상 퇴근하시나 봐요.
1: 네.
0: 하, 퇴근 시간이 너무 좋네.
1: 네, 사랑의 은혜입니다.
0: 항상 그럼 퇴근길에 새끼라 들으세요?
1: 네, 항상 이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극동방송은 이렇게 애청하고 계십니까?
1: 38살 때 정도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0: 예.
1: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0: 38살이면은 지금 저 몇 학년 몇 반인지를 몰라서. 예.
1: 5학년 4반이요?
0: 아니, 꼭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4학년 초반인가, 뭐, 아, 얼마 안 되나 해도. 꽤 되셨구나, 아무튼.
1: 네.
0: 와, 옛날부터 들으셨구나. 목포. 그러면은 목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5년 그 정도 됐는데,
1: 네.
0: 꽤 오래 목포 극동 방송을 듣고 계셨네요.
1: 네네.
0: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자, 우리 방송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다, 아니면 누구에게 꼭 내가 이 얘기 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1: 어제가 네. 저희 교회가요, 큰 행사가 있었어요.
0: 네.
1: 네, 큰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30년 넘게 목회 하시다가 저희 목사님이.
0: 네.
1: 어제 이제 추대식을 했거든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요.
0: 네네.
1: 예, 네, 그래서, 보내는 입장에서 너무 이제, 그 광단에서 내려오시는 그 마음이. 이분도 왠지.
0: 네.
1: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0: 자, 원로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1: 양성택 목사님.
0: 양성택 목사님께 지금 마음의 편지 한번 보내실까요? 목사님 하면서.
1: 목사님.
0: 아, 예. 자, 목사님하고.
1: 목사님, 그동안 표현은 안 하고 살았지만 항상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 느꼈고, 또 사모님, 우리 사모님 항상 지금까지 이 길 걸어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앞으로 이제 더 건강하시고 두 분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혜숙 집사님께서 우리 양성택 목사님과 사모님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나 봐요.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강혜숙 집사님 선물.
1: 네.
0: 어떤 선물?
1: 아,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냥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0: 오늘 빨리 빨리 저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예, 빨리
1: 진행해
0: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그러면은 유산균을 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유산균.
1: 네네. 네.
0: 유산균 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하나 제가 드리고 싶네요. 네?
1: 아 우리 목사님도 그러면은 유산균.
0: 목사님께도 유산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 오늘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네. 우리 양성택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꼭 듣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있었던 일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께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앞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1: 네.
0: 대산을 넘어
1: 성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0: 고맙습니다.

0: 태산을 넘어 헌국에 가도 쉐키나 찬양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께 전화해서 찬양 앞수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면 선물입니다. 자, 특별히 방학이나 무교생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은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시면은 이게 당첨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 방학생들, 교회 방학생들, 학교 방학 말고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좀 적어주시면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플 메시지도 환영이고요. 자, 방학생이 지금 도전한 분이 계시네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이 방학생 꼭 맞추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막 못 맞추시는 분도 계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꼭 맞추셔야 되는데 전화, 자, 다시 한 번요. 3399번님, 방학생.
1: 안녕하세요. 통화 어시스턴트입니다. 본 통화는 내용이 녹음됩니다. 전화 거신 분의 성함과 용건을 알려주세요.
0: 자, 저는 극동방송에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셔서 전화한 거예요.
1: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지금까지
2: 지내온 거
0: 그 다음은?
2: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축하드려요. 오.
2: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네, 주차했습니다.
0: 주차했습니까?
2: 네, 맞습니다.
0: 뭐, 앞부분 뭐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했는데, 예? 네?
2: 감사합니다.
0: 지금 혼자 계십니까? 차에?
2: 네, 차에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0: 어느 지역에서 지금 도전하셨어요?
2: 아, 저는 지금 평택에 있습니다.
0: 평택?
2: 예.
0: 아까도
2: 원래
0: 어떤
2: 집은 아산이고요.
0: 아산인데 평택에서 지금 전화를 받고 계시, 예.
2: 네, 맞습니다.
0: 원래 집은 충남 아산.
2: 네, 맞습니다.
0: 본인이 방학생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0: 몇 년 방학생이세요?
2: 지금 한 1년 된 것 같아요.
0: 1년?
2: 예.
0: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정도는 분명히 맞출 것 같더라고. 예? 혹시 모태신앙입니까? 모태신앙?
2: 아, 모태신앙은 아니고 제가

0: 5살 때부터.
1: 5살 때부터?
0: 예, 그 침례로 시작해서.
1: 침례도 받고.
0: 예, 맞습니다.
1: 교회 오빠 좀 하셨어요? 교회 오빠?
0: 교회, 예, 교회에서 그 예. 집사님들이 제가 수원에 있을 때.
1: 예.
0: 이 아산 오기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제가. 네. 수원에 있는 그 수원 영락교회에 예.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1: 아, 예, 예.
0: 거기에서 그 여자 집사님들이. 네. 교회 오빠.
1: 교회 오빠. 그러니까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때도 생활했으면 교회 오빠 좀 하셨을 것 같아서.
0: 네, 그냥 많이 하진 않았고요.
1: 네.
0: 네.
1: 근데 어떻게 지금 1년 쉬고 계세요?
0: 아니, 수원에 있을 때는 잘 저기 출석하고 했었는데.
1: 네네.
0: 여기 아산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정착을 못한 건지.
1: 아, 그래요.
0: 예.
1: 그 마음은 있겠네요, 그래도.
0: 아, 예, 마음은 예, 항상 있습니다.
1: 마음은 항상 있고, 네, 극동방송도 예. 수원 때부터 계속 들으셨고.
0: 네, 맞습니다.
1: 아.
0: 제가 운전하면서도 자꾸 듣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충남 아산에 있는 집 네. 근처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소개를 네. 시켜드릴 테니까 네. 이번 주부터 가는 걸로
0: 네.
1: 약속하시죠.
0: 네, 약속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자, 축하의 선물 미리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물 드릴까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0: 아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다 알고 있어요?
0: 아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고 뭐.
1: 그러면 제가 부를게요. 빠르게 부를 테니까 소곱창전골, 네.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도토리냉면, 유산균, 고급 김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세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주얼리 하겠습니다.
1: 주얼리.
0: 네, 나중에 저기 아. 저기한테 자매한테 선물하려고.
1: 자매?
0: 예, 아직 자매가 없구나.
1: 나중에 자매라니요? 여자친구?
0: 네, 예, 예, 생기면.
1: 아, 생기면?
0: 아, 예, 예.
1: 아직 미혼이십니까?
0: 네, 아직 미혼입니다.
1: 아니, 뭐 지금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주얼리예요? 예? 그건 나중에 생기면 또 연락 또 도전하세요. 그때 드릴게요. 예. 예.
0: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그 열무김치로 하겠습니다.
1: 열무김치.
0: 또 네. 예.
1: 남자 혼자 사는데 또 열무김치와 순무김치 있어야죠, 또.
0: 응? 네.
1: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네. 나중에 배우자 네. 감 생기면은 꼭 네. 연락 주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그때 따끈따끈한 주얼리로 보내드릴게요.
0: 나이가 지금 많이 좀 저기 해서.
1: 아, 저기 해서. 좀... 아무튼 그래도 네.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전. 그쵸?
0: 네. 네, 예.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0: 아, 예.
1: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네. 교회 가서 이제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죠.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0: 네, 자,
1: 저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죠.
0: 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자, 우리 3399번님. 저희가 충남 아산이니까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건강한 네.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0: 네.
1: 이번 주부터 가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죠?
0: 네.
1: 이번 주부터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예배 잘 드리고.
0: 네.
1: 배우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0: 네.
1: 그래서 꼭 주얼리 받으셔야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죠? 예.
0: 네.
1: 감사합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0: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1: 고맙습니다. 네, 연락 드릴게요.
0: 네, 고맙습니다.

0: 크룩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전해드렸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부분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사모님도 있었고 전도사님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고 자 이제 방학생들 한번 연결해봤는데 방학생이 또 있네요. 방학생이 도전을 했습니다. 아, 이 도전 받아줘야죠. 받아줘야죠. 4366번님의 도전을 받습니다. 자, 어떤 찬양으로 해볼까요? 어떤 찬양으로? 아,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받자마자.
1: 여보세요?
0: 모든 것이
1: 주님의 은혜.
0: 오, 큰일 났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이고
1: 죄송해요.
0: 모든 것이
1: 응? 따라해 봐봐. 방송
2: 방송?
1: 예.
2: 안 한다.
0: 자, 자 방학생 맞나요?
1: 추가해놨고.
0: 여보세요?
1: 아, 예, 죄송합니다.
0: 4366번님 방학생 맞아요?
1: 네.
0: 혹시 이 찬양 모르세요?
1: 그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요.
0: 아우, 맞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단어가 나왔어, 그 단어가.
1: 아, 예.
0: 아 조마조마했는데. 모든 것이 은혜.
1: 아,
0: 알죠?
1: 네네.
0: 은혜라는
1: 네네.
0: 단어가 나와가지고.
1: 네네.
0: 다행이네요, 다행이야.
1: 아,
0: 어디세요? 어느 지역?
1: 부산입니다.
0: 부산.
1: 네, 좌천동입니다.
0: 어, 그래요. 사천동?
1: 예. 좌천동.
0: 옆에 어디 예. 뭐 어머니 계시나 봐요?
1: 예,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0: 네네.
1: 엄마한테 들렀습니다.
0: 엄마한테
1: 집에요.
0: 갔군요.
1: 예.
0: 엄마도
1: 예.
0: 부산에 계시고.
1: 엄마는 부산에 계시고 저는 김해 있고요.
0: 김해에서 부산으로 지금 왔군요.
1: 네. 네네.
0: 몇 년 방학이신 거예요?
1: 제가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0: 10년 좀 넘었어요.
1: 네.
0: 그렇구나. 그동 네. 방송은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1: 네.
0: 어떻게 알고 듣게 되신 거예요? 극동방송은?
1: 아, 엄마 집에 뭐 오면 네. 24시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0: 아, 우리 부산에 계신 어머니가 극동방송 애청자시구나.
1: 네네.
0: 그래서 옆에 지금 듣고 있다가 도전한 거예요?
1: 네네.
0: 그러면은 오면서 가면서도 우리 4366번님도 이 극동방송 좀 가끔 들으시나요?
1: 아니요, 죄송합니다.
0: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할 건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극동방송을 알게 되고 들으면 되는 네. 거예요.
1: 아, 예.
0: 하나님께서 우리 4366번님을 너무나도 네.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1: 네.
0: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을 위해서 네. 늘 기도하고 있을 네. 거예요. 하나님께 네.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맞죠?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꼭 네.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1: 감사합니다.
0: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네.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이 방송 네. 계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네.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0: 어머니랑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0: 해야지.
1: 예? 네. 안 그래도 엄마, 내 기도, 엄마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0: 아유, 뭐, 보나마나, 어머니가 네. 얼마나 지금 극동방송 옆에 듣게 하면서.
1: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1: 네.
0: 자, 우리 선물을 본인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좀 골라주세요.
1: 아, 단백질하고요.
0: 네네.
1: 그러면, 단백질하고, 네, 유산균이야.
0: 엄마가 혹시 유산균?
1: 네네.
0: 엄마는 유산균, 본인은 단백질.
1: 네. 네.
0: 혹시 김에 네.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니면 가실 교회가 있나요?
1: 네.
0: 가실 교회가 가서... 있어요?
1: 네네.
0: 그러면 이번 주에 꼭 네. 가기를 소망하면서
1: 네.
0: 그 결단으로 저 따라서 한번 네. 기도 한번 하시죠.
1: 아,
0: 저 따라서.
1: 네.
0: 자, 네. 어머니도 옆에 지금 듣고 계시죠?
1: 네네.
0: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자, 우리 4366번님.
1: 네.
0: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어머니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또 생각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그 김해에 있는 그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 이제 네. 10년의 방학을 끝내시고 꼭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이제 네. 방송도 꼭 들어주시고
1: 네.
0: 그래서 제가 교회 갔다라는 그 소식을 네. 꼭 좀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수고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4366번님 가정에 꼭 임하셔서 그 마음 열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까 남성분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방학을 다 연결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결 안 된 분들은 방송 끝나고 전화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셨는데 다 연락을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다음에도 또 여러분의 도전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예요. 보물 퀴즈.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새끼라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극동방송 사랑해 주시고요.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 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미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맥추절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11번째 아들이 있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애굽에 내려온 야곱을 데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이때 요셉이 몇 살이었죠? 요셉은 30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되고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풍년 뒤 흉년이 왔을 때 7년 흉년 가운데 2년 흉년 되었을 때 야곱과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지나갔습니다. 37살. 2년 흉년 지났습니다. 39살. 요셉이 39살 되었을 때 야곱이 130세. 그러니까 야곱이 91세 때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버리고 여자아이들만 딸아이들만 살려두는 바로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활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1장이 마쳐집니다. 2장 1절로 가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그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의 출생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몇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죠? 80세. 80세.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으면 애굽에서 나가기 80년 전이에요. 400년 가운데 80년 전이니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320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형 아론이 태어났고 아론이 태어나기 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12, 3년 사이에 미리암이 태어났습니다. 미리암이 태어날 때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아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가보았더니 자기의 히브리 민족이 핍박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돌을 취하여 그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40년 그것이 탄로가 나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그의 부인을 얻게 되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어떤 날 양무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는데 호렙산 기슭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때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세라니까요. 출애굽기 2장이 전체 80년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3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세의 인도를 받고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언제였죠? 언제이죠? 유대의 원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그들이 그곳에서 출발해서 나오게 됩니다. 12장 1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월 15일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달 초 하루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셋째 달입니다. 첫째 달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둘째 달이 지나고 셋째 달 첫날 셋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얼마 만에 시내 산에 이르죠? 시내 광야에 오죠? 첫째 달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달 첫날에 왔다니까. 그럼 얼마 걸렸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 계산자리에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2월 15일 한 달 3월 1일이니까 약 45일 정도. 이 달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력이 아니라 히브리의 달력으로 따져서 그랬기 때문에 약 45일 정도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모든 모형을 받아와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다 완공된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부터 21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20장이 시내 광야 아니 모세가 머물렀던 시내산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광야로 가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기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4장은 어디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아예 생각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시내산에 19장에 와서 떠날 때까지가 성막이 완성될 때가 40장이니까 34장은 40장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것이 언젠가 하면 20장에 나온다니까요. 시내산 도착하고 그 다음 19장 다음 20장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 소위 이야기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이건 굉장히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맥추절을 지키지만 안식일 살피고 맥추절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자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자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니까요. 19장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장

갔어요? 16장. 그럼 아직 시내산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 지금 출애굽기 16장이 어떤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 전날, 너희는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을 오늘 다, 내일은 안식일이다, 내일은 휴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간수하라. 내일 안식일에 먹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처음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날 쉬심으로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람은 마지막 날 창조되고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사계명으로 다시 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그래서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한 주일에 첫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영적인 힘으로 세상에 나가 한 주일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지나간 한 주일 세상에 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틀린 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주일에 첫날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제7일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시고 제7일 쉬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만들어지면서 첫날 안식부터 했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안식일 준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계명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쉬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밭 갈 때, 거둘 때에도. 본문 21절 다시 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밭 갈 때가 언제죠? 파종기입니다. 밭을 갈고 이제 공 씨를 뿌릴 때요. 그 다음에 거둘 때 어느 때요? 추수 때예요. 파종할 때도 추수할 때도 쉴지며 언제가 농사일에 제일 바쁜 때가 언제예요? 파종할 때하고 또 언제예요? 추수할 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때라도 안식일은 꼭 지키라는 거야. 바쁘니까 바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에 예배 드린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학적인 개념으로 구약엔 제사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 삶을 살아야 된다.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무도는 무노동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그렇게 바쁜 파종기에 그렇게 바쁜 추수기에 쉰다? 일거리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일이 바쁠 때 일을 해야지 일 없을 때 시간 내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먼저 드리고 기도 먼저 하고 찬양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끔 나 오늘 바쁘니까 좀 이따 바쁜 시간 지나고 나서 뭐 하자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죠? 내 삶, 내 생명, 내 물질, 내 모든 것은 나의 노동,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재능,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만 그것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게 예배의 개념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뒤로 우선순위에서 미룬다?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77절, 자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칠칠절 곧 맥주

추에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뒤에 나오는 구절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사실 세 번이라고 말할 때 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장절 우리로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절기.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유월절 이야기는 없습니다. 칠칠절 사실 오늘 칠칠절만 맥추절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3장 16절 너희는 이 칠칠절을 지키라. 왜 칠칠절인가? 유월절을 지키고 일곱 번째 안식일이 지납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 지나면 그 날은 50일째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오순 50일. 그 날이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처음 이건. 근데 맥추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밀을 첫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첫 추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동기가 뭔가, 아니 잠깐만 더 설명하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그 칠칠절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유월절 이후 일곱 수를 세일지니 내 하나님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 수를 세일지니 일곱 수 7일을 일곱 번 그렇게 그 다음날이 50일이 되고 그 오순절날 신약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강림절이 됐던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아직 시내산에도 오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만나를 먹을 때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내일 끝까지 거두어. 그리고 십계명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에 지금 이곳에서는 만나가 있지만 너희가 들어갈 땅에 가면 만나가 거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거치고 그들이 농사하여 가장 첫 번째 거둔 것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광야 40년은 무농사로 만나로 먹고 마셨지만 먹었지만 가나안 입국 정착 후에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절기. 그래서 칠칠절이 맥추감사절이 감사의 절기가 되었던 겁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다음으로 익혀질 모든 열매의 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신앙을 갖는 것처럼 전체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맥추절을 지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객과 과와 과부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명령 가나안 입국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실제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 복음의 열매로 이루어진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이 삶을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추절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입니다. 일곱째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이 에바는 그 가루를 담는 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20% 찬 정도의 그런 거. 떡을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바칠지니 이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아니오. 누룩 없는 떡. 그건 유월절에 먹는 겁니다. 근데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때 그걸 여호와께 드린 첫 요제며 요제 흔들요자 제사죠.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제사가 제사 방부에 어떤 것은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거죠. 어떤 것은 곡식을 드리고 어떤 것은 양을 드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유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으로 제사장이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데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순양

두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이건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역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를 화목제로 함께 바쳤던 겁니다. 이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칠칠절의 절기입니다. 신명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칠칠절이 있기는 맥주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신명기 16장은 아까 레위기 다릅니다.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레위지파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지파가 행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세대교체가 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동편에 있을 때, 그곳에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율법을 받은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이야기한다. 그게 디오트로나미 신명기입니다. 디오트로스 노모스, 율법 제론,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누가 지켜야 할 건지, 어디에서 지켜야 할 것인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함이더라. 즐거워함.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모두가 함께 즐거움으로 지키는 절기, 그게 맥주절입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오늘날 개념으로 조금 바꿔 말하면 헌금의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감사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어디에 써야 되는가? 그 집안에 있는 종과 노비,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그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초청해서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그들 모두에게 노동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3차 이렇게 했습니다. 유월절에도 이렇게 하고, 맥주에도 이렇게 하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는 1년 3차 이렇게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에 큰 잔치를 해마다 하는 게. 그 다음 민수기 28장 26절에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성회로 모일 것이오. 우리가 추수감사들 전에 꼭 성회하죠. 부흥회 하잖아요. 그죠?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업을 위한 일 아무도 하지 말아라. 노비도 시키지 말고 종도, 그 누구도 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바쁜 때, 파종기에, 추수기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때에도 다 모든 걸 스탑하고,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날 바쁘다고 딴짓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 어떤 바쁜 추수기 때 농사하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 그때 쉽게 말하면 새끼가 낳아도, 염소가 새끼를 낳아도 준다라고 예배 드리고,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24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첫 번째,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다 주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힌다. 단순히 부동산을 많이 갖는,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대로 부동산만 넓혀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지경이 넓히고,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려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 그냥 두고 와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럼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땅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목축하고 농사일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줄게.
너희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0: 지켜야 돼. 근데 내가 지켜줄 거야. 뭐만 하면. 너희가 이철기를 제대로 지키면 국경을 맞댄 적국들이 수절시끄럽게 살아있던 고대 사회에서 온 나라의 성인 남자들이 농사와 국경 수비를 전부 제쳐두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오늘날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내 모든 사업 팽개치고 예배드리고 온다면 너네 사업 되겠냐? 주일이라고 장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손님이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집중하면 내게 몰두하면 내게 전심으로 마음을 쏟으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약의 계약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일을 다 책임질 거야. 너희의 대적을 물리쳐 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귀한 축복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가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부흥의 불길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조선의 일상과 질서, 사람들의 습관과 가치가 변하기 시작했다. 죄의식조차 없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1: 서희야, 그 집안 사람이 너를 마음에 든다 했다.

0: 인물도 곱고 얌전해서 금침도 안 쓸 것 같다고 그랬다네.
1: 네, 네.
0: 어찌 표정이 그래? 기쁘지 않니?
1: 네, 기뻐요.
2: 마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혼담이 오간다 해도 우리 일은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0: 이보게,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할 필요가 있어?
2: 아이고, 이 주둥이가 문제구만.
0: 다들 조심하라 일렀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야.
1: 아, 감사합니다.
3: 혼담이 오간다는 소문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정씨 부인은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 이번 기회에 얼려 서희를 출가시킬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서희는 살면서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웃음도 쉽게 허락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4: 주인어른 계십니까? 이건 저쪽 윤신에서 보낸 떡이고요. 이건 편지입니다.
0: 어머나, 벌써 이렇게 보내시면 어떡한다. 아직 제대로 정해진 것도 없는데. 아이고,
5: 지금 너무 호들갑 아니요? 홍기를 넘겼다더니 마음이 급한가 보구만.
0: 꽃 같은 서희가 들어가는데 서둘러야죠.
3: 함께 받은 편지를 읽는 정씨 부인. 단 세 줄짜리 파혼 통보는 모두를 다시 침묵하게 했다.
0: 첩의 자식인 줄 몰랐습니다. 혼사 논의를 여기서 마무리.
5: 아니, 뭐라고 쓰여 있어?
0: 이제 다 알았나 봅니다.
5: 응?
2: 그래, 몰랐으니까 그랬겠지. 그래도 이번엔 설마 하면서 기다렸는데 역시구나.
5: 그럼 지금껏 서희 출신도 모르면서 혼담이 오간 거란 말이오?
0: 제가 입단속을 시켰지 뭐. 그쪽이 워낙 서둘러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5: 이 사람아, 신중했어야지.
4: 이 떡은 어쩔까요? 다시 가져갈까요?
0: 그냥 도로 가져가시게.
5: 그나저나 이를 어쩌나.

0: 조선사회에서 첩과 소녀는 사회적 차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가족 안에서 보면 가족 밖의 사람이고 가족 밖에서 보면 가족 안의 사람, 즉 누구도 품으려 하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1: 아, 오늘도 한 숟갈도 안 먹었나.
2: 예.
1: 아이고, 속이 터져서. 아니, 저런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저래.
2: 서희야, 얼른 나와. 아무리 그래도 밥은 좀 먹자.
1: 어? 그래, 네가 제일 속상하겠지만 우리 속도 다 들어가.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얼른 나와.
3: 죄송해요.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어요.
2: 마님, 제가 데리고 가서.
1: 자네도 언제까지 마님이라고 할 거야? 그냥 형님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
2: 아니, 어찌 제가 그래요?
1: 아휴, 이 엄마나 딸이나 어쩜 고구마 먹은 것 마냥 이리 답답하게 굴어. 언제까지 죄인처럼 숨어만 살 거야? 응?

0: 참나, 누가 요즘 세상에 첩의자식이랍시고 혼담을 잡는단 말이야.
1: 계속 뭐 하십니까?
0: 어? 아닐세, 잠깐 생각 좀 하느라. 아니, 서희는 좀 어떤가?
1: 이젠 하루 종일 얼굴도 한번 못 봐요. 물이나 한 모금 제대로 마시는지도 몰라.
0: 걔가 원래 좀 예민한 구석이 있어. 혼사 깨진 거 극간 일이 그렇게까지 아플 일이야?
1: 극간 일이요?
0: 아니, 내 말은 잘못은 그 집이 한 거지. 급한 마음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혼사 얘기를 꺼내놓고는 이제 와서. 우린 죄가 없어. 괜히 서희만 바람 들었다 빠진 거지.
1: 그래요, 당신은 죄가 없다고 믿겠죠. 그런데 월이랑 서희는 달라요. 아직도 저를 보면 무슨 죄인 마냥 고개도 못 들고 눈도 안 마주쳐요.
0: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죄가 있다고.
1: 당신 서희한테 한 번이라도 딸이라고 불러본 적 있어요? 잔칫날에도 명절에도 늘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조용히.
2: 그 순간 마당 끝 나뭇가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진다. 썩은 나뭇가지, 작은 바람 하나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고 만 것이다.
0: 그렇다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잖소. 모두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아니, 당연한 방식인데 이제 와서 왜 내 탓을 하시오? 내가 뭘 잘못했나? 어?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서희도 내 딸이라 생각하며 살았어. 비록 딸이라고 말은 못했지만.
1: 그게 죄 아니에요?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남들 앞에서 숨기는 일을 매번 뒤로 물러나 숨어 지내게 만들어 놓고 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0: 아이, 모르겠어. 아무튼 난 잘못 없어.
2: 그는 억울했다. 그저 침묵했을 뿐이었다. 오랜 습관처럼 침묵을 당연한 질서로 믿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마음엔 작은 가시가 생겼다. 월이와 서희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찔리고 있었다.

0: 여러분, 속썩인다는 말 많이 쓰시죠? 자식이 속썩인다, 남편이 속썩인다. 그런데 정말 썩은 속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가지도 뻗어가고요, 냄새도 안 납니다. 하지만 그 안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죽은 걸 알게 됩니다. 메말라 부러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썩은 걸 알게 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덮으면 덮을수록 그 속은 더 깊고 조용히 썩어갑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1: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0: 예, 말씀하십시오.
1: 그 첩을 둔 것도 죄가 됩니까?
2: 그 순간 장내의 공기가 멈췄다. 모두들 동그랗게 뜬 눈으로 설교자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당연했던 질서가 주님 말씀 앞에 비춰지고 있었다.
0: 형제님, 그 여인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기 계시는 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첩으로 산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당신이 그 여인처럼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첩의 자식이 되어 평생 이름도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살면서 한 번도 아비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조차 듣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의 속성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첩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죄가 아니라곤 하나, 그 일을 통해 한 생명이 죽어간다면 하나님 앞에선 죄가 맞습니다.
2: 그날 밤, 그는 입술로 회개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한다.
1: 주님, 제가 제 딸과 제 첩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0: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1: 다음날 도윤은 서희의 방문 앞에 선다.
0: 안에 있느냐?
1: 문 안쪽은 조용하다. 도윤은 더듬더듬 말을 이어간다.
0: 생각해보니 애비가 돼서 너한테 한 번도 딸이라고 말을 안 했더구나. 사실 이 애비는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배웠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게 서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서희야, 이 애비가 미안하다.
1: 조용히 열리는 문. 바짝 마른 서희가 말없이 앞에 선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2: 아버지.
0: 서희야.
1: 며칠 후 도윤은 집안 모든 사람들을 모았다.
0: 내 깊이 고민하고 결단한 게 있어. 내 잘못을 이제 끝내려 하오. 워리와 서희를 이 집에서 내보낼 겁니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도록 보낼 겁니다. 사경회에서 나는 내 죄를 발견했고 그 죄를 고백했소.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 회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워리와 서희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그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갔다. 그 결과 한 사람의 회개는 고통받던 자들의 얼굴에 웃음을 돌려주었고 숨어있는 자리에서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과 같은 일, 희생의 사랑이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1화 첩을 내보내고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허주윤 학생의 아빠 허성호입니다. 제 나이 50인생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시작과 함께 귀여운 딸 자식을 마음껏 공부시키며 미래를 꿈꾸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북한에서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마다 듣곤 하던 극동방송이 있어 저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만은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싶어 탈북의 길을 택했지만 탈북 과정과 남한에서의 삶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자녀의 학자금 마련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딸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놀랍고 기뻐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학자금 마련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는 다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마음을 전합니다. 허성호 올림.
1: 북한에서 숨죽이며 몰래 들었던 작은 전파. 그 전파로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 가정에서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와 전파 선교 헌금은 바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절망에서 일어서며 한 청년이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그 자리,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만든 통로를 통해 오늘도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사역에 동행하실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 우물정 9330,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42-828-9330 828국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T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을 보면 두렵고 무서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을 감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죠. 그때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봄으로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눈을 두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은 눈의 방향을 따라 몸도 따라간다고 하네요.

걱정스러운 소식과 두려운 상황을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을 구할 생각에 분주하기보다 영적인 눈을 주 예수님께로 돌려 평안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염려가 들어왔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잠깐의 고난 뒤에 있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결코 주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봄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녀와 대추, 이성관 씨의 박영란 곡으로 바리톤 송기창과 소프라노 김혜란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던 곡은 황순원의 유명소설 소나기를 모티브로 해서 2009년에 발표된 청소년을 위한 창작 연가곡 소나기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창작 연가곡에는 총 12곡이 실려 있는데요. 오늘은 10번째 곡 소녀와 대추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저도 황순원의 소나기 문학작품이 생각났는데 그 느낌이 맞았군요. 소년과 소녀의 애틋한 풋사랑과 순수한 감성을 잘 담아낸 작품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면 먼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습관을 키워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경주 중이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이 방법 저 방법을 찾느라 분주하기보다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이제 만나보실 작곡가는요. 조두남입니다. 1912년 평양에서 출생하여 6살 때 미국 신부 캐논스에게 작곡을 배운 뒤 11살 때 첫 가곡을 발표합니다. 1928년 전후로 평양 산정현 장로교회, 중앙교회, 남문회교회, 연화동교회, 명천교회, 기양교회 등에서 개최하는 부흥회에서 오르간과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찬송가 지도자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귀남해서 서울에서 창작활동을 했고 6.25 전쟁으로 마산에 피난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향토문화 발전과 예술진흥에 많은 공헌을 세웠습니다. 그는 1984년 11월 72세의 나이로 그의 두 번째 고향이 된 마산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오늘 조두남의 대표곡 뭐니뭐니 해도 선구자인데요. 오늘 그의 작품 중에선 연차별로 선구자, 산, 뱃노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두남 작곡가의 작품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세 곡 만나보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이 그리움, 고진숙 씨의 가사를 붙였고요. 1944년 곡으로 베이스 김요한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곡이 선구자, 윤혜영의 글을 가사로 했고요. 1933년도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내드렸던 곡이 산, 허윤석 씨를 가사로 했고요. 1940년도 곡으로 소프라노 곽신형이 노래했습니다. 그의 청년기에는 주로 정을 담은 서정적인 노래들을 많이 작곡했지만 장년기에는 민족 고유의 장단과 가락이 어우러진 풍류의 멋이 깃든 민족주의 노래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작곡가도 작품의 세계가 나이에 따라 달라 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바라보므로 닮아가서 더 온전히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옛이야기 김소월 씨의 정세문 곡으로 테너 심송학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마치 경기장에서 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며 달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선수는 여기저기를 둘러보지 않고 전력질주해서 결승선을 통과하지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창조자이신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산 모범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며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짐도 견디고 장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

곡으로 비목 한명희 씨의 장일남 곡으로 메조소프라노 백남옥이 노래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과 또 한 가지는 육을 따라 사는 방식,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이 죄악,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을 죄악과 싸우도록 성령께서 이끄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육을 따라, 죄성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이 힘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내 가운데 있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성도는 영적 싸움을 포기하는 거죠. 영적 싸움을 포기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잘 순응하고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에서 편안히 사는 거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 것인가, 여전히 육을 따라, 죄성을 따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마크가 뭐냐,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고 영적으로 싸움, 영적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진일보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크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의 마크가 뭘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크, 징표일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마크가 무엇일까?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성도를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 밖에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알 거예요. 아주 교회 밖에 있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예수 밖에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앉아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전도사라고, 권사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는데 예수 밖에 있는.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교회 밖에 있으면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산다는 것이 뭘까?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현실적으로 겪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과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지만

놀랍게도 현실적으로 많은 고난들을 닥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은 반드시 닥칩니다. 우리가 이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는 이 고난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고난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대부분은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세요. 그 고난은 대개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반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닥치는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게 총반대란 말이죠. 하나는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의롭게 바르게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닥치는 고난이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른 고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생활할 때 이 고난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 하나가 18절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참여하게 될,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 참여하게 될 그 영광,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임재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에 참여할 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만 이걸도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왜? 우리는 그거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닥치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차 미래, 현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장차 미래에 참여하게 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참 우리가 환난, 고난은 잠시 받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무겁고 긴 것 같은데 그 영원한 영광, 중한 것,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잠시. 근데 잠시 받는 환난, 근데 영원한 영광. 또 잠시는 가벼운 환난, 경한 것. 근데 중한 것.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가벼운 환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을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굳이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제 우리는 그런 의문을 또 들죠.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을 좀 건너뛰고 영광의 과정에 그냥 빨리 들어가고 싶고 아니면 그냥 이 우회해가지고 이 고난을 바이패스해가지고 건너뛰고 영광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이 고난보다 더 좋은 연단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연단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이런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보면은 많은 연단과 고난을 겪은 성도가 영적으로 훨씬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집 땅끝의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민아 목사님은 이제 직업도 뭐 변호사, 검사, 목사 이제 그런 건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여서 자녀들을 낳고, 둘째 아이는 이제 자폐증, 본인도 실명의 위기, 또 암투병, 또 큰아들의 죽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 간증을 이렇게 읽게 되면서 많은 걸 생각해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과정을 극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어떤 이 사역이 끝나면 신앙생활도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은퇴해가지고. 그리고 뭘 못하면 신앙생활도 낙오자처럼. 그런데 아,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고 뜨겁게 헌신하는 걸 떠나서 우리의 마지막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고, 우리에게 그것이 남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봉사하려고, 헌신하려고 그거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담는 일은 우리가 평소에는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우리는 피하고 싶고 건너뛰고 싶고 그 고난을 우회하고 싶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현재 그 고난, 그 미래 영광을,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소개하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또 장차 참여하게 될 미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 가지 탄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탄식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피조물의 탄식, 19절로 22절.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탄식, 23절로 25절.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 26절로 27절. 이 탄식, 이 세 가지 탄식을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간의 구원은, 나 한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주적인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타락이 오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는, 잃어버린 낙원을, 신낙원을 다시 복낙원하고,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하늘과 땅, 이제 온전한 구원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막 우주적인, 어떤 한 개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만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게 우주적인 이 구원의 드라마를 사도 바울은 굉장한 스케일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얘기하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거지.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피조물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원래 오리지널 창조하셨던 본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하느냐, 이 드라마를 얘기해 주시면서 세 가지 탄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피조물의 탄식. 인간을 제외한 많은 피조물들이 막 탄식, 구원이 오기를, 구원이 임하기를 막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한다고 그랬어요? 탄식하며. 이 피조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을 지은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19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참 아름다웠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거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시라고 하는 그 명령을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피조물들이 막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이 피조물들이 이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뭐 돼요? 해방돼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도 막 탄식한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면서 탄식해요? 21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바라면서. 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장차 받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날이 이 피조물도 죄의 종로로 썩어짐에서 자유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본래 목적대로 아름답고 참 좋았더라 하는 것을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아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소리는 안 들리지만 바울에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해가 막 그렇게 탄식을 하고 달이 탄식을 하고 땅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 속히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자유함을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오리지널한 걸로 해방되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막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빨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하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려. 왜 그래야지?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자유함을 얻고 두 번째는 성도의 탄식. 성도들도 막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 23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다 23절을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23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첫 번째는 피조물들의 탄식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야. 무슨 탄식이냐?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의 양자가 된다. 속히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그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속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막 탄식하는 거예요. 뭘 탄식하느냐? 얻고 싶은 것을 못 얻어서 탄식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탄식하고 갖고 싶은 거 못 가져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양자 될 것. 우리 몸에 그 속량을 기다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 아들, 딸이 되기를

0: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탄식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로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슨 누구의 탄식이에요? 성령님의 탄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세상이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드러나기를, 세워지기를, 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피조물도 기다리고 우리도 속히 속량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우리도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는 것,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드러나고 세워지고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탄식을 해요? 아, 내가 이 죄의 몸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걸 못 얻어서 안타까워 탄식하고, 하고 싶은 건 못 해서, 타고 싶은 걸 못 타서, 사고 싶은 걸 못 사서 막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이 죄의 몸을 벗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지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내 자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모든 피조물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탄식하고 우리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죄의 몸에서 속량을 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고 살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기도, 그 안타까움에, 그 탄식, 그 부르짖음, 이 탄식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돼. 기도를 넘는 그런 탄식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모건대학교회 김홍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822-0503번 모건대학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같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길은 끝까지 오르막인가요? 네, 끝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걸어야 하나요? 아침부터 밤까지입니다. 하지만 밤 끝에 쉴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나그네요. 어둠 속에서도 그 문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어도 두드리면 열립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오르막인 것 같은 우리의 삶. 점점 어두워져 가는 길. 하지만 나그네들의 밤끝엔 두드리면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날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어떻게든 살아내는 삶. 그런데 이 시는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결말로 다가옵니다. 어두운 밤 속에 빛으로 나아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두드리면 열리는 문이라죠. 완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또 정확한 말을 찾지 못할지라도 두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단 거예요. 인생의 밤을 지나는 여러분, 혹은 끝없는 오르막을 걷는 삶 속에 숨이 턱턱 막혀서 힘든 여러분, 두드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요. 또 영원한 기쁨이 올 아침을 기다리면서 오늘 저녁 그 품 안에서 푹 쉬자고요. 쉼도 믿음이랍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쉼의 한 통로이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사연 참여 오늘도 기다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정말 더웠는데 이 하루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저녁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발자취 남겨주셔도 너무나 좋겠어요. 특별히 서머 스페셜로 진행되고 있죠. 행저질라. 이 서머 스페셜이라 함은 조금 낯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평소보다 멘트는 줄이고요.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찬양들을 많이 전해드리는 그런 시즌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연이나 신청 찬양, 또 출석 체크 보내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창구는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무료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특별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행저질라를 들으시면요, 터널을 지날지라도 또 지하주차장을 지날지라도 끊김없이 아주 깨끗한 음질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다운받기 전이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매일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3일 월요일자 첫 번째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어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행저질라가 끝나는 7시 전까지 신청하셔야 누락 없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셔서 오늘도 꼭 챙겨가세요.

7월 13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참 더운 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모두들 강건하시길 바래요. 물도 많이 드시고 이럴 때일수록 음식도 잘 드셔야 됩니다. 다 아시죠? 자, 오늘 행저질라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어요. 비록 무더운 하루였지만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오늘 저녁 기도문 참격하셔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충전하는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1106번님, 행복한 하루였나 돌아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가 돌아봅니다. 행저질라와 함께 뭔가 얻은 날처럼 퇴근합니다. 늘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찬양 열심히 들려주세요. 모두를 축복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행복했나? 주님과 동행했나?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계시는 우리 1106번님의 저녁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찬양하는 곡조 있는 기도들 많이 전해드릴게요. 축복합니다. 1106번님. 5238번님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면서요. 밖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한 저녁 보내세요. 보내주셨습니다. 5101번님 많이 더운 날씨 오늘 하루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행저질라 기도문 챙겨갑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오늘도 참 더웠지만 주님이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또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5101번님. 5290번님 오늘 하루 일하면서 흥얼거렸던 찬양을 퇴근하면서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기도문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참 아무리 힘들어도요.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모순이에요. 너무 힘든데 콧노래 그리고 또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멜로디가 나온다는 것 정말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니 가능한 것 같습니다. 5290번님 오늘도 찬양이 넘치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오늘 7월 13일 월요일자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는 행저질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함께 잠언을 읽고 있어요. 오늘은 잠언 6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찬양 나누고 오늘 잠언 6장 함께 나눌게요.

잠언 6장. 보증, 게으름, 거짓에 관한 경고. 얘야, 내가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섰다 하자, 남을 위해 도장을 찍었다 하자, 그러면 넌 너의 입으로 한 말에 걸려든 거야. 너의 입으로 한 말에 붙잡히게 된 거야. 그럴 땐 이렇게 해라, 얘야. 이웃의 소나기에 들어간 거니까 빠져나와라. 가서 재촉하고 이웃을 성가시게 해라. 너의 눈이 잠들게 하지 말고 너의 눈꺼풀이 잠에 빠지게 하지 말라. 빠져나와라, 사람 손에서 벗어나는 가젤처럼,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개미한테 가라, 게으른 사람아. 개미가 가는 길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개미한테는 대장도 없고 관리자도 통치자도 없어. 여름에는 먹을 거리를 모아두고 거두어 드릴 때는 양식을 모아드리지.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날 거야? 조금만 더 자고 싶어, 조금만 더 졸고 싶어, 조금만 더 손 모으고 누워 있을게. 그러면 닥쳐올 거야. 가난이 너에게 도둑처럼, 쪼들림이 너에게 방패된 사람처럼. 쓸모없는 인간, 못된 짓 하는 사람은 그릇된 말을 입에 달고 다니지. 눈을 깜빡이고 발을 까딱이지.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마음이 뒤틀려 늘 나쁜 짓을 꾀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그래서 갑자기 그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도 고쳐줄 사람이 없을 거야.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여섯 가지, 아니 그분이 역겨워하시는 일곱 가지는 이런 거야.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쏟게 하는 손, 못된 짓을 할 계획을 짜는 마음, 나쁜 짓 하러 서둘러 달려가는 발, 사실 아닌 말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지. 아내 아닌 여자에게서 널 지켜라. 얘야, 너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너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그것을 너의 마음에 늘 붙들어 매고 너의 목에 둘러 묶고 있어라.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고 내가 누울 때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깰 때 너와 이야기할 거야. 명령은 등불이고 가르침은 빛이야. 훈계의 꼬지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너를 지켜주려는 거야. 나쁜 짓 하는 여자에게서, 다른 나라 여자의 매끄러운 혀에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욕심내지 말고 그 여자의 눈매에 넘어가지 마라. 몸파는 여자한테는 빵 한 조각만 주면 되겠지만 남편 있는 여자는 너의 값진 생명을 노리고 있어. 사람이 가슴에 불은 품고 있는데 옷이 불타지 않을 수 있겠니? 사람이 숯불 위로 걸어 다니는데 발을 대지 않을 수 있겠니?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여자를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도 벌을 피하지 못할 거야. 도둑질했다고 해서 도둑을 업신여기지는 않아. 도둑이 배가 고파서 허기를 채우려고 그랬다면 말이야. 들키면 일곱 배로 물어줘야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줘야 할 거야. 아내 아닌 여자와 잠자리하는 사람은 얼빠진 사람이야. 자기 삶을 망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얻어맞고 부끄러워할 거야. 그 창피함은 씻을 수 없을 거야. 질투는 남편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그가 복수하는 날에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아무리 돈을 줘도 봐주지 않을 것이고 배상금을 넉넉히 줘도 받지 않으려 할 거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언 6장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길에서 오늘따라 감사한 것들이 떠올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셨고 일할 자리를 주셨고 오늘 하루를 버

견낼 힘과 체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큰 실수 없이 하루를 마치게 하시고 출근길도 퇴근길도 걸음걸음 지켜주셨습니다. 누리는 것마다 은혜요, 걷는 길마다 인도하심이니 저의 하루가 온통 감사의 이유로 가득함을 찬양합니다. 이제 기쁨을 안고 쉼으로 갑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가만히 헤아리며 이 저녁만큼은 감사와 찬양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은 더 많은 감사를 발견하는 새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내리친 기도문은요. 오늘 7월 13일 월요일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6842번님 기도문이요. 너무 덥습니다. 보내주셨고 아 오늘 참 덥죠. 1234번님 피디님 후덥지근합니다. 행저질라 들으면서 더위를 잠시 잊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물 저녁 기도문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오늘 참 덥다는 그런 여러분들의 사연이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정말 더워요. 이럴 때일수록 잘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요. 여러분 4963번님 안녕하세요. 최피디님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이렇게 안부 인사 나눠주셨어요. 반갑습니다. 4963번님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1440번님 샬롬 행복한 저녁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전에 건강할 때는 할 수 있어도 하기 싫은 일들이 더 많아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는데 암이라는 질병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전보다 작은 것들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을 향해 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서야 조금씩 정말로 주님만이 소망이 돼가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듯합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송이 삶의 노래가 됐네요. 그래서 이 찬송 신청하고 갑니다. 기도문도 잘 받아갈게요. 보내주셨습니다. 인생마다 계절이 있다고 하죠. 1440번님은 지금 또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시는지 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겨울을 보내는 것만 같고 그럴 수 있는데 고백하신 대로라면 그 어느 때보다 영혼의 봄날을 맞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서야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라는 참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고백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신청하신 이 찬양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라는 이 찬양도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3690번님 기도문 받을 생각에 너무나 설렙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받아 가셨어요. 축복합니다. 5171번님도 기도문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7시 전까지 기도문이라고 샵 933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누락 없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도요, 장문의 홈페이지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김홍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981년 서울영화초등학교 6학년 5반 박영옥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셨던 박영옥 담임선생님, 항상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시는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운 담임선생님, 부정적이었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신 박영옥 선생님이었습니다. 1981년 서울영화초등학교 6학년 5반 박영옥 선생님, 애청자님들께서 선생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1981년 서울영화초등학교 6학년 5반 김홍기 제자올림 보내주셨어요. 저희 극동방송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면서 전국에서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시거든요. 혹시나 1981년도에 서울의 영화초등학교 6학년 5반이셨던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서울 영화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던 박영옥 선생님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방송사에 문자나 전화를 남겨주시면 제가 잘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찾으시면 좋겠네요. 이몽기 선생님 이렇게 또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꼭 찾으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연들 하나하나 나누고 있습니다. 샵 933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겠고요. 또 저희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또 보다 깨끗한 음질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어플리케이션을 받기 전이신 분들은 꼭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다는 것 아시죠?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7시 전까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셔야 누락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찬양 나눌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없는 오르막을 오르는 것 같았던 하루,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주님 안에 쉼이 있는 저녁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어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힘을 주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 왕에게 속한 그 그룹에 속하죠. 선왕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왕이 병들어 죽게 되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니. 여러분 예외 없이 왕도 병듭니다. 왕도 죽게 됩니다. 왕의 보좌의 권능이 병드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픔이 내게 있느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여기 나타나는 히스기야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장 6개월 이후에 끝납니다. 1년 후에 끝납니다. 이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의 100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많이 살면 100년을 넘어 살겠죠.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신뢰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이때 우리의 태도, 애티튜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일상생활관 혹은 죽음관, 종말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경영하는데 급급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왕좌에 올랐을 때 온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 것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병으로 죽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 왕의 직분을 수행하리라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참 왕으로서의 명성을 높일 때 그는 죽음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도 탈진합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850대 그 경쟁, 그 전투를 갈멜산에서 치르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숨의 위험을 안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떤 나무 아래 쓰러졌습니까? 로뎀나무 앞에로 쓰러졌어요. 얼마나 기진맥진했든지 탈진했든지 주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더 이상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양식을 먹이시고 다음에 기운을 회복시키신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왔죠. 그리고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다윗은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왕으로서의 기름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장인어른 때문에, 장인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윗의 추적하는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녔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는 가정사가 복잡했습니다. 그의 머리 좋고 총명한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반란에 의해서 그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머리를 풀어헤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과 이런 쫓겨다니는 모습이 일맥상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백성들을 출애굽의 영웅으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40년 동안을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농사도 짓지 못하는 광야 생활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약속의 땅에 진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회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총애했던 제자,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신약의 이름으로는 예수와 곧 예수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복음의 시대, 약속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백성들을 안착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세계는 이렇듯 다양하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첩경을 평탄계했던 여러분 세례요한을 아십니다. 세례요한이 얼마나 복음 정의가 강했습니까? 예수님의 신실한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의 도래를 했죠. 아름답게 선전을 한 사람이고 자리를 예비한 사람이지만 그가 투옥되고 나서 그의 제자를 예수님께 다시 보내어서 약속하신 메시아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의 견해는 불신앙으로 있었던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파송했다고 하지만은 완벽한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도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서 여인이 이 세상에 나오게 한 엄마의 태로부터 나온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은 그도 역시 한계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3부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최근에 어떤 어려움이나 오해나 마음의 짐이 있는 분들은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나요?

시스러운 일도 다 좌롭게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안다는 말은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이런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면이 전개됩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왕이 어떤 자리를 찾았습니까? 기도의 자리. 왕은 통곡했습니다.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의 간섭도 없이 왕이 병들었으니까 이것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백성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 문제, 자기에게 닥친 문제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라는 말은 마지막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밖에 제게는 없습니다.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여. 우리 3절 같이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과원이 내가 주 앞에서 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기도는 통곡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는 어느 때에 전심으로 all my heart 그리고 진심으로 in loyalty 충성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벽을 향하듯이 주님과 나 사이 어떤 거리 끼거나 막는 장애물이 없이 주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께 아뢴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근육이 언제 강화되느냐? 더불어서 함께 있고 할 때도 강화되지만 마지막 주님과 독대할 때 내게 있는 모든 왕관을 내리고 계급장을 떼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모습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과 나아갈 때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대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집안의 가장이 때로는 주님과 대면하여 벽에 마주 선 것처럼 우리의 순장이 우리의 다락방의 순원들을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이루기 위해서 독대할 때만이 그 평신도 지도자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더듬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독대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왕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한 번씩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어떻게 살다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어떻게 분주하게 세상을 쫓겨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만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뭐가 되시네? 힘이 되시네. 우리 같이 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오며 살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는 준비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르자고 해서 따라 부른 것 자체가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내 고백을 담아서 남의 고백이나 남의 시가 아니라 내 고백이며 내 시인 것처럼 주 앞에 나갈 때 그때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본문 10절로 18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적나라하게 전개됩니다. 특별히 15절, 16절에는 탄식의 기도,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자, 그 앞에 어떤 탄식이 연이어 나옵니까? 10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스올의 문에, 이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 혹은 무덤,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 남은 생애를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아, 내 인생은 탈취당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런 의미죠. 11절, 내가 또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떠나면 육체로서는 주님께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2절엔 비유적으로 나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마치.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목축하는 분들이 초원을 찾아서 양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풀을 다 먹인 이후에 텐트, 친 텐트를 거두는 것, 장막을 거듭마치 나를 떠넘겨줬고, 직공, 배를 짜는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초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 말은 시한부 인생이 되었구나. 13절, 내가 지금까지 견디어 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초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4절 우리가 자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약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취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슬프게 우는 제비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내가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이론도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남들이 환호하고 계급장을 달아주고 인기 있을 때는 다 된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고 떨어지면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평소에 소위 성공하고 환호할 때, 잘나갈 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패역함과 인간의 죄성이 어디 있습니까? 좀 잘 되면 으쓱거리고, 좀 잘 되면 키고 만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을 저 밑바닥으로 내려주세요. 그래야 내 진짜의 모습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내 갑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말은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5절, 16절 우리 한마음 입술로 함께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탄식의 기도. 내 삶을 돌아보니 별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좋을 때, 박수 받을 때는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밑바닥이 떨어질 때, 육체적 질병 때문에 경제가 파탄이 날 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나 홀로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입에서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왕으로서 왕의 옷을 입고 권룡포를 입고 왕좌에서 만조백관을 다스릴 때 얼마나 떵떵거리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종을 바치고 역시 왕 중의 왕은 당신이요.

이렇게 할 때 히스기야 너 기분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 낭떠러지에 떨어본 사람 말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실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탄식의 기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함께합니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 이 슬픔, 이 세월에 압박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변하여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인간은 과거의 허물, 범죄, 남아는 죄가 있겠죠. 그리고 공동체적인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죄책감에 살려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합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앞에 계속 떠오를 수 있도록 나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또 어떤 표현에 보면 나의 모든 죄를 묶어서 바다 깊숙한 곳에 던지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이 내 세포조직 하나에 내 인생에 충만히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우리가 잡사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던지셨나이다. 온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죄 어려서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위로 인간관계 가운데 못되게 한 모든 것을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것이냐?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의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죄인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송축하고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것이 복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서 히스기야는 장면의 19절 20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죠.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20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빌려온 노래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리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급급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볼 수 없죠. 그게 기도 제목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민족과 선교를 위한 기도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베네수엘라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수많은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그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소서. 절망이 가득한 자리에 평화와 안식을 부어주시고 속히 일상과 환경이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더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하는 분들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한 주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8절에 보면 하늘의 왕께서

0: 왕의 왕 히스기야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4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5절 우리 함께 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눈물의 기도를 동행과 받았는데 몇 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까? 15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왕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백성의 안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감당하도록 은혜와 능력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에 개입하실 뿐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온 백성들에게 평안과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적용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벽을 향해서,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이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 기도자입니다. 나 누구누구는 평생 기도자입니다. 우리가 잡자 시작. 나 오정호는 평생 기도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16편 1절 2절 우리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그리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주 앞에 설 때까지 평생 기도자예요. 희생에게 정하면 나 누구누구는 눈물의 기도자입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눈물의 기도자. 부모님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을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눈물을 자손들에게 복으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나 누구는 제자, 나 오정호는 눈물의 기도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간 눈물의 기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합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수식되는 단어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나간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때로는 나를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 주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 어떤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까?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내 모습을 보니 왜 마음이 상합니까? 주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세속에 따라서 흔들리는 우리 가족들,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귀한 직분 주셨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는 그냥 오육의 욕사를 만들어낸다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로남교회 042-479-700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망도 아픔도 실패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에 묶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무엇이든 믿음으로 맡길 때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더라.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불러야 할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러야 할 노래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해도 달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산도 나무도 새들도 짐승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은 예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시시의 밴드 딜릴리어스의 곡으로 더 해피송, 그리고 이어서 브루클린 테너버클 과회의 곡으로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케이시 트리콜리의 곡으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I Love You Lord, 그리고 찬송가 내 기도하는 이 시간 I Need Thee Every Hour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비니아드 뮤직 앨범 I Love You Presence 중에서 예수의 이름은 Isn't He, 그리고 Amazing Grace 아카펠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마라나타 프레이즈 앨범 18번째 앨범 가운데 In Your Presence 그리고 None Like You 오까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오니 크게 찬양을 받으소서. 당신의 능력은 위대하며 당신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십니다. 이렇게 크신 당신에게 사람이 감히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죄악을 가득 안은 이 인간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당신께 죄를 범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당신을 찬양코자 합니다. 부스러기에 불과한 제게 주님을 찬양코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깨우지 않고서야 제가 어찌 찬양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어거스틴의 고백만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마음이 생기는 시간, 찬양하는 마음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월요일 순서 출발하시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찬양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도 문자 보내주세요. 신청곡이 떠오르실 때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찬양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가 열려있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과 그리고 다양한 축하 메시지, 위로 메시지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 함께 나눌게요. 9728번님께서 출석 체크해요 보내주셨어요. 퇴근길에 교회 뒷마당에서 쉬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3760번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응답하는 그 일에는 순종이 어찌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에도 주님을 따르도록 용기를 주시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치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들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계속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신청 찬양 3760번님의 신청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세 곡의 찬양으로 월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고백한 기도문으로 출발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정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그분을 향한 신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계속해서 이곳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과 기도 제목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957번님이 신청 찬양 보내주셨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잠시 뒤에 듣고요. 그리고 5057번님께서 큰 병원으로 조직 검사하러 가신다고요. 평안한 마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8845번님께서도요. 갑상선 정기검진이라 병원 갔다 왔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오고 가며 극동방송 듣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행복해서 행복 찬양 신청하신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 머무시길 축복하면서 신청해 주신 찬양 두 곡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2957번님의 신청 찬양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 오시죠.

순종은 희주윌의 찬양 들으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리컬러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월요일 순서를 함께 하셨어요. 새로운 한 주간 또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찬양한 모든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하루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으로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이 끊이지 않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축복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한 번이 대기를 타고 흘러 결국 미국 텍사스에 거대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라는 말을 다들 알고 계시죠. 처음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미했지만 그것이 겹치고 이어지면서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겨자씨 역시 놀라운 영적 나비 효과를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초라한 씨앗 하나가 땅에 묻혔을 뿐인데 시간이 흘러 그것이 자라나면 새들이 쉬어갈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이 보기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일 아침 드리는 5분의 짧은 기도, 말씀을 따라 살려 애쓰는 일상의 몸부림, 지친 이웃에게 건네는 다정한 위로의 한마디까지 우리는 이 모든 노력이 무슨 변화가 있겠어 싶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작은 날갯짓은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조수아의 작은 불꽃 하나가 그리고 노안나 조영훈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연주 찬양 그리고 황국명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세 곡 함께 했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처럼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작은 마음이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마주할 우리의 행동들이 세상의 눈에는 그저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아서 마침내 거대한 은혜의 바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또 힘차게 믿음의 날갯짓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으킨 작은 미풍위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이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두 곡 전해드릴게요. 장한이의 겨자씨 한 알 그리고 임페리얼스의 살아계신 주 영어 찬양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안이의 겨자씨 한 알과 임페리얼스의 살아계신 주 영어 찬양 이 두 곡 전해드렸어요. 8443번님께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주말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업무로 걱정이 많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도 힘내세요 라고 응원까지 남겨주셨네요. 늘 빠르게 지나가는 주말이 아쉽기만 하죠. 또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월요병으로 오늘 하루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셨을 텐데요. 우리 8443번님께서 남겨주신 것처럼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니까요.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걱정으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 전해드릴게요. 투미니스트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투미니스트리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원스톤 워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에 여러분께 영어 찬송 한 곡씩 정해서 잠시 설명해드리고 들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Reason I Sing, Phil Wickham의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당신은 내 짐을 덜어줬죠. 주여, 영원히 내 노래는 당신입니다. 인간을 어둠과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곡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신 주님께 다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필 위켐의 Reason I Sing 영어 찬양과 최연희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곡으로 YG 뮤직 챔버 콰이어의 고요한 바다로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아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두 가지 정신을 흥사 단원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신은 애기 애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가르쳤던 얘기고요. 두 번째 정신은 정의 돈수, 습관을 갈고 닦으면 성품이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요. 나라의 독립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정신이지만 흥사단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자금의 90%를 지원했을 정도로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바른 정신과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안창호 선생은 증명을 한 거지요. 좋은 행동을 반복할 때 습관이 되듯이 우리의 경건생활, 믿음생활도 반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행동, 우리 삶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며,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지혜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마칠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갈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좋은 성품, 좋은 습관을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to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넓은 바다 앞에 설 때 문득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며 김대현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던 스미스가 부른 How Great Thou Art 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죠. 내가 너무 작다는 감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놀라움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압도되면서도 그분이 왜 이 작은 인간을 돌아보시는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아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그분의 크심이 우리의 작음을 채워주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찬미가 부른 말씀반이, 장근이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빈들에 따라가고 싶어요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Phil Wickham의 Hymn of Heaven, 그리고 폴 벨러시와 크리스 맥클랜이 함께한 Open the Eyes of My Heart, 이스라엘 휴튼의 I Surrender All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꽉 찰 때가 있죠. 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사람, 걱정되는 것들. 그런데 잠깐 하늘을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죠. 예배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멈추고 그분의 크심 앞에 서는 것, 내가 오늘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는 것. 그렇다고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닐까. 오늘 밤도 그렇게 잠깐 멈춰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주의 나라, 아이자의 61의 삶의 예배, 어노인팅의 예수 피를 힘입어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오늘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서머 스페셜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의 삶에 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조명했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눈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처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나누기 전에 오늘의 말씀 또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기쁨과 평강 그리고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열매겠죠.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약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저런 말을 하나님께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백유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인 기쁨을 가진 자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런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바라볼 때 습관처럼 그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 같은 조건들을 먼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노력이나 그가 가진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를 향해 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웅재의 그 나무 아래로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연약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범키의 주님 말씀하시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설희의 이 길을 가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영안의 좁은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델라의 참 아름다워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밴드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이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푸어힘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하은의 주님의 보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임하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뒤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내 이름이 불렸으면 하는 그런 때도 지낼 수 있습니다. 정신없는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나를 찾고 있니? 나를 의지하고 있니? 그런 마음으로 상균아 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는 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가야 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도 또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잠에 들었다가 깨우셨을 수도 있고요. 또 내일의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께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전능하신 존재가 맞니? 너의 삶을 이끌고 주관하는 걸 너는 신뢰하니?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상균아 라며 저 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북녘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뿐만 아니라 저 북녘의 영혼들을 향해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들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조선족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하고요. 더불어서 또 외부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면 지금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외부의 소식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간추린 소식과 더불어서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유라 자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만남 간증의 시간인데 제가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
1: 저는 제 탈북을 돌아보면 네. 어쩌면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0: 맞아요.
1: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0: 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살다 보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나 자매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 아멘.
0: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계실 텐데 동남아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셨어요.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테스트 한 번에 통과했거든요. 와. 100점 만점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도 후라이를 잘 치고 저를 먼저 안 보내는 거예요. 저 통과했는데.
0: 통과했는데.
1: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저희가 11명이 올 때 5살짜리 여자아이도 같이 왔어요.
0: 네.
1: 엄마 찾아서 오는 아이.
0: 제가 그 엄마랑 같이 온 게 아니라.
1: 아니고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오고
0: 그 아이를 데리고
1: 큰 이모가 데리고 오는데 큰 이모가 이 한족 그런데 팔려가서 살다가 이제 도망 나오면서 엄청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아이고. 자기 몸도 겨우 걸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 5살짜리 애를 그 아이 먼저 보낸다고 마당에 세우고 또 이런 70대 노약자분들 임산부 아프신 분들을 세웠더라고요.
0: 먼저 보내려고.
1: 제가 그때 눈물이 탁 터져나오면서 아 이분들의 사랑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저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믿게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보다.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막 바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성경 내가 잡아 떼야 되겠다.
0: 네.
1: 그 생각을 하고 그 후로 제가 한 4개월 머물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두 번을 통독합니다.
0: 와.
1: 진짜 완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으신 거죠.
0: 네.
1: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때예요. 돈 벌 걱정 없죠. 인간관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0: 네.
1: 하나님 말씀만 읽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0: 이야.
1: 그래서 그때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 눈만 감으면 보여주시는데
0: 네.
1: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뜨고 싶지 않더라고요.
0: 오.
1: 네, 새벽 기도하는데 그냥 네네 보여주세요. 막.
0: 아니, 그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부모님과 오빠를 봤다는
1: 보여주셨어요.
0: 얘기를
1: 그렇죠. 네, 네. 그 책에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오빠랑 부모님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도 사투리로 일 없어.
0: 야,
1: 네, 일 없어.
0: 괜찮다는 얘기로.
1: 네, 일 네.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넌 앞만 보고 웃으면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라. 그 전에 저분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근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앞에서 몇천 명의 영접공들이 영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하얀 불찌들이 막 불이 보글보글보글 그 눈을 딱 뜨면 제가 실명될 것 같더라고요. 그 빛에 눈이 멀어서 못 뜨고 있으니까 그럼 뒤를 돌아보라 해서 제가 그 환상 속에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하늘은 새까맸습니다. 까만데 땅은 금바다예요. 금가루가 거죠. 번쩍번쩍한데 그중에 세 사람이 금사포를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듯이 꿇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확인이 안 됐죠. 아주 나중에 제가 탕자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나야 너 그때 그거 기억나니? 다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때 그게 너희 아빠 엄마 오빠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땅에 엎드려 벌벌 기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0: 유나 자매가 그런 간증이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의
1: 네.
0: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1: 오자마자 그냥 돈의 영에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은 거는 그때 몸 아프게 하셨을 때 2016년
0: 네.
1: 그때가 아마 저는 진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서부터라고. 그전에는 나일롱이었어요.
0: 네. 정말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지 10여 년 지내오면서 우리 유나 자매는 우리 하나님을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1: 저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 그 렘브란트의 탕자 그림. 그 탕자의 그림을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실 텐데 그 탕자를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0: 서로 안았을 때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하나는 여자의 손, 하나는 남자의 손이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그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1: 네.
0: 북한에 2,500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은 김부자에게 세뇌돼서 저러고 있지만 에스겔의 뼈골짜기입니다.
1: 그럼요.
0: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2,500만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능히 행하실 하나님,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는 분인데.
1: 아멘.
0: 저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집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1: 네.
0: 또 영원한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뭐 어떻게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죠, 전부. 예.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김부자 품을 떠나 못 산다는. 저는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요. 정말 구품을 떠나서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1: 네. 네. 하나님 품 안에 폭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정윤아 자매가 최근 몇 달 안 됐습니다. 목숨을 건 갈증, 자유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0: 저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1: 네. 네.
0: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즘 책을 잘 안 읽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원고 분량에서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1: 네.
0: 3, 4시간이면 다 읽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면, 말로 간증보다 1,000배는 더 은혜 받았다. 정말 글로 이 책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시는 게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느낄 수 있었대요.
1: 야.
0: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대요.
1: 저는 사실은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을 저도 유튜브나 곳곳에서 들었는데 다 암 담긴 것 같아서.
0: 네.
1: 저는 바라건대 뭐 2편, 3편이 나오기를.
0: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 안에서.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뭘 허락하실까?
1: 할렐루야.
0: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지혜로 뚫게 하실까?
1: 네.
0: 그러면 계속 2편, 3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1: 아멘.
0: 저는 써낼 겁니다. 네.
1: 하나님이 우리 유나 자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시간에 저희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0: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먼저 주셨어요. 이제 고3이 됐습니다.
1: 벌써요?
0: 네.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놨다고 하면서도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1: 네.
0: 뭐 공부,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세상에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잡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꿈꾸는 세상의 잣대에 맞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
1: 네.
0: 또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종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1: 또 이렇게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그 삶을 또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0: 네.
1: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0: 네.
1: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0: 꼭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거 더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에 한 100분의 1만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을 가졌은 즉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1: 네.
0: 우리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하듯이 늘 삶의 기도에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그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저희가 항상 극동방송에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북녘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0: 네, 맞아요.
1: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 함께한 시간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만났지만 나누지 못

0: 아니, 이거 너무 많아서 다음 번, 시간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1: 두 번이 아니라 200번은 불러야 될 겁니다.
0: 그렇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1: 참 은혜롭네요, 우리 극동방송이. 제가 이렇게 라디오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운 거예요. 네. 안 그랬으면 정말 선수건을 적실 만큼 울 수 있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은하 참 잘한다, 이 무릎에 앉혀놓고 방송을 시키시는 아유.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참 너무 따뜻하고 네. 은혜롭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네. 하나님이 웃으며 칭찬하실 귀한 자녀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정윤아 자매와 함께했고요. 건강하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사랑.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반도체 생산 공장 가동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 2년 앞당긴 2029년으로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냉각용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크게 늘면서 K-배달 문화가 새로운 관광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오흔아 후레일수후 몽골 대통령 부부

단어와 환송 5찬을 함께하며 몽골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습니다. 뉴스원은 북한이 군 고위 간부들의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적발했다며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밝히고 대대적인 내부 사정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피부 관리를 받은 여학생 3명이 전교생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1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상선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미국은 이를 종전 양해각서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란의 남부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운항한 선박에 경고사격을 했다며 미국의 영내 군사 개입이 끝날 때까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미국 중부사령부는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GPS 갤럭시가 공격을 받아 민간선원 한 명이 실종되고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대응 공습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 무기를 활용해 이란 내 미사일과 드론 기지와 해군 시설, 탄약고, 통신망 등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아살루에, 부쉐르 등 주요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이어져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갈등이 다시 격화된 것인데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반도체 생산공장 가동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 2년 앞당긴 2029년으로 추진합니다.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조기 조성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6개의 공장 가운데 첫 번째 공장의 가동 목표를 2029년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2027년 공장 착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도 전력과 용수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등 산단 조성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3기가와트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조기 착공과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9년 가동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첫 번째 공장이 조기 가동되면 AI 반도체 생산 확대와 함께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냉각용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달린 공조복부터 아이스링, 냉각타월, 남성용 양산까지 폭염 대응 제품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체국 배달원과 건설 노동자들은 조끼 안으로 바람을 보내 체온을 낮춰주는 공조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이스팩과 냉각 소재를 활용한 얼음 조끼, 28도 이하에서 다시 굳는 아이스링, 냉각타월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폭염 관련 제품 개발에 나서 체온을 낮춰주는 성인용 기저귀와 반려동물용 냉각 제품, 얼려 사용하는 셔벗 형태의 화장품 등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냉각 생활용품 화장품 시장은 지난해 약 583억 엔 규모로 최근 4년 사이에 50% 이상 성장했는데요. 폭염 대응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양산 사용이 확산되고 있고 도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공원에 미세 물안개를 분사하는 드라이 미스트를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크게 늘면서 K-배달 문화가 새로운 관광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배달 주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발행 신용카드와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글로벌 결제수단을 이용한 배민 앱 주문 건수는 지난해보다 331% 증가했고 주문 금액도 308% 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배달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는 치킨이었고 카페 디저트와 패스트푸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성장률 기준으로는 야식이 520%로 가장 크게 늘었고 중식과 아시안 음식 주문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민은 지난 2월부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다국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해외 신용카드와 글로벌 간편 결제를 지원하면서 외국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숙소에서도 손쉽게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K-배달 문화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오그나 후렐스흐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함께하며 몽골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후렐스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 부부를 초원위의 전통 게르 양식의 영빈관으로 초청해 몽골 전통 과자인 아롤과 마유 채취, 양떼 방목, 전통 요리 시연 등 유목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 부부는 게르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나담 축제 공연과 전통 씨름, 고개 공연 등을 관람했는데요. 후렐스흐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몽골 문자와 키릴 문자로 새긴 기념품과 함께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앞말 이름을 무지개, 순말의 이름을 황금으로 지었고 한국과 몽골 관계의 발전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환송 오찬이 국빈 방문 기간 쌓은 양국 정상 간의 신뢰와 우위를 확인하고 한국과 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3박 5일간의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판매 급증이 수입차 시장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 등록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 비중은 25.8%를 기록해 월간 기준 처음으로 25%를 돌파했습니다. 6월에도 수입차 판매가 3만 8천여 대를 기록하며 점유율이 25%를 웃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테슬라가 5만 6천여 대를 판매해 수입차 시장 1위를 차지했고 BYD도 1만 1천여 대를 판매하며 아우디와 렉서스 등을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상반기 수입차 판매 증가분 대부분을 두 전기차 브랜드가 차지했고 수입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45.5%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르노코리아, 한국GM 등 국산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는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기아는 SUV와 전기차 판매 호조로 증가세를 기록했고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와 아반떼, 투싼, 제네시스 GV90 등 신차 출시를 통해 하반기 시장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 고위 간부들의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적발했다며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밝히고 대대적인 내부 사정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지난 2013년 장성택 숙청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노동신문은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기철과 그의 추종 세력이 지난 4년 동안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과 인사비리를 저질렀으며 국가자금과 물자를 유용하는 등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들이 군의 정치 지휘 체계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했다면서 독소와 폐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당정군 연합회의를 주재하며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 비리를 다루기 위해 당정군

연합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숙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 체계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장성택 숙청 당시와 유사한 처벌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박희철과 연루된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이 처벌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여학생 3명이 전교생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학교는 이를 학생다운 생활 기풍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지만 학생들과 일부 교원들 사이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통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이들 학생은 농촌 동원에 참여한 뒤 강한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미안으로 불리는 피부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청년 동맹 지도원이 이를 문제 삼아 사상 교양 행사에서 학생들을 공개 비판 대상으로 세우고 사상적 해이 사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비판을 받은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가 농촌 동원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학교 측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현재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 여학생들 사이에 피부관리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이를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30에서 8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의 양이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내리겠는데요. 함경북도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 소식과 함께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이니까요. 이동하실 때 보행 안전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가 26도, 평양 25도, 신의주 24도, 강계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강계 29도, 진남포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의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26도, 개성과 신계 25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9도, 신계 28도, 사리원 27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원산과 고성, 평강, 청진, 운기, 성진에서는 오후부터 차차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원산과 고성 25도, 청진과 운기 23도, 낮 최고 기온은 고성 31도, 원산 30도, 청진 26도, 운기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가까운 바다는 1에서 3m,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4.5m까지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의 성도님들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잘 아는 주님.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워싱턴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노벨 수상자 20명 넘게 배출한 명문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졸업생을 4년간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졸업생 중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학창 시절을 면밀히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이랬다고 해요. 뛰어난 성적과 해박한 지식, 좋은 기술은 성공의 15%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였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가벼운 관계의 사람에게도 자주 안부를 물었는데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죠. 첫 번째, 직접 찾아가는 발의 안부. 두 번째, 전화로 하는 입의 안부. 세 번째는 글로 쓰는 손의 안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도구인 안부 인사, 사랑의 인사를 오늘 주변 이웃에게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안부, 입의 안부, 손의 안부를 기억하면서 주변에 그렇게 안부를 전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향린교회였고요.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강찬 목사님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의 말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모든 성도에게 거룩한 볼맞춤으로 인사하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행동들로, 섬김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배에 배로 그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국립합창단과 테너 임정근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사역자 임재청 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까지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그전에는 빛나고 높은 보좌와 두 곡의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참된 경건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까딱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세 속에 물들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라. 물고기는 짠 바다 물에서 살지만 짜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쾌락을 누리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경건하라.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혀의 자갈을 물리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세속에 스스로 물들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정착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자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고향 분들에게도 같이 전해주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0: 네.
1: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은혜를 주시는 분.
0: 네.
1: 이라고 해주셨는데.
0: 네, 맞습니다.
1: 저희가 거기까지 나눴는데 북한 주민분들에게 이 단어가 조금 오래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북한에서는 거의 이제 지도자에게만 쓰는 단어로 알고 있어요.
0: 네. 그 수령? 뭐 수령님의 오네 뭐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1: 네.
0: 뭐 우리 장군님의 은혜 아니면 뭐 수령님의 은혜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해요.
1: 네.
0: 뭐 당의 은혜라고도 얘기를 해서 막 뭐 당이 뭐 인민들한테 막 뭐 집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은혜를 한 번도 못 느꼈어요. 네, 수령의 은혜라든지 북한에 살았지만 뭐 그 뭐 당이라고 뭐 도대체 저 나한테 무슨 은혜를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이게 진짜 은혜라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 뭐 그 뭐 당 북한 정권에라든지 뭐 북한의 뭐 노동당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못 느꼈던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빨리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고 이제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북한에 있었을 때 생각했던 은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었어요?
0: 그냥 주는 거였어요. 뭐 이제 물질적으로.
1: 아.
0: 네. 뭐 배급을 준다든지, 뭐 명절 때 뭐 고기 같은 걸 뭐 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집을 뭐 이제 북한은 이제 집을 사실 정권이 주기는 해요.
1: 네.
0: 이제 공급 같은 형태로 주기는 하는데, 이제 극소수죠. 받는 사람이 이제 북한 정권에 보통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이 집을 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의 은혜를 뭐 북한 정권의 은혜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부 극소수만 누리는 그거를 북한 정권은 모든 인민들이 받고 있다고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0: 뭐 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북한 정권으로부터.
1: 네.
0: 그래서 좀 많이 은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뭔가 물질적이고 네. 보여지는 것으로 네. 인해서 내려오는 것.
0: 네.
1: 내게 오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네. 그럼 북한 주민분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이곳에서 내가 쓰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아니면은?
0: 맞아요. 달라졌어요. 그냥 인간이 뭐 저는 물질적 은혜보다도 이제 신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신이 뭔가 나의 인생, 고난, 역경, 이제 믿음, 이런 사랑, 이런 뭔가 나를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은혜,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될, 그냥 나를 배를,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배를 채워주는 것도 좋긴 하죠. 물론 이제 좋긴 하지만 뭔가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같아요.
1: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하루 되세요. 라고 네. 저희가 인사도 나누잖아요.
0: 네네.
1: 지난 주일에 어떻게 은혜 받으셨어요?
0: 네, 지난 주일에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1: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0: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북한 선교대회를 했었어요.
1: 교회에서?
0: 네, 교회에서 이제 한국의 청년들이랑 남한의 청년들, 남한의 청년들이랑 북한의 청년들이 모여서
1: 네.
0: 다 같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의 이제 설교를 들었거든요.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0: 하나님, 이제 북한, 제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남한의 청년들이 있다.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북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그때 또 이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제 고향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 참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고
0: 맞아요.
1: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동을 도전을 네. 주시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근데 그렇게 은혜의 주일을 보내셨고
0: 네.
1: 그러면 보통 주말에는 교회 가시고 또 토요일에는 뭐 하세요?
0: 토요일에는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1: 공부만요?
0: 네.
1: 지금 학생이신 거죠, 그러면?
0: 맞아요. 지금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서.
1: 석사과정에.
0: 네. 이것저것 할 게 많네요.
1: 아니, 뭐, 시험 기간도 아닌데, 공부 하루 온종일 하셨던 거예요?
0: 네, 뭐, 시험 기간은 끝나긴 했는데, 뭐, 이제, 여러 이제 논문도 쓰고, 네. 그 다음에 논문 외에도 이제 교수님이랑 하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많아서
1: 네.
0: 사실 뭐 방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 학생의 본분을 아주 철저히 잘 이행하고 계시네요.
0: 너무 힘듭니다.
1: 공부에 공부를 하시면서 근데 이 석사 과정이
0: 네.
1: 학부 대학생 과정을 마치고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까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더 공부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0: 아직까지 이런 박사 과정을 뭐 한두 번 정도 생각해 본 적은 있긴 한데 이제 거의 한 80%는 안 갈 것 같아요.
1: 그럼 바로 취업
0: 네,
1: 하실 거예요?
0: 취업을 할 것 같아요.
1: 전공을 살려서.
0: 네.
1: 지금 하고 계신 전공은 마음에 드세요?
0: 네, 저는 그래도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1: 여기 대한민국이 학과 전공만 해도 수만 개가 된다고.
0: 맞아요, 너무 많습니다.
1: 하잖아요. 거기서 고르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학부는 이미 하고 오셨고,
0: 네네.
1: 대학교 생활은 하고 오셨고, 대학원으로 여기서 전공을 선택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0: 맞습니다.
1: 생각만 하던 학과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0: 네네. 저는 사실 북한에 있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쭉 하나로 일관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때 그냥 쭉 이제 제가 하던 거를 북한에서도 하고 이제 한국

0: 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1: 아, 전문성을 살려서.
0: 네, 그냥 전문성을 살린 것 같아요.
1: 아, 그쪽으로 좀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외길을 갖겠다.
0: 네, 네.
1: 라는 마음으로.
0: 네.
1: 그러면은 토요일에도 공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는 거면.
0: 아, 뭐 토요일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일에는 제가 일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1: 일도 하고 있어요?
0: 아, 네, 네.
1: 학교 생활이랑 같이.
0: 네, 맞습니다. 제가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강의 들을 때보다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일도 좀 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있습니다.
1: 보통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0: 네.
1: 학교에서 일해요? 아니면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대창집, 옷가게.
0: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뭔가 그 그냥 제가 이제 인터넷이나든지 온라인상에서 그냥 쇼핑몰 같은 거
1: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0: 아, 그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하려고.
0: 네네네.
1: 아, 그게 저도 거기까지 접근해 보지는 않았지만. 네. 매스컴에서 보통 인터넷에서. 네. 보면은 그거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요즘
0: 맞아요, 맞아요.
1: 인공지능도 많이 발달이 되고. 네, 네. 인터넷이 하도 여기가 빠르다 보니까.
0: 네.
1: 발로 뛰지 않아도
0: 맞아요.
1: 손으로 충분히. 네, 네. 가능한 세상이 와서 그쪽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0: 네. 저는 사실 이전에도 해봤었어요.
1: 아.
0: 대학원 다닐 때 해봤는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반환해야 되는,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그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1: 아.
0: 그 뭐 이것저것 부업에서 하는 사람이 연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 자체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쇼핑몰을 좀 잠깐 하다가 그래도 연구에 집중을 해보자 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좀 잠시 폐기를 했었거든요. 폐기하고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도 이제 끝나가게 돼서.
1: 연구도 끝나고요.
0: 네, 연구도 이제 끝났고 해서.
1: 와, 이것저것 많이 경험한 그 토대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는 양분으로 또 된 것 같아요.
0: 저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1: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사업자로 모시면 좋겠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사업자에서 연구자. 이거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던. 그렇게 그러면 공부와 지금 일을 병행하면서.
0: 네.
1: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근데 그 누구보다 또 성실히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정착기 가운데 또 신앙생활은 놓지 않고.
0: 네.
1: 매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의 이야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5년 동안 허락해 주셨던 그 다양한 여정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 지 5년 차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즉시 행하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면서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포와 순종의 걸음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화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구멍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예.
3: 네. 그니까 돌려도 픽픽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년 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또 자리에 바로 함께 모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3: 안녕하세요.
4: 네. 지난 시간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그 라디오를 직접 조작해서

0: 들으시고 한국 네. 방송을 들으시고 추운 지역의 방송일 거라 생각했던 극동 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세계 명화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극동 방송에서 들으시고
1: 네.
0: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도 접해서 선생님에게 물어물어 열두 제자가 있고 또 이런 뭐 치유를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1: 네, 맞아요.
0: 여기까지도 너무 놀라운데
1: 네.
0: 근데 군 복무를 10년 동안 다 꽉 채워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 네, 맞아요.
0: 해외 외벌이도 가시고
1: 네.
0: 근데 그 과정 중에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북한에서 심화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1: 네.
0: 생각도 있어요.
1: 네. 북한에는 이제 그 계급교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 그 다음에 미신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나쁘다고 인간의 존엄성과
0: 네.
1: 이성을 타락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교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아닌 어떤 신에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어떤 그 괴물이 된다고
0: 아.
1: 예, 그런 괴물이 된다면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반기를 들고 그 반기를 넘어서 체제를 종복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체제 밑에 그 교육을 많이 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면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게 좀 약간 무서워졌죠, 처음에는.
0: 이게 실제로 북한 곳곳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새벽녘에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총살하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1: 네.
0: 직접 그런 걸 접해본 적은 없으신 거예요?
1: 아니 뭐 그 많이 들었죠. 그 학습 제강에 뭐 양강도 뭐 몇 동에 누구 사는 누구는 뭐 중국에 건너가서 선교사놈을 만나서 그 우리 사회주의를 적먹고 뭐 우리의 건전한 일상과 문화를 접먹는 비폐한 성경책을 들여다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회주의 조국을 전락시키는 그건 기도를 했다.
0: 네,
1: 이걸 족발해서 주민의 뭐 신고에서 족발해가지고 우리 법에 전엄한 심판을 받게 했다 이런 것을 막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보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본인은 물론 안 보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면 너무 무서워요.
0: 근데 중학생 때 이 방송을 처음 접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방송을 통해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경에 거의 준하는 종교 행위라고
1: 네.
0: 북한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1: 저는 좀 반신반의 많이 했어요. 성경하고 나디에서 나오는 나디에서는 이렇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이건 성경책이라고 했고 이거는 명화 동작 아니 그
0: 세계 명화에서도
1: 나온 에집트 얘기고 여기 또 애굽이고 이건 뭘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궁금증을 물어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0: 가족들이 알진 않으셨어요?
1: 가족도 같이 들었는데
0: 같이 들었어요.
1: 네, 같이 들었는데 가족도 몰라요. 네. 근데 아빠가 어느 날은 이제 그 한번 3개월 동안 이제 그 꽃게잡이라고 해가지고 새 바다에 나가요.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나갔다 들어와서 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국동 방송이고 왜냐면 바다에 나가면 그렇게 잘 잡힌대요. 이렇게 예 뭐 조금만 해도 이렇게 잘 잡히고 그래서 뭐 KBS는 물론 뭐 국동 방송 네. 뭐 여러 방송을 잘 들을 수 있다고 근데 국동 방송은 듣지 말라고부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국동방송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 뭔가 좀 위험을 감지하셨군요.
1: 네.
0: 내용을 들으시고
1: 네. 내용을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가족이 멸족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빠가 그때 그 덜리된 건마저 이렇게 납땜을 해놓더라고요. 못 떨르게
0: 굉장히 못 들으시게 앞으로
1: 네. 그때부터 못 들었어요.
0: 네. 그게 얼마나 들으셨을 때 시점이에요?
1: 한 2년 정도 2년도 매일 들은 건 아니고요.
0: 네.
1: 네. 그냥 그 좀 시골이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때 잘 안 들렸어요 그때.
0: 네,

0: 잡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다 맞고 하니까.
1: 아. 네.
0: 근데 그래서 그냥 잘 들릴 때가 있었어요.
1: 네.
0: 그때 그냥 가끔 아름아름 들었고 엄마 아빠 몰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부터는 못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교육도 많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도래면 안 되겠다라고 궁금증이 있었지만은 그때부터는 못 들었어요.
1: 아, 아버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바다에 나가셨던 거죠?
0: 아버지는 그 다음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아버지 몰래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1: 네.
0: 9월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뭘 들었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국동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송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1: 네, 한 번 들으신 분들이 이게 자의로 끊으시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극동방송도 있지만 외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한국어 방송들도 자주 접하시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소식이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나 한 번 듣고는 이게 끊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끼고 있었고 저한테는 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북한의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가 절대적인 어떤
1: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0: 권위자기 때문에
1: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몇 년 동안 10대 때 들었던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들은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접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 종교에 대해, 기독교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 찬양도 들으셨다고 하셨고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돌이켜보면 있었을까요? 그때 신앙생활은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0: 네. 아, 그때는 완전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요. 어떤 비가 엄청 억수려올 때가 있어요. 북한은. 그러면 산사태가 확 나고 우리 집도 비가 확 새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때 이렇게 문득 너무 비가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하느님 그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시내 산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 했어요. 근데 진짜 비가 딱 멎어가지고 우연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쪽이 있어요. 네. 근데 비 올 때마다는 또 그랬고 네. 한번 이렇게 바람 막 불어서 이렇게 막 기아랑 날아갈 때 또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또 해줬는데 멈춰지진 않았지만 좀 약해졌고 네. 이런 경험이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은 1도 안 했고요. 그냥 그런 거라 또 해봤던 기억이 났고 네. 그것이 지금 보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 참 저희가 순수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들으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기도의 그 조각들 나눠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외화벌이에 나오시고 그곳에서 또 채널을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또 5년 전에 오셔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천국 소망을 갖고 걸어가고 계신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장마와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철 강건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지구촌은 지구환경 위기로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우리들도 힘들지만 우리 후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에게 물려줄 미래 유산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이 세상을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태도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연의 습격이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창조 질서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가 소망이 되시며 창조 질서가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0: 2절로부터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즉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존재하셨으며 우리의 죄로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것이요 부활의 생명빛을 전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며 참된 질서를 찾게 된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요 생명이요 빛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지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지구촌의 기후재앙을 포함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발생하는 무질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생명의 빛으로 삼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지만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 모두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동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남과 북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그 선포를 함께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첫째,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라고 해요. 다윗 왕이 기부온 사람의 손에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줄 때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내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므비보셋은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사울 집안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 그가 살아남게 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 덕분입니다. 이렇듯 우리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강함이나 의로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덕분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다섯 아들 총 7명이 기부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이스라엘 관습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언약을 파기한 자로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어요. 사울이 기부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가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내준 것은 조상의 죄와 나라의 죄에 대한 빚을 갚는 적용이었어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도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적용을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날이 공교롭게도 보리백이 시작하는 첫날이었다고 해요. 이는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했습니다.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뿌리에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조상의 죄, 깨어진 언약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어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지체와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깨뜨린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의 기근을 끝내고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할 나의 정욕과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둘째, 자기 자신을 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고해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는 왕의 사랑과 군대 장관 아브넬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자식과 외손자들까지도 한날 한시에 매달려 짐승의 밥이 되는 비참한

0: 만 결말을 맞이했어요. 명예와 남편 자식을 모두 잃은 기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묻어야 한다는 율법의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공중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치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기가 막힌 환경이었죠. 그런데 리스바는 인생을 포기하거나 세상 탓을 하지 않고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펼칩니다. 구약에서 굵은 배는 회개와 애통의 상징이지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왕이 굵은 배를 입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굵은 배를 입었어요. 리스바는 사울을 위해서나 죽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오직 내 죄를 자각하며 굵은 배를 깔아야 저주가 끊어집니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남 탓을 할 여유가 없어요. 리스바는 밤낮으로 깨어 낮에는 공중에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시체를 지켰어요.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밤의 짐승과 낮의 새가 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소망이 끊어진 그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지금의 환경에서 도망가지 않고 인내하면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기가 막힌 고난의 환경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지는 않나요? 말씀의 반석 위에서 굵은 배를 펴고 나를 위한 회개를 하고 있나요? 천국에 간 딸의 사명을 이어받아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잘 섬기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사울의 죄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에 시달린 것처럼 모태 신앙인이면서도 불신 결혼을 한 저의 죄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죄가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켜 그의 일곱 자손이 죽임당했듯이 신앙을 저버린 저의 악함과 연약함 속에서 5년 전 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천국에 갔어요. 생전에 딸은 믿지 않으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혼 구원을 늘 안타까워하며 두 분을 예배에 초대하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봐 애통하며 눈물 흘리던 딸의 사명이 이제는 저의 사명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듯이 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어머니 소천 후 제사가 폐해지고 시아버지도 교회에 나가셨어요. 이후 시아버지는 조상이 자꾸 꿈에 나오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며 교회의 발길을 끊으셨지만 공동체의 기도로 병상에서 영접 기도를 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셨지요. 그리고 장례 예배 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딸을 잃은 슬픔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소천을 지켜보며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했어요. 3년 기근 뒤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 번의 장례를 통해 저희 가정에 구원의 단비를 허락하셨어요. 리스바가 사울 자손의 시체 곁을 지키며 굵은 배를 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저도 딸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며 구원의 단비가 내릴 때까지 남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지방에 사시는 형님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 축제 때 교회로 초청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구원받도록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리스바가 행한 이 눈물겨운 회개의 소문은 마침내 다윗에게까지 들립니다. 리스바는 다윗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미인계를 쓰거나 뇌물을 바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반석 위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묵묵히 시신을 지켰을 뿐인데 그 행함이 소문이 되어 다윗에게 들린 것이죠. 이렇듯 오늘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서 조용히 내 죄를 보며 기다리는 것이 곧 주께서 보시는 진짜 행함이에요. 리스바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12절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고 해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와 함께 거두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 지냅니다. 원수의 가문까지 존귀하게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해요. 나라의 기근이 끝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한 여인의 회개, 그리고 그 회개에 감동받은 왕의 순종,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나의 회개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살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기근이 끝나지 않는 것이 다름 아닌 내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건 앞에서 남 탓을 하면서 해결책만을 찾아 동분서주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리스바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고난이 찾아올 때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반석이신 주님 앞에 굵은 배를 펴고 나를 위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외롭고 처절한 고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죽어짐을 통해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회개로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와 기근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사 성령의 비를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1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학의 이 대분가로 나누죠.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 배경 형성이 되는 거 참 중요해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나눠서 이 여러 사람들한테 배울 때 가르쳐주고 신도 있게 예수님의 속성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면서 같이

0: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 운동, 성령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절대 설계일 때 다윗이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요한이 말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바울 얘기 암만 불러서 다윗 모세 얘기해봐요. 능력 있나? 그 사람 믿으면 구원 있나? 아니요. 그 사람 믿어서는 안 돼. 그 사람 40명이란 사람을 1500년을 들고 구약을 완성했어요. 신약은 100년. 그래서 40명이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흔적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학자, 열매 없는 목사. 내가 교직원 때도 했지만 목사라고 해서 신학생이라서 총딱 한다면 얼마나 좋아? 절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통째로 믿음한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 수 있죠. 학문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계속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다윗이 얘기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 하고 인간의 세계로서의 정리해서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는 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말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 그게 바뀌어지면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으슬피 뭐가 올 거예요. 으슬피 올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학문이 받쳐줘야 되는 도구, 수단,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찐이 윤재희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의 중심에 계셔주시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삐삐찐이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오늘 네오네 핏빛이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레옹의 피피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또 스룹바벨 성전의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교는 열등감을 키우고 믿음은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수록 자신을 작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최고의 재료와 장인들이 동원되었고 봉헌하는 날에는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함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폐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뒤 귀환한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초라했습니다. 나라의 힘도 넉넉한 재정도 없었습니다. 기초가 놓이는 날 젊은이들은 기뻐 외쳤지만 옛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스가랴 3장에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 성전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과거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과 견주에 시작할 때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비교는 감사를 빼앗아가고 부족함만 확대시켜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학력이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역에까지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이전에 내가 왕년에는 나도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에 스스로가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의 규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보셨고 사람들은 부족한 재료를 계산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 하나님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크기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도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를 통하여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광은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스룹바벨 성전을 떠나들이시며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머무신 그 성전은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보다 더 큰 영광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던 첫날 주변에는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가진 대형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예배당은 너무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기도했고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며 하루를 마치는 날도 이어졌습니다. 이 작은 교회로 내가 무엇을 할 수

0: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교의 시선이 아니라 사명의 시선을 갖게 하셨습니다. 매일 한 사람씩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제 목회의 방향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한 가정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상처입은 심령이 치유되는 모습은 어떤 숫자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게 솔로몬 성전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스룹바벨 성전을 맡기셨습니다.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날마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은 가장 화려한 성전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고요. 기도의 골방을 세우고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생생한 음성

정을 날마다 듣길 원합니다. 네, 오늘 삐삐친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해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런 결심이 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주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열매가 풍성하고 달기 때문이죠. 순종은 작고 은혜는 큰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아침도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7월 14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창조주 하나님께 높은 소리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7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오늘도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이 시편 117편 딱 두 절로 되어 있고 또 이어지는 118편은 111편부터 시작했던 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마무리되는 우리 할렐루야 시의 이제 결론적인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9편으로 가면 여러분 그 유명한 토라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이 등장합니다.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 이제 시편이 되죠. 자, 이것과 대조적으로 오늘 시편 117편은 모든 시 중에 가장 짧은 시입니다. 딱 두 절로만 되어 있죠. 이 두 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입니다만 그 무게, 그 의미는 아주 묵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1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구원을 받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또 언약이 회복되는 클라이막스, 절정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은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하신 역사를 두고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사실 찬양을 해야 될 백성은 이스라엘 같습니다. 근데 왜 모든 나라를 초대해서 찬양을 하느냐? 그것은 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을 사용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돌려보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할 때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도하고 쓰임받았던 나라들입니다. 자,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다음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또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 이게 크다. 아주 강력하다라고 그러죠. 이 가바르라고 하는 크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강력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하거나 쇠약해지지 않는 강력함. 그래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때 불성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나아갔던 그 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징계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인내하시고 돌려세우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만드신 거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진실하심 이 에메트라는 말에서 아멘이 사실은 이제 나왔는데 이 진실하심이라는 건 이 언약의 메인, 언약의 충실함, 언약의 진실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기초에서 이 언약을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언약적인 의에 기초하여 그분의 사랑을 다함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항상 넘치는 사랑과 동시에 공의가 같이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 이 공의를 기초로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같이 가는 거죠. 이 신실하신 사랑의 기초에서 옆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하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말하죠. 화평은 이웃을 향하여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거룩하시고 구별되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기초하여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시편 117편으로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긍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방들은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찬양은 모든 민족들이 하지만 그 찬양을 베푸신 찬양의 근거는 그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셨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찬양은 모든 민족, 보편적인 모든 민족을 초대하지만 그 모든 민족이 찬양해야 할 근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특수한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얻고 찬양할 것을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받는 복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나라가 찬양을 하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순종을 할 때 우리를 통하여 결국은 이 나라와 열방이 복을 얻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의 우리의 현장에 구체적인 우리의 것들을 통하여 이제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이 삶의 한 작은 부분이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과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진실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 나아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인 작은 것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부활 신천하시기 전에 이 복음을 너희

영원하다고 찬양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며 온 열방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매일매일의 다양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걸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 118편은 111편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이 할렐루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이하게도 이 118편은 할렐루야가 없죠. 네,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116편은 맨 끝에 19절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117편도 맨 끝부분에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118편은 전반적인 내용이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이제 명령입니다만 할렐루야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118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게 바로 그 앞에 2절로부터 이어지는 117편 2절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상으로 이어지는 감사시, 찬양시, 할렐루야시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다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 내용이 118편 1절에 나옵니다만 할렐루야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편의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감사하라고 시작합니다. 감사하라.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그분의 창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처음 온 세상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여기 1절에 나오는 그는 선하시며와 같은 원문입니다. 여기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이제 토브거든요. 창세기에서. 여기도 똑같이 그분은 선하시며 할 때 그는 보시기에 그는 좋으시며 이런 의미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피조세계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선하심의 본질이 뭐냐? 선하심이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온 세상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로다.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과 관련되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언약 백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들의 불성실함과 또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잡혀 있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아론의 집은 자, 여러분 아론의 집이 어디입니까? 아, 제사장의 집이죠. 제사장의 집.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자, 제사장 가문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 fearer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그의 언약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이방과 열방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0: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자,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할렐루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할렐루라고 그러죠. 할렐. 빛을 보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과 자비, 아름다운 빛을 보고 찬양하는. 그래서 다시 118편으로 오시면 지금 118편 2절에서 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빛을 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부분을 사실 많이 반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넓은 곳, 이 맷자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린 공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모든 민족의 분원 앞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넓은 곳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당신이 누구 편이냐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편이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고통스러운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붙들었던 한 가지 확신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막 이를 악물고 달려들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럽니다. 이 고난 가운데 확실히 확신했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 편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어찌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내 편으로 숨게 돼 있습니다. 내 편으로 숨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 피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피하는 백성들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온 땅에 선포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분의 눈은 나의 외침 가운데 머물러 계셨고 내가 지치고 고단하여 여호와의 그늘로 피하고자 했을 때 그분은 기꺼이 저의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성도님들, 이 아침도 겸손히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믿음을 부르는 이름이요, 승리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여호와의 이름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신비한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개인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의심을 잊지 마십시오. 7월 14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보이지 않는 선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아닌데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에 따라, 그래서 내 정욕인 줄 모르고 내 욕심인 줄 모르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내 욕심, 내 정욕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여 그래서 뭔가 시도하고 도전했더니 기어이 내 정욕과 욕심에 따른 일이다 보니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만약 그 안 되는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 선택했는지, 무엇을 잘못 계획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걸 하려고 했는지, 내 욕심과 정욕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죄성, 즉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한 채 또한 앞서가시는 주님을 기다리듯 따라가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마치 어린아이가 배움의 시기에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안 되는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 되는 일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은혜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은혜는 나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 의지하여 그 안 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새로운 은혜의 관계가 시작이 되게 하시거나 혹은 다른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있냐 가다 보니 마치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조차 없이 안 되는 일일 경우에는 기도조차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사역자든 성도든 가족이든 세워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것처럼 내가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신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단지 중보기도자들의 기도 혹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인생이 많은 시간이 허비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러니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는 내 문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내 기도를 살려주시는 것이지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해결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 안 되는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에 잘났다고 여기고 그 잘났다고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대로 계속 살았겠죠. 만약 그 안 되는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예배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 되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 없이 인생이 사라질 것인 양 착각한 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 안 되는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걸어가서도 안 되고 다른 거 시도해서도 안 되고 다른 거 도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서가야 한다고 인내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고분고분 앉아 있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 없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배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 인생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배운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왔던 인생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행복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실수, 내 실패로 넘어지고 쓰러진 일이건만,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왔건만, 하나님은 그 실패, 실수 해결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걸어갈 길을 걷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 즉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가. 또 내가 얼마나 변증, 온갖 논리를 다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입니까? 저것 때문입니까? 이거 안에서 그렇습니까? 저거 안에서 그렇습니까? 아무도 그 자기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막 변명을, 뭐 이유를 막 찾고 또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공부를 일으키죠. 아유, 그때 그 선택하면 안 되고, 그때 그 결정하면 안 되고, 그때 그 인간을 만나면 안 됐고, 그때 그 인간 따라가면 안 됐고, 그때 돈을 투자하면 안 됐고, 그때 시간을 쓰면 안 됐고, 그때 내가 멍청하고 바보짓을 해가지고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또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아우,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 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안 되는 일 앞에서 그냥 가두어져 있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베푸실 은혜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만약 그 안 되는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그 안 되는 일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바다가 잔잔하기만 하고 평온하기만 하다면 그 바다는 썩어버립니다. 그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 풍랑을 일으키시고 깊은 바다까지 산소를 공급하듯 그런 바다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건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배 나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일하러 갈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시도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도전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나, 저렇게 하면 사나, 이렇게 하면 자식들 먹이나 가정을 지키나, 그러면서 그렇게 안 되는 길로 뛰쳐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 되는 길에서 기어이 하나님 그분께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 만약에 문제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문제 어려움이 이전보다 더 크게 느껴지거나 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더 크게 찾고 더 귀하게 찾고 더 분명하게 찾지 않으면 그 문제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를 더 문제로 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이 혹시 안 되는 일에 지쳐 계십니까? 지금 혹시 현재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뭔가 시원하게 일이 처리되지 않고 진척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고 왜 사냐고 물으면 그 목적 이유를 떠나 그냥 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고 삶에 지쳐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살려주십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살려주십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살려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욥기 36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한 인생이 지금 안 되는 일에 지쳐 계신다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음성이 들려지며 또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거나 혹은 안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될까요? 그렇죠?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또 안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라고 소원했던 일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내 정욕, 내 탐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특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우리를 계속 속이고 미혹시키는 게 뭐냐면 확실한 수익, 확실한 수익, 그게 우리를 자꾸 속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내일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수익은 일용할 양식인가요? 내일의 염려인가요? 내일의 염려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신 나의 삶, 시간, 물질, 이것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가운데 봉사할 거 봉사하고 섬길 거 섬기고 헌신할 거 헌신하고 베풀 거 베풀고 나눌 걸 나누는 은혜인데 감히 그 일용할 양식을 내일의 염려를 위해 확실한 그놈의 수익 그걸 위해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생명으로 살며 또한 언제 인생이 마칠지 모르나 그날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신 하나님이 내일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 내 삶에도 예배할 시간이 있고 내 삶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주신 그 물질 그것이 베풀어지고 나누어지고 섬기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을 확실한 수익을 이유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시간과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만약 확실한 수익이 났다면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그 돈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에 어긋난 물질이 내 삶에 나를 지키는 물질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오늘 것만 거두어라 내일 것 거두면 안 된다 근데 내일 걸 거뒀더니 어떻게 됐나요?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났죠. 그놈의 확실한 수익.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수월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돕고 사랑을 베풀려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순서를 명확히 하기로만 하시죠. 나한테 먼저 돈을 먼저 탁 주고 필요한 물질을 탁 채워주고 또한 힘이나 권력 딱 주고 자 이제 하나님 나라 돕고 섬기고 선교한 일 가자 하실까요? 하실까요? 나는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나는 힘도 없는데 주님이 섬길기에 베풀기에 나눌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기회를 주실 때, 그래서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나부터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밖에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고 했더니 하나님 그 역사를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남도록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잠언 말씀을 보면 네 가정의 자녀들도 있고 네 가정의 돌볼 일도 있겠지만 먼저 나가서 양떼 형편을 먼저 돌보고 돌아와서 네 자녀 가정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쉬운 거죠. 직장에서 일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월급이 얼마입니까? 쉬는 날이 얼마입니까? 내 자식들 돌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인간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왔는데 회사의 비전이 뭐고 꿈이 뭐고 그래서 마치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기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아도 돌보고 이래라. 이게 멋있는 거지. 일을 하러 왔는데 매 월급이 얼마고 애가 돌봐주니 안 받지. 세상도 압니다. 세상도 알아요. 그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하셨는데 이 순서를 바꿔. 내 주머니가 좀 두둑하고 내 자식들 먹여 살만하고 그러고 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섬기겠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뭘 할 겁니까? 지금 주님 나 부르심을 어떻게 하냐고 내 돈 좀 벌어 이제 일하려 했는데 지금 투자하는 거 이제 확실하게 수익이 생길 판인데 지금 날 불렀다고 그럴 거냐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세는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다가 진짜 마지막이 되어 주님 앞에 서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만약에 내일도 호흡이 이 땅에 산자의 땅에 남게 하셨다면 그놈의 확실한 수익으로 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죠. 오늘이 하나님을 예배할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마지막 기회고 오늘이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베풀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인 줄 모르고 거기다가 시간을 그냥 물질을 쏟아부는 거죠. 인생이 어떤 순간이든 간에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안 되는 일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내가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문제 풀려고 시간 물질 쏟아보며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면 그 문제에 계속 빠져들게 되지만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원하는 일에 돈이 없으면 세 끼 중에 한 끼라도 덜 먹고 그 한 끼를 베풀고 나누려고 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차피 그 일의 해결은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되는 일이 있잖아요. 예배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잖아요. 섬길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타락하여 그래서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저 구석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가 가렸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가셨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아담이 숨어 있었어. 누가 너에게 그렇게 수치, 부끄러움을 가르쳐 줬냐 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실 때 그 동물의 희생, 생명으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싹 제거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야.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들은 평생, 아니면 좀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느라고, 무화과 나무 잎주스로 다니고, 무화과 나무를 키워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수치, 부끄러움 가리느라고 평생 죄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가죽옷이라는 그런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몰랐는데 하나님 그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얼마나 죄인이냐, 이걸 묻지 않으시고 오늘 그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을 쳐다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고자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쳐다보기만 해도 살게 하시고 듣기만 해도 살아나게 하시고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만 행복한 것인데 그것이 이 세상의 그런 유행과 그런 세상의 방식, 확실한 수익, 그것 때문에 직장도 안정적인 직장 찾느라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일도 안정적인 것 찾느라 내 삶이 어느샌가 영원한 성장이 아닌 단절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력이 단절되고 그놈의 확실한 수익. 무엇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대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그릇의 종류에 따라 쓰임받는 게 아니라 쓰임받는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깨끗하기만 하면. 그것이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나무든 질그릇 상관없이 깨끗한. 그러니까 그릇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거 깨끗하기만 하면 뭐가 담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담길지만 고민해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데 그릇이 깨끗하지가 않아. 예배할 줄 몰라. 기도할 줄 몰라. 베풀 줄 몰라. 나눌 줄 몰라.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부모님들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뭔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사람 좀 도와보고 힘든 목회자 섬겨보라고. 아니 그거하고 내 문제 해결되는 건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한테는요 돈이 들어오고 해결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끄고 오늘 주어진 삶을 주어진 삶답게 살아내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양식이 없어서 이제 섬김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사르밧 가부의 과정에다 보내십니다. 사르밧 가부 잘 사는 집이에요? 못 사는 집이에요? 얼마나 못 살았든지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 그걸로 붙여서 아들하고 자기 가부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 가서 얻어먹으라고. 아유 선교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 저 성도가 좀 하면 되겠는데 그 저 성도 그 사람을 절대로 안 하고 이게 막 담임 목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올 때마다 근데 그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엘리야가 먹고 죽으려는 거를 내놔라. 지금 어디서 어떻게 밀가루와 기름이 채워질지 모르는데 네 가진 가는 꿈 밀가루 고고 기름 몇 방울 내놔라. 참 어려움의 때가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셨더라. 마르지 않게 하셨더라. 마르지 않게 하셨더라. 마르지 않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포기되어질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거 믿고, 그거 믿고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인생,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0: 만약 지금 그 은혜를 잘 몰라서 예배가 안 되는데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건 은혜로 사는 걸까요? 내 힘으로 사는 걸까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문제 어려움을 다 피해야 되고 생기는 안 되는 일마다 내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죠. 그러기에 잊지 마십시다. 확실한 수익은 없습니다. 오늘 주신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베풀고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베풀고 나눌지만 고민하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래처가 열리게 하시고 물품을 만나게 하시고 낙찰이 되게 하시고 매매가 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시는, 담아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깨끗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 영광의 길, 그 은혜 길을 날마다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41-3990, 042-541-3990번 한밭의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환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빛을 비춰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다시 기도할 때에 능력의 기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존귀하며 영화롭게 주님 이름 자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옛날 한 바닷가에요. 마을에 병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자가 있었답니다. 천살쯤 돼 보이는 커다란 거북이를 다려 먹이면 병이 낫는다는 말에 효자는 겨우겨우 거북이를 찾아서 지게에 치고 집으로 향했는데요. 잠시 커다란 뽕나무 아래에서 쉴 때였습니다. 지게 위에 거북이가 아주 거만한 목소리로 자랑을 합니다. 여보게, 난 영험한 거북이라 솥에 넣고 100년을 끓여도 안 죽어.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뽕나무가 콧방귀를 끼며 맞받아쳤대요. 흥, 웃기지 마라. 내 몸을 잘라서 장작으로 불을 피우면 너 같은 거북이는 당장 죽고 말걸. 집으로 돌아와서 가마솥에 거북이를 넣었지만 정말 죽지를 않더랍니다. 그제서야 효자는 그 두 녀석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 뽕나무를 베어다가 장작으로 불을 지폈고 거북이는 이내 고아지고 아버지는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거북이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다면 또 뽕나무가 쓸데없이 참견하지 않았다면 둘 다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화를 자초한다는 이 신상구 중국 고대 소설집에 담긴

시의 글입니다. 안 해도 될 자랑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거북이나 굳이 안 해도 될 참견을 하다가 장작 신세가 된 뽕나무나 오늘 아침 우리의 입술을 가만히 돌아보게 하네요. 가만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오해와 갈등, 마음의 상처들도 대부분 하지 않아도 좋았을 말, 좋았을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섣부르게 뱉은 자랑인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내 발목을 잡기도 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툭 던진 비판이나 참견의 말이 뜻하지 않은 관계의 어려움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입술을 지키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늘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말을 주고받을 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말을 많이 해서 내 유능함을 증명하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내 입술에 따뜻한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잠시의 침묵 어떨까 싶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아침 서머 스페셜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저는 강수미입니다.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내 입술로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아, 그 말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건 진짜 내가 조금만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입술을 통해

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내 삶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세우는 대로만 사용하리라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8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해요.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들 있으시죠?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어요.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또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또 극동방송 잘 안 들린다 는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어플도 많이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청주도 깨끗하게 잘 들리잖아요. 청주에 이어서 충주도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청주는요, 그래도 대전극동방송이 좀 그동안 들리던 지역이어서 청주가 딱 중계소가 시작이 돼서 방송이 시작될 때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고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충주는 정말 그동안 안 들리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들리는데도 들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충주 지역을 찾아가면서 인사를 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 충주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104.7을 꼭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충주 지금 잘 들리고 있거든요. 들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했더니 진짜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리는지조차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충주 지역에 살고 계신 지인들이 있다면 한 분이 10분까지 계실까? 예. 네. 어쨌든 104.7 통해서 방송 들으면 찬양과 말씀이 하루 종일 나와라고 좀 안내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니까, 그죠? 안 좋은 게 아니라 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니까 많이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오늘도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말씀 링크 갑니다. 받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계속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8월 첫 주에 대전 극동방송에 직접 찾아오시는 여름방학 특집, 예, 특별한 견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견학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샵9330으로 견학 남겨주시면, 이번에는 요일별로 참여하시는 시간대가 달라요. 참여하는 시간대가 다르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 오셔서 생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견학하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화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7시까지는 오셔야 되더라고요. 한 7시 10분 이렇게.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긴 해요. 많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근데 이런 기회도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뭐 다시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은 사랑의 뜰 안에 몰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움직이시기 좋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뜰 안이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아침 7시에 오시면 좋은 아침입니다. 견학을 하실 수 있고, 아침에 11시에 오시면 소망의 기도 함께 또 견학하실 수 있고, 저녁에 6시에 오시면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로 견학하실 수 있고, 이번엔 좀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견학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샵9330으로 견학 남겨주시면 요 자세한 정보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아, 요 시간대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하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 꼭 클릭해서 제출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요거는 개인으로는 갈 수 없고 단체만 오실 수 있나요 하시는데, 아니요, 개인적으로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편의상 단체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인솔자 이렇게 이름을 남겨놨지만, 내가 나를 인솔하니까 내 이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몇 분 정도 오시는지 체크하시면 되니까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오시면 됩니다. 예, 그런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7902번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제 정권사님 수술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수술 부위 잘 아물게 하시고 건강하고 회복하셔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병상 중에 오늘도 주님 만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술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지어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 떠들면 그 일이 틀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저도 참 많이 경험했어요. 3013분님 원하는 소원 소망은 오로지 주님께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만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경험을 많이 하셨군요. 그냥 입술로 그냥 너무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다 보면 될 것도 안 될 때가 있었다. 그쵸? 그런 것 같긴 해요. 그쵸? 이 선포와 자랑은 다른 거니까. 그쵸? 네. 아침마다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는 좋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 말씀으로 늘 아들에게 등교 전 기도를 해줍니다. 와 그렇군요. 저에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사연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제가 다음 곡을 내 하나님은 신청했는 비슷한 표현인데 어쨌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평안함과 형통함 주시기를 방학 중인 아내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은이 동원이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과 함께 또 특별한 코너 진행하고 있잖아 추억의 장르 불문 스페셜 꽁트 퀴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꽁트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해 주시고 요거 다시 듣기 한마디로 재방송입니다. 한 3, 4년 전에 저희가 방송한 것 같아요. 장르불문 꽁트 퀴즈에서 제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5편 준비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장르가 준비되어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고요. 김명선의 내 하나님은 띄워드리고 스페셜 꽁트 퀴즈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서머 스페셜. 네, 추억의 장르 불문 스페셜 꽁트 퀴즈 다시 듣기 제2화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출발 비디오 여행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 장르로 각색해서 보내드렸던 장르 불문 스페셜 꽁트 퀴즈. 오늘은 영화 전문 프로그램의 단골 코너죠. 출발 비디오 여행 인생 대 인생 버전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해볼 주인공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역대급 탈출기를 써내렸던 두 남자, 영화 빠삐용의 주인공 악미와 성경 속의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 요 얘기는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들어가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길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며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던 불쌍한 한 여종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자유를 선물하죠.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종의 주인이 이제 더는 점을 못 치니까 우리의 밥줄이 끊겼다.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장들에게 끌고 갔고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상관들은 두 사람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수없이 때린 후에 든든한 감옥에 가두고 발에는 무거운 착고까지 채워버립니다. 그야말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최악의 신세가 된 거죠. 여기서 영화 빠삐용의 처절한 탈옥 스토리와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시작됩니다. 영화 속 빠삐용은 살인 누명을 쓰고 악명 높은 감옥에 갇혀서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서 무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갖 인간적인 몸부림을 치고 독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성경 속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보여줍니다. 온몸에 매맞아 찢어지고 발이 묶인 채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갇혔지만 그들은 땅굴을 파거나 간수의 눈을 피할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밤중에 그 어둡고 축축한 감옥 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죠. 죄수들이 다 들릴 정도로 당당하고 뜨겁게 말이죠. 빠삐용이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 13년 동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쳤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과 기도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결과 아시죠? 예,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손대지 않은 옥문들이 단번에 열리며 메어있던 착고까지 저절로 풀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인간의 13년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단번에 역사였죠. 자, 오늘 인생 대 인생은 이렇게 빠삐용의 탈출기와 바울과 실라의 탈출기를 비교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재미나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퀴즈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해보죠. 출발 비디오 여행 슬기로운 감방 생활
1: 니들이 탈옥을 알아?
0: 출발 비디오 여행 인생 대 인생 여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두 남자의 이야기가

0: 있습니다. 1973년 개봉, 살인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악명 높은 감옥에 수감된 한 남자의 탈옥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그린 작품.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영화 빠삐용의 주인공 앙리. 나비 문신 때문에 빠삐용으로 불리는 남자가 여기 있습니다.
1: 그리고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마케도니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서바나로 향하려던 발걸음을 단번에 빽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자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진 바울이라는 남자도 있습니다.
0: 자, 오늘은
1: 니들이 탈옥을 알아?
0: 감옥 탈출에 성공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그리고 나비처럼 자유롭고 싶었던 빠삐용 되겠습니다. 먼저 목숨 건 지옥 교도소 탈출의 주인공 빠삐용입니다. 프랑스에 잘나가던 금고 털이범 빠삐용은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죽어야 나올 수 있다는 기아나의 끔찍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탈옥을 결심한 그는 백만장자 드가를 지켜주는 대가로 그에게서 탈옥에 필요한 돈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의 자유를 향한 처절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위험에 처한 친구 드가를 구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실행된 첫 번째 탈옥 시도. 빠삐용의 탈출은 성공하나 싶으나 바로 체포. 2년형의 좁은 독방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요. 나뭇잎과 벌레로 연명하는 빠삐용. 그 유명한 바퀴벌레 잡아먹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 되겠습니다. 포기란 대추 셀 때나 쓰는 말. 빠삐용은 다시 탈출을 시도. 2차 탈옥 감행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했는데 드가까지 합류하여 탈옥에 나서지만 겨우 콜롬비아에 도착하며 지내다가 수도원장의 밀고로 다시 깜빵행. 세인트 조세프의 독방에서 이번에는 무려 5년을 보내게 되는데 보기만 해도 쓸려갈 것 같은 험한 파도와 굶주린 상어가 득실득실한 새로운 감옥행.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곳에서 그들은 과연 탈옥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2: 이번엔 바울과 신라 이야기 되겠다. 자, 여기는 마케도니아 국경 근처에 위치한 빌립보라는 도시 되겠다. 바울과 신라는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 당당하고 든든해 보이는 모습을 보라. 오빠, 오빠. 매일같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열성팬 아가씨 등장. 아, 나 원참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머리에 꽃을 달았네. 그렇다, 이 여자가 바로 문제의 발단, 귀신 들린 여자 되겠다. 무릎이 닿기도 전에 꿰뚫어본다는 무릎팍도사 저리 가라. 놀랍게 딱딱 맞추는 점쟁이 여종 되시겠다. 아, 그런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이 점쟁이 여종 덕에 한 번의 인생이 확 편 사람이 있으니 바로 이 여종의 주인 되시겠다. 이 점쟁이 언니가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며 하는 말을 들어보자.
3: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아니 이런, 우와, 용하긴 용하구만. 맞는 소리만 딱딱하는구나.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바울이 이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향해 외치는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2: 어머나, 어쩜 이리 박력이 넘치는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할 것 없지 아니한가. 단박에 붙어있던 귀신이 떨어져 나가야 말았겠다. 와우, 박수. 그런데 이거 웬일. 점쟁이 언니 주인들이 많이 화가 난 듯. 그렇게 바울과 신라는 끌려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결국 감옥에 던져지는데, 이들이 탈옥에 성공할 것을 직감한 것인가? 발에 착고까지 채우고 제일 안쪽 깊숙한 감방으로 이들을 인도하는 간수. 아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허사로구나. 그날 밤 역사적인 탈옥이 감행되는데, 아니 이런,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뒷구멍을 찾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탈옥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0: 다시 빠삐용으로 돌아왔습니다. 빠삐용은 5년간의 지옥같은 형벌을 견뎌낸 후 험한 파도와 상어로 둘러싸여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악마의 섬으로 이송되는데요. 거기서 다시 드가와 해후하게 됩니다. 둘은 다시 탈옥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되는데요. 코코넛으로 파도의 횟수를 연구하는 빠삐용. 와우! 역시 포기를 모르는 의지의 남자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실패 후 7번째 파도를 타면 바다로 나갈 수 있어. 그렇게 빠삐용은 장장 13년간의 수감 생활을 뒤로 하고 바다에 몸을 던지게 되는데요. 결국 수많은 실패와 역경 속에서 마침내 그는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 자유를 찾게 됩니다.
2: 와우, 빠삐용은 13년이란 세월 속에 죽을 고비만 몇 번입니까? 그런데 여기 쉬워도 너무 쉬워.

0: 넘게 타옥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바울과 실라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 기도 소리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흔들려요. 흔들려요. 아,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감옥이 흔들리더니 손도 안 댔는데 감옥문이 자동으로 열리네요. 누가 리모컨으로 문을 여는 건가요? 이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불굴의 의진한 빠삐용 의문의 일패 아닙니까?
1: 탈출 영화의 레전드 빠삐용은 이런 명대사를 남겼지요.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죄,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
0: 반면 이 인생들의 죄를 한 방에 해결할 방법, 바울과 실라는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 출발! 비디오 여행 인생 대 인생. 오늘은 고된 인생의 삶을 넘어 도전하는 사람의 대단함을,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의 위대함을 이 생각하게 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2: 자, 출발 비디오 여행 어떠셨습니까? 와, 비교를 해보니 정말 인생의 노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극적으로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이정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 미니미니 서정민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퀴즈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찬양으로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책임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간수를 바울이 극적으로 말리죠. 아연실색한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간수를 향해 외친 위대한 선언이자 오늘 퀴즈의 정답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들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나왔는데,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이 배경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으로 한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1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아, 좋아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옛날에 이렇게 재미난 코너들이 많았었나요? 예, 다 새로 할 코너들도, 예, 기대가 됩니다. 하시면 사연 주셨는데, 1440번님께서, 아, 혹시 1.5배속인가 했는데, 원래 이게 비디오 인생 요거 있잖아요. 이 코너 자체가 원래 빠르게 빠르게 했었어요. 그쵸? 출발 비디오 여행 원래 이렇게 빨리빨리. 요즘에는 없는데 예전에 다 우리 이거 보던 시대 세대들 아닌가요? 이거 원래 좀 빨리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재밌으시다는 분들 많이 계셔서 좋네요. 실감나는 연기 대본도 너무 재밌어요 하시면서 우리 3702번님도 사연 보내주셨고 서머 스페셜 찬송도 너무 좋고 꽁트로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또 좋습니다. 5153번님도 사연 주셨어요. 바울도 파피용도 탈출했는데 저는 저만의 감옥에서 언제나 탈출할까요? 기도와 찬송으로 말씀 선포로 탈출 시도할래요? 아멘! 1450님 봤잖아요. 이 대본의 그 하나의 주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450번님께서도 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탈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마 먼저 이미 탈출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출근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하시면 사연도 주시고. 예,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주화 청취하고 만나 읽으며 아픔과 지루함 달래고 있습니다. 퇴원하고 오늘 집에서 청취하니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9307번이 애쓰셨어요. 예. 저희 집 삼형제 최애곡이 나오니 너무 신납니다. 찬양 듣자마자 힘이 넘쳐나요. 하시면서 7730번님도 사연 보내주셨고요. 정답 3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희 가정도 온전히 믿고 구원받기를 늘 간구합니다. 청소년 딸 신앙 방학 중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리라 믿으며 매일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 목소리만 메아리 치지만 하나님의 때 속히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요. 5073번님. 아멘 아멘. 집집마다 다 이런 애들이 한둘씩 있어요. 진짜 그러나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 축복할 때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주 예수 믿는 집안이라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믿고요. 영원한 구원 안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406번님도 사연 보내주셨고요. 3번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주와 가족들 모두 어운 날씨에 모두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또 사연 보내주셨다. 오답이 한 분도 없습니다. 네. 처음 듣는 코너인데 재밌네요. 하셨어요. 8849번. 요거 옛날에 하던 코너고요. 이번 한 주간만 특별 편성으로, 예, 다시 듣게 하고 있어요. 내일도 무진장 재밌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아, 저도 참 개인적으로 제가 원고를 썼지만, 참, 애썼다. 라는 생각이 드는 코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정민 집사님과 이정도 목사님의 정말 열연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했던 코너들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믿습니다. 8291번님,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을 외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 오셔서 온 가족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7770번님께서도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예,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 집,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네, 서머 스페셜 너무 좋아요. 네, 요이팔버님도 사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연주 찬양입니다.

네, 좋은 아침 듣고 계신 시각 7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6분께 시원한 쿠폰 보내드렸어요. 예, 8291번님, 9307번님, 5073번님, 7406번님, 그리고 1440번님께 갔을 거예요, 이미 문자 메시지로.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약속 노트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만 하면 사실 우리에겐 근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일하시니까요.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어제 만나예요. 혹시 어제 만나를 못 받으셨던 분들은 오늘 약속 노트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만나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 오늘 너무 예쁜 카드인데요. 너무 싱그러운 말씀 카드로 오늘 만나 신청하시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 가고요. 매주 월요일 만나가 우리 한 주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 나누는 약속 노트를 함께 하는데, 오늘 약속 노트가 꼭 필요하신 분, 어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약속 노트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따로 보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도대체 방법이 없어, 가망성이 없어 보여, 내 모든 힘이 빠지고 내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내 지혜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이 말씀 꼭 붙잡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크고 놀랍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크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힘내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어드립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하늘문 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삭의 믿음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축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3주 동안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믿음 마지막 시간으로 제목을 같이 해볼까요? 축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예. 일부러 좀 영어를 좀 표현을 했는데요. Inheriting grace. Inherit는 물려주다. 유산을 남겨주다. 대를 잇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이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려줘야 돼요.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한 절, 한마디 하시잖아요.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삭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믿음. 자기의 복만 위해서 살지 않고 그 복이 자기에게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 나의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전달이에요. 전달.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믿음의 인생을 살았기에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의 말씀은 마지막 이삭이 말년에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또 에서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삭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살았기에 마지막까지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마지막에 축복하잖아요. 자기의 손자들에게.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복을 비는 것. 그래서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잖아요. 불가능한 탄생이었죠. 그의 부모의 인간적인 어떤 생리적인 방법으로는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절망의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사라 자기 어머니의 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한 말이지만 그 부모님 아브라함과 자기 어머니 사라한테 늘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요. 너는 진짜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난 아이다. 자기가 봐도 그래.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100살이 넘으신 분들이야. 어떻게 나를 낳으셨을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기는 특별한 아들이잖아요. 야, 내 인생에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이삭이 철들 때쯤 죽을 뻔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삭을 죽음의 제단, 절망의 제단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러니까 철들면서부터 이런 체험이 있잖아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인생이구나. 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래서 나는 모리아 산에서 이미 죽어야 하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어떤 인생이라고요?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살려주셔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럼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참 특별해요.

자기가 공들여서 애써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은 전부거든요. 그 당시에 삶의 기반, 전부, 재산의 전부.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거라 우기면 그냥 탁 죽어 떠나요. 싸우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다툴 법도 한데 내 거라고 주장할 법도 안 돼.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그냥 탁 넘겨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이 우물 하나 때문에 죽게 하시랴.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턱 죽어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들랑 여러분에게 공격하거들랑 에휴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러고 싸우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공격해도 제가 속으로 에휴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안 다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기에 다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떤 은혜가 있었기에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여겼기에 이삭은 이렇게 온유할 다투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다시 산다는 받은 생명으로 산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덤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아브라함 자체가 거부였잖아요. 아버지가 이삭 때 더 큰 부자가 됩니다. 대단한 부를 이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게 아니다.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도 아버지로부터 이 은혜와 이 복을 물려받았으니 나도 내 자손들에게 이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리라. 신앙은 단순히 부모의 종교를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부모가 받은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체험되고 확인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유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팠잖아요.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파고 언약의 우물을 이어받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집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정 저도 우리 아버지가 파던 목회라는 우물을 다시 파고 있고 제 자녀도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파던 목회라는 우물을 이어서 파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감사하구나. 아, 여러분은 감사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감사 안 해도 저는 감사해요. 자, 이게 이어진다는 게 복 아닙니까? 이어진다는 게 복이에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아,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 이삭의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우리 교회가 받고 우리끼리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물려줘야 합니다. 이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 이어지기 위하여, 믿음이 이어지기 위하여, 은혜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부모의 축복이 필요하다. 부모의 축복이. 저는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복받은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그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내 자녀들을 향하여 복을 다시 빌어서 이어지게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을 주의 이름으로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받았고 복음을 또한 물려받았습니다. 기도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앞선 세대의 눈물과 헌신 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지. 우리가 다 받은 거지. 내가 만든 게 어디 있어요? 받은 것을 나도 그러므로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되는, 물려줘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한다. 따라해 볼까요? 받은 은혜는, 받은 복은 흘러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올 일에 대하여
미래를

를 향하여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한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정의하는 한마디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실까요? 이삭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의하시기를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축복하랴. 우리는 다 불완전하잖아요. 부끄러운 인생이잖아요. 때로는 자식들 앞에 내가 부끄러운 아버지, 부끄러운 어머니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 앞에. 왜? 자식은 다 나의 허물을 아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27장은요, 이삭의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아들 큰아들에게, 에서에게 장자의 복, 물질과 영적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물려주는 축복하는 장면인데, 창세기 2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야. 지금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눈이 아주 어두웠나 봐요. 이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단순히 시력이 나빴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졌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편애해,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누구를 편애해? 야곱을 편애해. 이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 형제들끼리 싸울 수밖에. 형제들이 싸우면서 무슨 짓을 합니까? 동생이 형 속여먹고 장자권을 빼앗아가. 형 에서가 이걸 알고 동생 죽이겠다고 이를 가라.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 가운데만 읽었는데 41절에 보면 이삭이 자기 동생에게 속임당한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아니 에서가 말이죠, 자기 동생 야곱한테 속은 걸 안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아버지 곡할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저놈의 새끼 그냥 두지 않겠다. 패? 죽이겠다. 이게 정상적인 집안입니까? 형이 동생 패 죽이겠다고.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어떻게 보면 이삭은요, 참 부끄러운 아버지였어요. 다 부모 책임이죠.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지. 가정교육이 100% 온전하지 않습니다. 흠이 많고 티가 많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증오가 있습니다. 살기,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가.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어머니는 이삭편, 아, 야곱편, 아버지는 에서편. 편애합니다. 불완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야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27장의 이삭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삭은 불완전하지만, 이삭은 부끄러운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자식을 위해 복을 빌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믿음, 그 믿음. 축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축복 기도잖아요. 이삭을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이삭은 믿음으로, 이삭의 인격이 완전해서 자식들에게 복을 빈 거 아닙니다. 이삭의 인생이 온전해서 자식들에게 복을 빌 자격이 있어서 복을 빈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자식들이 아버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아버지를 이렇게 속여먹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속입니까? 에서는 털이 많다고. 여러분, 털 가죽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 에서예요, 나 에서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지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으면. 누구 탓이에요? 야곱 탓이에요? 에서 탓이지. 이삭 탓이지.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 부끄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였을지도 몰라요. 존경받는 거 분명히 존경받는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만든 것도 아버지 에서 탓이에요, 이삭 탓이에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저에게도 위로

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 그렇구나. 나처럼 흠도 많고 티도 많고 부끄러운 인생도 사용하셔서 축복을 흘려 보내시는구나. 지금 자식에게 복을 비는 축복하는 이삭의 손은 완전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손이었음에도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완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는 그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부끄러워도 내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빌마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럴 것 같아도, 내가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하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해야 된다? 축복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마다 설교할 때마다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때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완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 이런 거 우리 교인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깨갱깨갱 해야 돼요. 여보 참아. 제가 완전해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있고 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에서 힘을 얻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냐? 네가 똑바로 사는 살지 못했는데 무슨 네 자식들에게 축복하냐 이놈아. 너나 똑바로 해라. 네가 온전하지 않은 목사인데 무슨 성도들에게 축복하냐? 네가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겠냐?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요.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어도,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단 하나가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라는 인격의 소망을 두고, 나라는 온전한 인생의 소망을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의 언약은,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실수보다, 사람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나의 목회보다, 나의 인생보다, 나의 인격보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저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고 부끄러운 목회자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복을 비옵나니 주여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신대. 이삭의 완벽한 인생이어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삭이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삭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어떤 믿음? 나는 불완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면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축복의 말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 미래의 시간을 향하여 던지는 보석 같은 믿음의 말이 우리에게 있어요. 축복의 말이.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끄러운 일이 많아도 여러분 자주, 그리고 진실과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할 수 있으면 불러놓고 앞에 앉혀놓고, 그러기 어렵다면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너는 복된 자야, 너는 번성하는 자, 너는 은혜의 사람이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인생은 형통한다. 아멘.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축복하고

하고 있으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잘 된다. 이 말을 쉬지 마십시오. 이 말을 쉬지 마십시오. 속으로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잘해요 라고 할 것 같아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멈추면 바보예요. 미련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끄럽지만 이삭이 완벽했냐고요. 이삭의 집안이 지금 곰가루 집안인데 무슨 축복을 해요. 무슨 축복을. 그래도 이삭도 알죠. 자기 자식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 자기 집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마음이 달라. 아버지는 에서편, 어머니는 여러분 야곱편.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고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부끄럽지만 이삭은 손을 들어서 복주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만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축복할 때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결론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정말이에요. 내 인격이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천만의 말씀. 내 인생이 여러분 완벽해서 천만의 말씀.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고 완전한 인격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인생, 완전한 인격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근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나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나는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이에요. 예수가 축복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해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부끄러워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든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름을 부르면서 하든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든 지금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지금 여러분 좋든 안 좋든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일입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 필요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건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기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삭의 축복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열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어받은 영적인 사람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축복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받고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오 하나님,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옵나니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주신 은혜와 저에게 주신 복이 이 믿음의 복이 내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은 그러므로 소유가 아닙니다. 전달이에요. 전달. 내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이삭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저랑 약속합시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십시오. 다시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불러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0: 따라해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형통하리라. 너는 성공하리라. 너는 승리하리라. 아멘. 제가요, 참 저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애들 앞에 설 때 참 부끄러운 부모입니다.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 아들, 내 딸에게 축복을 한번 한다면, 제가 좀 덜 부끄러운 애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손녀딸. 아직 걔한테는 덜 부끄러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 모습을 다 몰라.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우리 손녀에게는 올 때마다 두 번, 세 번 축복합니다. 그저 손을 얹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왜 우리가 축복하지 못하느냐? 내가 내 인격으로 축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내 인생으로 축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본이 안 되는데 무슨 내 자식에게 축복하겠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나는 부끄러워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삭을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했다. 인격으로 축복한 거 아니고, 인생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 업적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 이삭은 부끄럽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축복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한일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5-3141 042-525-3141번 한일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망도 아픔도 실패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에 묶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최종적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무엇이든 믿음으로 맡길 때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허재경입니다. 여름이 되면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모기에 물리는 일이 흔해집니다. 대부분은 가렵고 불편한 정도에 지나가지만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신가요? 오늘은 모기가 옮기는 병 중 일본내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내염은 일본내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병입니다. 특히 작은 빨간집 모기라는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될 수 있는데요. 모기가 활동이 활발한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주로 환자가 발생합니다. 이 모기는 논이나 연못, 관개수로 빗물이 고인 웅덩이처럼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 잘 서식합니다. 따라서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이나 야외 활동, 농사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빨간집 모기는 일본내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다고 해서 모두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감염자 250명 중 1명 정도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모기에 물린 뒤 1주에서 2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이 나고 두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바이러스성 수막염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뇌염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심한 두통, 어지러움증, 구토,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의식장애나 경련, 혼수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회복되더라도 일부 환자에서는 신경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일본내염을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먼저 모기에 물리지 않는 생활로 규칙하는 것이 필요한데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집 주변에 빗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도 꼭 챙겨야 합니다. 일본내염 백신은 여름철에만 맞는 계절성 백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방접종은 정해진 권장 시기에 맞춰 연중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일본내염은 사람끼리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염된 돼지를 흡혈한 모기가 사람을 물면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매년 모기 체질별에 일본내염 주의보와 경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련 정보가 나오면 야외 활동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나 서태평양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 중에는 예방접종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내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더운 여름 모기 예방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호젤병원 허재경 원장이었습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가장 좋은 멘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정말 저한테는 힘이 되고,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듣고, 아,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오늘 어느 분이 나오셨네? 오늘 어떤 분이 나오셨네? 오늘 설교 말씀 이러네? 나름대로 또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0: 저는 전남 여수에 살고 있는 조연준이고요.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로서 건축 설계와 감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성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다 보니까 건축물을 보면서 나도 저는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후세들한테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건축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1: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요. 조연준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의 낚시에 걸렸습니다.
0: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전도 나와서 사탕하고 크리스마스 이때 한 번씩 불려가는 것이, 그때 어렸을 때 아마 그 교회를 몇 번 나간 것이 아마 그 낚싯바늘이 돼서 끼어서 지금같이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감사하게 그 낚싯바늘이 걸렸다는 거, 아,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그때그때마다 엄청난 저한테 시련이 있었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오면 엄청나게 편해지고요. 또 이렇게 벗어나려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고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어서 지금 아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 전남 동부지사 시청자 위원이기도 한 조연준 집사님은 최성원 총무의 권유로 극동방송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
0: 최성원 우리 총무님하고 일을 하다가 어떻게 좀 만났습니다. 근데 총무님이 극동방송의 이러이러한 점에 장점이 있었고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동역하고 사역해 보지 않겠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생각입니다. 또한 이거를 가지고 이것이 도구가 되면 안 되겠지만 잘 섬기면 또 주님한테 또 잘했다 칭찬 또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하니까 더 즐거움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께 감사죠. 제 생활이 감사함에 많이 젖어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1: 전파 선교사가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파 선교사님들 그 이름을 기대합니다.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이름을 기대합니다.

선희 씨, 우리가 27에 만나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참 나를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희 씨 없으면 제가 이 자리까지 서지도 못했고, 또한 선희 씨 없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애들하고 잘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맙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가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역할을 못할 때는 그래도 담대히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많이 좀 도와주세요.

0: 그 가끔가다 제가 철없는 이야기나 농담을 해도 잘 받아주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음성편지로 전합니다. 조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0: 저는 이제 기도 제목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로 화합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로 되는, 지금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 없이 지역별 차이 없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에 인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뭐 교양 이런 것들이 사회에 쭉 퍼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하나 멋지게 한번 설계하고 해놓고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고 싶고요. 가정에서는 애들이 사회에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잘하고 뭐 남들 앞에서 1등보다는 합력을 해서 선한 일로 인도하는 그런 애들로 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1: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 기도로 승리하자는 격려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0: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엄청나게 힘든 과정에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힘들더라도 이만한 내가 버틸 수 있는 그거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거는 게을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 그럽니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니까 저는 공격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내 이 자리에서 앉고 끌어안고 아예 주저앉으면 주위에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네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주저앉아서 저렇게 있다 하면 실망을 하실 거고, 그런 걸 보기 싫으면 하나님 저한테 주실 거 빨리 주십시오. 예, 공격적으로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하여튼 힘내신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전남 건축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조연준 안수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 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 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0: 평양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YWCA가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환경선교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가장제일교회 소종영 목사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연하 목사님,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회 고은하 소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YWCA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옆집 아이한테는 잔소리 안 한다. 아, 그런 말 말이죠.
0: 네, 정말 그렇죠. 옆집 아들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다고 해서 또 방이 막 엉망이거나 공부를 안 해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